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 교육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7월 11일 폭염이 찾아온 주말이었죠. 완산중학교 강당에서는 평화동과 삼천동 지역의 마을 교육공동체들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마을 어른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꽃샘 라디오 회원들이 현장에서 공개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풍성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현장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도저히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날 별별마당은 그동안 해마다 치러온 행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하고도 시끌벅적한 아이들 잔치였답니다. 이번 별별마당에는 그동안 해마다 해온 체험 부스들과 함께 놀이마당, 버스킹마당, 또 전시마당을 더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행사였는데요. 평화마을학교를 비롯한 평화삼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곡초등학교, 또 대정초등학교가 함께했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잔치가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놀이마당은 공기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이런 놀이들을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다소 낯선 놀이죠. 지곡초등학교 늘봄교실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연습해본 아이들은 금세 놀이를 배워서 함께 즐기더라고요. 또 버스킹마당에선 대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완산중학교의 아이들이 우쿨렐레,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아이들 공연을 응원하러 엄마 아빠들까지 함께 와서 행사장을 그야말로 가득 메웠습니다. 강당 가운데에서 이렇게 놀이마당과 버스킹마당이 펼쳐지는 동안에 6개 체험부스에서는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행사에서 체험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재밋거리지요. 우리 아이 요리 스토리의 과일 에이드 만들기, 쿠킹펀 협동조합의 핫도그 만들기, 이런 간식 만드는 체험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워서 만들어보고 또 맛볼 수 있어서 단연 인기였습니다. 또 삼천 뜰안채 공동체 몬트플라넷 예술공방, 늘솜공방의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나무로 곤충 호텔을 만들고 청바지 시계를 만들고 한지 수첩을 만들어봤고요. 소리지존 퓨전 타악 퍼포먼스에서는 악기 놀이터를 만들어서 북, 꽹과리 같은 국악기와 또 여러 나라의 효과 악기를 체험해보게 했습니다. 완산중학교 학생들은 이날도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수익을 기부하는 모습. 아이들이 공유경제의 의미를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이었고요. 이 7권역 마을교육공동체들의 활동 내용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과 함께 별별마당을 주제로 한 사행시 대회도 열어서 아이들이 사행시를 지어 출품하고 상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별별마당에 처음 참가한 지곡초등학교의 류정아 교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학교장으로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답니다.
1: 네, 대정초등학교에서는 우쿨렐레 동아리가 아니라 방과 후 활동으로 우쿨렐레 부와 그리고 댄스 부가 있는데 방과 후에서 열심히 배운 실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고요. 저희 전주 지곡초등학교 방과 후

0: 대중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1: 너무 풍성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못 왔다는 이런 축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 어떤 지원하는 역할이겠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더 잘하는 곳에 조금 더 지원하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곳 풍성한 곳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나폴리 미녀 후니쿠니 후니클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함께 듣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신데요.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아이들의 잔치마당이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땀 흘려주신 공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행사 계획을 미리 상의하고 각기 체험이며 아나바다 또 놀이마당, 버스킹마당, 사행시대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제공한 완산중학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주셨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탁자를 나르고 장비를 설치하고 또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다시 뒷정리까지 하느라고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런 손길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아이들 잔치였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산중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미니 프로그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완산중학교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을 받고 평화동 마을신문에 있는 꽃샘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짧은 방송을 제작해봤습니다. 완산중학교 라디오 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첫 번째로 청소년 박람회 이야기입니다. 유예

0: 박주, 김하람, 김윤희, 정혜인 학생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0일 행복한 오늘의 아침 아나운서 전혜인입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개최된 청소년 박람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완선준 학생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2: 안녕하세요. 완선중 1학년 김아람입니다.
3: 안녕하세요. 완선중 1학년 김윤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박람회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박람회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3: 익산 청소년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해 주제별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1: 오, 체험부스라니 너무 재밌는 걸요? 그럼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스가 있을까요?
2: 아, 네. 스트레스 한마당에 노래방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 노래방 체험 부스가 있는 게 신기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와, 노래방 체험이요? 저도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유니 씨는 어떤 체험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3: 저는 씨앗 폭탄 만들기 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지구도 지킨다는 생각 덕에 더 신나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1: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지구도 지키는 프로그램을 해 굉장히 보람이 찼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청소년 박람회인 만큼 청소년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분들은 기회가 돼 자녀와 함께 가보신다면 정말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복한 오늘의 아침 아나운서 전혜인이었습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중학생들의 방송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제목인데요. 김하윤, 정시우, 노시영, 최인철, 장현성 학생이 제작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소식, 마을 방송입니다. 요즘 일상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단 1분도 견디기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문제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스마트폰과 24시간 동거 중이라는 장현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장현성입니다. 사실 이 방송 중에도 폰을 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었네요.
4: 현성님, 평소 스마트폰 사용은 좀 어떠신가요?
5: 눈 뜨자마자 SNS 확인하고 잘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머릿속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기분이에요. 집중도 하락이 정말 심합니다.
4: 성적 하락에 집중력 저하까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문제점만 나열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건강한 모범 답안을 들려줄 새로운 게스트, 김하윤 씨를 초대합니다.
6: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윤입니다.
4: 반갑습니다, 하윤 씨. 방금 현성님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학업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하윤 씨는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6: 아, 저는 스마트폰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절대 두지 않거든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만 잠시 확인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니까 학업 집중도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적도 당연히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요.
5: 하윤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휴대폰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저도 하윤님처럼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4: 현성 씨는 스스로를 중독이라 느끼고 하윤 씨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네요. 하윤 씨, 현성 씨처럼 힘든 친구들을 위해 조언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6: 거창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예 공부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딱 며칠만 참으면 오히려 그 시간이 공부에 집중하는 골든 타임이 된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5: 맞아요. 저도 오늘 하윤 씨 조언을 듣고 당장 오늘 밤부터 폰을 거실에 두고 방에 들어가는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폰 대신 책을 가까이 해야겠어요.
4: 오늘 하윤 씨의 단호한 조언과 현성 씨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엔 폰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과 눈을 맞춰보세요. 이상 마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세 번째 이야기는 상담 코너 마음 쉼표입니다. 서민아, 이지우, 이지윤, 주하음 학생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7: 여러분의 보적한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어드리는 시간 마음 쉼표입니다. 저희는 진행자
8: 이지우,
7: 이지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사연자 주하음입니다.
8: 네, 하음씨. 요즘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9: 아, 네.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8: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9: 저의 가장 친한 친구 A가 있는데 다른 중학교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고민이에요.
7: 가장 친한 친구여서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고민이었어요. 제가 고민을 해결한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내 등등 소소하게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9: 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친구랑 시간을 나눠서 맞춰서 만나보려고 노력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8: 네, 하은씨. 연락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갑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하은씨와 친구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9: 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8: 오늘 사연을 말해주신 하은씨 감사합니다.
7: 힘들고 지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에 기울인 마음 쉼표 진행자
8: 이지윤이었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짤막한 방송 세 편 연이어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성숙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해보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내용이 짧긴 하지만 방송 내용도 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이런 라디오 방송 만드는데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뜻깊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률마당 소식과 함께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짤막한 방송 3편 들어봤습니다. 이어질 2부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김광수 기자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1부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류금신의 노래 작아지자.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입니다. 1804년은 베토벤의 인생에서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의 그는 영웅교향곡과 발트슈타인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작곡한 것이죠. 베토벤은 1798년쯤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밝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곡된 영웅교향곡과 발트슈타인 소나타는 그동안 베토벤이 하이든과 모차르트 영향을 받은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은 베토벤 중기 소나타의 대표작으로 대담한 화성의 전개와 장대한 규모,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발트슈타인 소나타의 성공으로 베토벤은 고별 소나타, 열정 소나타를 연이어 발표하게 됩니다. 발트슈타인이라는 명칭은 베토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보헤미아 귀족 가문의 페르디난도 폰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이 곡을 헌정한 데서 유래합니다. 1악장 알레그로 컴보리오 빠르게 활발하게 2악장 아다지오 몰토 매우 느리게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보통 빠르기로 아주 빠르게를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간 끝까지 들으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죠. 거시기에서는 그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각종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일도 있었죠. 이처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전주시의회, 이번 의회는 이전과 달리 이 비민주당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 복수교섭단체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진보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당선인과 함께 이 방송 진행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이세요. 재선의 민주당 청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의원과 함께 앞으로 제13대 전주시의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하신 패널분들 참여자분들 소개해드리죠. 경연철 의원 그리고 최서연 의원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경연철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여의동, 조천동, 송천이동, 팔복동 주민들이 뽑아준 조국혁신당 경연철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최서연 의원.
2: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진북 금암 덕진을 지역구로 둔 이번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된 최서연입니다.
0: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패널이십니다.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3: 네, 반갑습니다.
0: 한국방송작가협회 김누연 작가.
4: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의 의원 이제 뭐 선거 치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활동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의원 활동 시작하면서 먼저 경연철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 전주시의회 분위기 또 처음 겪으면서 접하면서 느꼈던 고민 생각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1: 예, 저기 선거 기간에는 당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감나게 의정생활 관련해서 시의회 분위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일 됐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8일 초선이고 제가 이제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는 이제 기쁨도 잠시, 예, 제가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까,
0: 네.
1: 한 그 개원 전 일주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출범하고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일간 느낀 시의회의 지금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0: 네.
1: 예. 제가 경험을 잘 못해서 분위기를 네. 잘 모르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이제 시의회 분위기를 좀 많이 익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네. 새로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어쨌든 이렇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모습. 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에 예. 만들어가겠다 예. 이런 소유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면 재선의 최서연 의원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 최서연 의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2: 고생 많았죠.
0: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2: 제가 여러 TV 토론을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더 치열한 후보들 간의 선의의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선상에 쓰는 게 어려운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현역이었던 저희 지역구는 다 현역에서 열심히 네. 지역을 위해 활동하셨던 분들과 함께 경선을 치르고 다행히도 감사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현장에서 원래 만나뵀던 분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루를 온전히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민분들과 인사 나누며 또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로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0: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면 본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더 힘들었어요?
2: 경선 때 힘들었던 거는 후보님들이 힘들었고 본선 때 힘들었던 거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힘들었죠.
0: 저희가 시민들의 눈초리가 힘들었습니까?
2: 시민들의 눈초리보다는 네. 여러 저희가 지방선거를 네. 치를 때 총 7장이 있습니다.
3: 그렇죠.
2: 그 7장 속에서 네. 저희는 네. 다른 후보랑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 많은 틈 사이에 저희도 있어요.
0: 네.
2: 선생님들 여러 저희도 있어요.
3: 아, 의원 기초.
0: 이후에 대한 네. 관심 자체가 적은.
2: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특히 1-난을 받을 경우 저희는 그냥 1-가 나 이렇게 있을 때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 습성이라는 그렇죠.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만이 저희를 뽑아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뛰었죠. 그래.
3: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서 마음 편하게 있으셨던 분들 뭐 도의원도 있었고 기초의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0: 부럽지 않으셨어요?
2: 부럽지 않았던 게
3: 이게
2: 선거운동을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매번 치렀거든요.
3: 네.
2: 뭐 무투표 당선이었던 민이 많았던 선거도 있었고 이번 같은 네. 경우는 기초의원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제 얼굴 또 저의 뭐 목소리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기간은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가장 많이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장점이 없고 또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역할을 그러겠죠? 하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셨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지역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0: 네.
2: 그게 선거법상 안 돼갖고 그래서 더 네네네. 어려움이 많았죠.
3: 네네.
0: 경현철 의원님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예, 그냥 뭐 최소연 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무투표 당선인들 네. 보면 부럽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민주당보다는 영세 정당이다 보니
3: 영세 정당. 예, 네.
1: 당의 규모나 당원들의 그 수나 이게 다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기대하는 바는 또 전주 시민분들이 크세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해서 접근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3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의회 진출하는 또 중대 선거 구제가 열리지 않으면 1대1 구조는
3: 그렇죠.
1: 힘든
3: 네.
1: 이 지역 구도에서 무투표 당선인들을 보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근데 그 지역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0: 알겠습니다.
3: 네.
0: 자 우리 두 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죠.
2: 그렇죠. 꽤 네. 자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0: 어떻게 보세요, 김 작가? 좀 이런 활동들이 당선에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3: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섭외를 하는 이제 늘 방송을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최서연 의원님 항상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응답. 빠른 오케이. 네. 예, 우리 경호원님 네. 분발해 주세요. 무조건 연락 오면 나가야 되는구나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최서연 의원님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활 밀착형 민원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발로 뛰는 의원이어서 사실은 더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3: 저희가 이제

0: 당연하죠. 제가 이제 초선이니까 현실 정치는 이제 네.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3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생활도 당원으로서 생활했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2년 전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네.
1: 아, 민주당 당원이셨어요?
0: 예, 예. 예. 네.
2: 그리고 할 이제 말 많으시겠네요.
0: 노사모나 이제 문재인 팬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지지를 했고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노무현재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치할 마음은 없어서 이제 선거에 나갈 마음도 없어서 근데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1: 걱정을 많이 해요?
0: 예,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 아, 없어요? 예.
0: 아니, 왜 진작에 나가지, 왜 이제 나가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오히려 좀 황당했던. 네. 예, 근데 떨어지면 안 된다.
2: 아, 이왕 나가는 거. 예,
0: 네가 떨어지면 네. 이제껏 안 나간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압박이 갔던 그런, 예, 좀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제 현실 정치의 시의원 나온 만큼 이제 거기에 답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괜찮은 의원 나왔다 이런 얘기 듣도록 노력해야죠.
1: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운동, 공동체 운동도 하시면서 특히 환경 운동도 좀 활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환경. 좀 들었거든요.
0: 제가 환경 운동을 솔직히 활발하게 한 건 아니고요.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지 않고
1: 대본이 잘못 쓰여 있는데.
2: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생태 광관 예, 사실은
0: 저는 이제
2: 조금
0: 여기
2: 다르죠.
0: 전북 환경운동연합 우리 처장님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저는 그쪽 분야하고 좀 약간 색깔이 다른
2: 그렇죠.
0: 예, 생태관광이라는 그 협의체 제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생태관광지 선정 및 또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좀 시켰던 네. 그런 업무를 한 4년 가까이 봤습니다. 지리산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또 버킷리스트로 뭐 화대종주라든가 지리산 화대종주라든가 백두대간 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좀 희망하고 있다가 예, 그런 종주를 하다 보니 또 산도 열심히 타다 보니 또 지리산에 매료돼서 네. 한 지리산 1000번을 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여 가지고 한 500번 가까이는 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예, 지금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 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정말 내 일이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떻게 조국혁신당 당원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당직자로 제가 또 예, 유급 당직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다가
2: 네.
0: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1: 지리산 생태관광협의체 사무국장 활동을 네. 하셨으면 문 전 처장님
3: 네.
1: 협력 관계인 거예요? 대립 관계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실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예.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2: 네. 궁금하다.
3: 저는 국립공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네. 국립공원 몇 호?
0: 1호입니다.
3: 네. 그래서
2: 1호.
3: 네.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지키자 이런 주의인데
0: 예.
3: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경현철
2: 의원.
3: 의원님에게는 국립공원이 어떤 의미이며 국립공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1: 이거 후보 검증 토론회 아닌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네, 짧게.
0: 일단은 국립공원은 저기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3: 네.
0: 예. 저는 환경부 국립공원이 환경부 국립공원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오.
0: 예. 네. 이상입니다.
3: 네, 좋습니다.
2: 완전 좋습니다.
4: 마음에 들어요?
1: 네. 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축약돼 있는 것 같네요.
3: 그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저희가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또 선거운동의 과정이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본격적으로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현철 의원님 앞서 지금 혁신연대?
0: 그렇게 혁신진보 시민연대.
1: 혁신진보 시민연대. 네. 네, 교섭단체 예. 원내대표를 맡고 예. 계시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지금 지형이 예. 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예, 일단은 시 의원님이 총 36명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26분.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5분, 진보당 1분, 무소속 4분 해서 저희 혁신진보 시민연대가

0: 8명 해서 총 36명 의원님들이 이제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금 혁신진보 시민연대가 네. 출범하면서 네.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국회를 보면 열흘간 아니어서 예. 저 썸박질 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 예.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0: 예, 일단은 저 뭐 교섭단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12대에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섭단체 느낌 안 나게 초반에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연합교섭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기대를 언론에서 많이 해주셨고 시민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2: 네네. 예,
0: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교섭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작용들 왜 필요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소중한지를 당사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아니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네. 다 민주당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한 거 예. 아닐까요? 그냥 또 예.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거니.
0: 그런데 저희를 찍어준 시민분들은 분명히 찍어준 이유가 저는 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민주당 일색에서 다른 색깔을 보여줘라는 대명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다섯 명이 초선이 들어왔고 그 변화의 바람은 분명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의원들,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진보당 의원님들 이제 기조에, 당의 기조나 색깔은 다르지만 그 대전제의 그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체 출범을 했고,
2: 네.
0: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 본질인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요구했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야기를 끝내주셨지만, 네. 그 전에 네.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좀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 이번 전주시의 구성, 36석 중에 10석이 비민주당이었거든요. 네네. 좀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3: 치열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게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보고 뽑았는지 또 뭐 후보를 보고 뽑았는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입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선거에서 득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작용했는가에 대한 걸 내놓는 분석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뽑는 시기가 왔다 그런 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치열한 검증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제 그런, 물론 인물 중심의 투표 행태, 이런 결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독점 구조,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향후에 앞으로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중에서 다수당의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서연 의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3: 그러니까 질문이 민주당
1: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벗어나서 네. 이 비교적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협치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함께 의회 운영을 공동으로 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론하고 회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냥 협치라는 것 자체가 정당 간의 협치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력하고 또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조금 동의 안 된 부분이지만 교섭단체의 핵심은 저는 원구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책과 의제를 이 의회 내에서 일국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로 의원님들한테도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저는 이 의회 원구성 전에는 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초선 의원님들이 도전하는 자리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아쉽게도 저희가 원 구성 저희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원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작되다 보니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경윤철 의원께서 어쨌든 교섭단체 예. 대표시니까. 네. 이런
0: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2: 네.
0: 일단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이제 26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임 의장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원래 조례가.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자기 그 시기나 뭐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의장 나가거나 네. 부의장 나가거나 이렇게 다 정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상황이고.
2: 보통은 그렇게 예, 해왔었죠. 예, 예. 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7월 1일 이전까지만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저희는 또 저희가 전날에 출범하지도 않았고 출범을 해서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교섭 단체니까 네. 협상 테이블에 이제 임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네.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규 대표님이 공식적인 채널로 네.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공식적인 채널에 뭐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 약간 이게 다르네요 지금.
0: 예, 이게 네. 이제 교섭단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아까 우리 최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 네.
0: 그 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을 연출하는 게 교섭단체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리 싸움이 아니라
2: 네.
0: 예. 왜 그러냐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 중 5명 또 위원장 5명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주 시민들이 다 알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1: 최서연 의원께서 네. 여기 대해서 혹시
2: 네,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최서연 의원.
3: 일단 타이밍들이 다 어긋났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채널이 뭐냐, 공식적인 채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어쨌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타이밍에 대한 방식들이 다 어긋났었던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협치 도구 자체도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부위원장이라도 주고 위원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랬다면 위원장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회가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위원장 나간다라는 방식을 취했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 경쟁의 대상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구성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부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0: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네. 이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2: 네.
0: 의원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표결로 가면. 그죠?
2: 그렇죠.
0: 다 원사이드하게 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의원들끼리 각 이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다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으니 또 10명이 모여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네.
0: 이렇게 표결로 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협치하면서 자리 한두 석은 좀 양보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그게 교섭단체의 본질이고 정치인데
1: 네.
0: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1: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네. 협치의 내용을 뭘로 잡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우리 최세현 의원은 자리나 누기는 아니다. 협치가 꼭 그쵸. 반드시. 네.
3: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아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뭐 정의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안 했던 거냐 또는 민주당이 아니었던 의원님들이 부의장이나 위원장을 안 해봤던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의회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 경험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로서 주로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것이 협치의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대화인 건데 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이 대화의 방식에 타이밍의 방식에 대한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1: 네.
3: 또 한편으로는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교섭단체 내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 서로의 그러면 정쟁밖에 안 되니 그것을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에 대한 조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8일 됐습니다. 8일.
0: 네. 8일 전에 하는 게 교섭단체 그 원구성 관련한 건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1: 그러니까 협치의 출발은 교섭단체에 대한 인정, 교섭단체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첫 단추는 의장단 선거, 의장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경인철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0: 저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저희가 투표 거부를 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네 분을 선거에 내보냈어요.
2: 네.
0: 뭐 지더라도 항의 차원에서라도 나가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표 거부한 이유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한 겁니다. 그거는
2: 네.
0: 제발 서줘라. 그리고 제가 이 원구성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교섭단체 조례 관련된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 출범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교섭단체가 됐더라도
2: 네.
0: 우리가 교섭할 시기나 상황을 못 만들어요. 협상 테이블에도 못 써요. 그러면 제가 신임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원내대표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니 다음 당선인들이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의견 낸 게 7월 1일 날 우리가 바로 의장, 부의장 또 7월 3일 날 상임위원장을 바로 뽑지 말고 3일간이라도 시간을 주자.
2: 늦추자. 네.
0: 예. 그래서 지금 법률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아,
0: 예.
2: 네네. 예.
1: 알겠습니다. 최소연 의원께서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2: 네, 어쩌다 보니 지금
1: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정부의 네, 제안이 있을
2: 네.
0: 거예요.
2: 네네네. 네. 네.
1: 한계가 있을 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은철 의원 같은 경우에 좀 강조해 주신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이야기도 좀 꺼내셨거든요.
2: 네.
1: 만약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뭐 후반기 원구성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2: 네네네.
1: 이런 과정에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섭단체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하고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가자. 좀 이런 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3: 아니 원하시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의회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회가 협치하는 의회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3일의 시간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둘러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부분들과 교섭단체의 필요성, 교섭단체의 기능 강화 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교섭단체로서 이루고자 하는 협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먼저 논의돼야 된다가 우선이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2: 뜨겁네요.
1: 네. 네.
0: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독점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3: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인해서 네. 이게 발생했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표결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의장단 점거까지 하고 막 그래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2: 네.
0: 이제 품이 넓은 또 다수석을 가진 우리 그 정당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네. 우리 쪽에서도 좀 퍼센테이지가 있으니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건데.
1: 알겠습니다.
0: 그것도 얼마나 더 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2: 네. 새롭고
1: 변화한 지점이에요.
2: 네.
1: 네. 복수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맞아요. 또 가능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서 김윤 작가 우리 다른 네. 지역의 좀 사례 네. 혹시 조사해 본 게 좀 있으시죠?
2: 제주도 네. 의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하셔서 보도에도 나왔던데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좀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뭐 시민들 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주도 의회 사례를 전주시 의회에서도 받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보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3: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다수당이었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의원님,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위원장을 안 해줬던 게 아니라 전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인 건데 다선이셨던 경험치가 있으신 의원님이 결국에 인물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인물이 그 역할에 적합하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밀어줍시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협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원구성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3: 물론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1: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뭐 자리 나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치의 시작 출발로 볼 것인가?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 네.
0: 그 자리 싸움으로 비춰졌다면 이게 그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제가 보니까 한 12석이 그 원사이드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자리 싸움을 했다면. 그죠? 자리 싸움도 못했다.
1: 네. 자, 일단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시정 감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소수의 의견을 좀 받고, 또 대화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수결로 혹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3: 의회 내에서 가장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표결이에요. 왜냐? 그것이 다수당으로 그냥 손들어 하고 끝나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결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임위 안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표결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당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 아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하면 표결로 가면 분명 그것이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수당의 어려움 중 하나는 뭐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서로가 결부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과연 정당끼리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이야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3: 그쵸.
1: 가능한 표결하지 않겠다.
3: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지향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의회의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치는 최대한. 정당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뿐만 서로가 서로의 정치 기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들인 거죠. 의회가.
1: 경희철 의원 뭐 이렇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아니 제가 그 처음 질문이 전주시 의회 분위기가 어땠냐 이런 말씀이 네. 이런 우리 최 의원님이 말했던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저기 교섭단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보다는 먼저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표를 보니까 거의 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도 민주당 5명 그다음에 저희 혁신진보 시민연대 4명인데
1: 네.
0: 표결 가면 딱 5대 4예요. 예, 그리고 뭐 26대 10 대부분 이래요.
2: 네.
0: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최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저희도.
1: 자,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문재인 처장님. 네.
4: 우선은 저 최소영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시의회가 정말 그랬다면 민선 8기죠. 민선 8기의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건강한 의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전주시도 불통이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버드나무 것만 해도 하더라도 뭐 최소연 의원은 함께 시민과 그 맨 앞에서 목소리 함께 해주셨지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는데 왜 아무도 견제가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전주시 돈 없다는데 시의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시민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 들을 때마다 전주시가 정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저는 저도 이제 활동을 좀 꽤 오래 했지만 이번처럼 시의회랑 시민단체랑 소통이 안 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토론회도 하고 뭔가 조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게 이제 실은 민주당의 다수당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주시의 집행부에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앞으로 꼬리표처럼 달라갈 텐데 뭐 저는 이제 13대에서는 달라져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아까 두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의회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존의 시의회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다수당이었던 그 관례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혹독하게 당해야 됐고 혹독하게 좀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조금 약간 열린 시정, 그다음에 열린 의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좀 잘 좀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두 분의 대화가 실은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기도 합니다.
1: 네. 네. 저 13대 전주시의회 원내 정당 간의 협치, 원내 민주주의, 민주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와 관련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시민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시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로서도 좀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뭔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으로서 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3: 일단 먼저 12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거랑 같은 결이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과정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담기는 내용 또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하나 언론에서도 그 결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담깁니다.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저희가 12대 때 가장 많이 토론회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또 가장 많이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맞아요.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네. 거버넌스와 토론회 이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열린의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결국에 소통인 거고 그 소통이 시민단체 또는 어떠한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채널은 되게 다양해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채널 제가 12대 때만 운영한 채널만 네다섯 개가 돼요. 카카오톡 뭐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홈페이지 민원폼 심지어 의회 의원 페이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전화 주세요. 결국은 전화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뭣도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되는 에너지는 크나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의정보고서 방식도 취해를 봤는데 의정보고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시기나 이럴 때에는 뭐 선거 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저도 올해에는 꼭 아카이빙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게
1: 네. 최서연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4: 저는 거기도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최서연 의원의 역할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봐줘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시의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서연 의원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12대 시의회가 과연 뭘 했을까. 근데 제가 조금 좀 기가 막혔던 거는 SNS에 시의회 홍보를 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뭘 했는지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사진 찍고 뭐 했다. 그게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그 효능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 뭐 했대 밖에 없는 거여서 아까 말했던 그 회의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시의회가 고민하고 공개할 건가. 이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오히려 핵심은 시의회 회의록 공개, 회의 장면 공개 네. 이런 거다.
4: 아니, 회의 장면도 네. 있지만 실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양영환 의원님도 오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실은 뭐 그 본회의는 그냥 공개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 싸움은 그 안에서의 싸움인데 그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본회의 때 그 내용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1: 네. 지금
0: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큰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뭐 알 권리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열린다고 해도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네. 투표율에서 나옵니다. 지방자치 투표율이 50% 좀 넘거나 인기가 없을 땐 40%대까지 내려가거나 반절 이상이
2: 네.
0: 그냥 투표를 안 해요.
2: 네. 관심이 네. 없어요.
0: 네. 지방, 이제 뿔뿔이 지방 그 이 자치제 선거가 50%가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 50%에서 또 50%는 그냥 민주당 1번 찍습니다. 네. 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형도 없었고 대안 세력도
2: 맞아요.
0: 없고 또 네. 감동도 없고 또 지방의회가 나는 그냥 그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관심 많지 지방의회 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찾아야지만
2: 네.
0: 우리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었는가? 쌍방향으로
2: 네.
0: 소통하고
2: 네.
0: 있었는가?
2: 네.
0: 또 왜 너희들은 관심이 없니? 오히려 따져 물었는가? 의원들은.
2: 네.
0: 그리고 시민사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함께 안 하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2: 네. 네. 네.
0: 우리는 작은 그냥 시청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우리가 아답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 네. 네.
0: 우리가 막 소통하려고 해봤자 자기 홍보해오려고 해봤다 그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2: 네.
0: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 안 나가잖아요.
2: 네. 네.
0: 그러니까 왜 불신임을 하는지 지방자치제가 뭐가 문제인지 의원들이 자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지금 하나만 더 붙여서 네. 얘기를 하면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합니다. SNS도 하고 무엇도 하고 결론이 뭘로 돌아오냐. 결국엔 전화와 문자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희가 대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SNS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SNS의 그 수많은 홍보물 속에서 저희의 어떤 활동들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대부분 뭐 영세라고 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10살부터
1: 네. 유아부터 네.
3: 유아부터 네. 어르신까지 다 소통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소통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의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과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드라마도 찍어봤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게
2: 시도를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3: 그렇죠. 이 전주시 의회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네. 운영위에 와서 SNS를 살렸어요.
2: 네.
3: SNS를 살리고 SNS팀을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랬던 요인이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런 호투를 계속 만들어도 결론은 결국엔 전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 민원이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또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1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1: 네.
3: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4: 안 오시는 데도 있어요.
1: 네. 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지방의회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 1차적인 문제죠.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지금 지방의회 뭐 회의부터
4: 네.
1: 공개해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3: 네.
1: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3: 네.
1: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3: 의회에서 여러 차례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2: 네.
3: 그 이 이야기가 12대 때 내내 나왔습니다.
2: 오.
3: 근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가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2: 네.
3: 의회 의원들 의회에 돈을 쓰는 것을 시민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 한 대를 바꾸는 이거 예산이 10몇억인가? 그래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2: 네.
3: 구축하고 그러는데 몇십억이
2: 네.
3: 들어요.
2: 네.
3: 저희가 의원이 부득이하게 한 명 늘어난 걸로 의원실을 만들어도 안 쓰는 공간들, 뭐, 안 쓰는 공간들을 열심히 재단해서라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또 비판을 받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 서버실을 옮길 수 없는 부분 또는 6층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엄청 오래된 건물을 쓰다 보니 내부적인 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쓸 때마다 비판으로 돌아오니 저희가 이 과정을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수십억을 의회가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 네. 진짜 많이 보면 5명. 네. 대부분이 0에서 1명이에요.
2: 네.
3: 본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뭐 예결위도 저희가 같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자. 왜냐 전주시 예산 없다라고 맨날 때렸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열어줘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기에 우리가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하나씩 열어 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예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네.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운영되는 그곳은 우리가 이번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2: 근데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보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5: 네. 이런 것도 있어요.
4: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회의하고 이런 결과가 났어요라고 하는 뭔가의 제스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그렇게만 공개해요? 그냥 요즘은 다 쇼츠 보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서 뭐 올릴 수도 있고 방법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어서 이번에는 진짜 시민들이 이를 갈고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네.
1: 경연철 네.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0: 예, 뭐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걸 못했다는 건 핑계 같습니다. 어떻게든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은 다 돈이 없더라도 다 다른 데에서 가져오더라도 만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뉴스인가요? KBS 네. 유진희 기자님이 이제 의회 관련해서 좀 했는데 6층에 뭐 체육시설들 이렇게 체력 단련장들 헬스장 만들어 놨는데 네. 이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돈들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용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아니면 개방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알 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최선 의원 입장 예. 짧게?
3: 예. 예, 짧게 얘기하자면 체력 단련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곳이고 거기에는 시설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뭐가 새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6층은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스튜디오실에서 직원분이 쓰시고 계시지만 그 한 분도 화장실을 쓰려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6층을 저희가 상시 개방 공간으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2: 아.
3: 그리고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
0: 그러면 그 체력 단련장은 4년 전에도 있었나요?
3: 4년 전이 아니라 8년 전, 12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되게 오래됐다라고는 들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방치가 오래됐군요.
1: 시민과의 네. 소통이 네. 필요하고 좀 그 네. 소통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출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2대 의회에 대한 평가하면서 또 불통 문제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낮은 청렴도. 각종 비위, 내부 갈등, 이렇게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예, 자기 식구 감싸기. 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평가되지 못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예,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두 분께 좀 각각 듣고 마무리해갔으면 좋겠는데 최세현 의원.
3: 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위원회 구성, 그리고 빠른 위원회 열기라고 생각해요.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네.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 답답한 요인 중 가장 1번은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 소요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로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회라는 시스템이 시스템을 빨리 단축시켜서 시민분들에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그럼 이 타이밍 맞게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 근데 저는 좀 잘못을 했는데 자꾸 눈 감아주고 약간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모습들 있고 그리고 저 그것도 좀 희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그게 잘못을 한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도 하던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의원을 징계할 때 사유가 범죄 유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범죄 유무의 유가 나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그 수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천되신 분들도 보시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는 심지어 수사 받았던 1억까지도 다 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명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스캔들이 나면 그 스캔들의 시작점은 보지만 끝점을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번이 어쨌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문제의 정확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희가 범죄의 유무로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봅니다. 도덕성이 유무도 따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의회에서 상임위 배정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신 사례가 있어요.
1: 네.
3: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회의 어떠한 질서를 방해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 윤리위원회는 열리는 거고 공천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살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시민분들이 그 지역구 시민분들이 또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경현철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12대 전주시의회 시민들의 네. 실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0: 네, 뭐 청렴도 뭐 여러 가지 비위 관련된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개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2: 네.
0: 더 우리 최소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로 엄격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대 의회 때 제가 참 저는 뭐 현실 정치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 혁신당 도당 조직국장으로서 당직자로 있었지만 제가 제일 정치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전주시에. 그게 자임 추모 피해 유가족들 그 1년 넘게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3명이 계시고 전주에 그다음에 도지사도 전주에 계시고 시장도 전주에 계시고 도의원 12명도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시의원이 거의 29명, 30명인가요? 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에 계시고 그런데 그 유가족의 눈물을 정치가 못 닦아주면 그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전 대전제에 좀 실망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13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1: 네.
3: 제가
1: 네.
3: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자임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또 대응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임추모공원이라는 한 그러니까 자임추모관이라는 한 사례가 아니라 이건 여러 사례들 그 옆에도 실제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도 같이
2: 네.
3: 이거는 좀 어쨌거나 네. 옆에 어쨌거나 다른 공간들의 장례 시설들의 타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 지점이 어디서 풀리냐면 결국에는 이게 민간 대 민간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2: 네.
3: 이것을 공공과 행정이 장례 시설이라는 공공 시설로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옆에 장례시설은 해결이 됐습니다.
2: 네.
3: 근데 이제 자임은 또 다른 문제로서, 네. 이 민관과 민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거의 법적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 길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이 문제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사적 분쟁도 사실이지만,
2: 네.
0: 시와 도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김선민 국회의원이
2: 네.
0: 전주시 그 행정자료 통해서 이미 좀 밝혀졌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정 장관님한테 이게 대안 마련에 대한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감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도 우리 전주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2: 네.
0: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2: 네.
0: 지금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조지훈 네. 당선인?
2: 네.
0: 도지사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 그런데 네. 네. 네.
0: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일 때는 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들은 다 하겠대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네.
0: 예.
3: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네.
1: 어, 네. 짧게만 말씀하세요.
3: 네. 네. 네. 네. 그래서 장례식을 전수조사하고 TF팀 네. 만들어 네. 조직해갖고 그걸 네.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3: 옆에는 그걸로
1: 과정이다.
3: 통해서 해결을 했고.
2: 네. 네.
3: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실망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네. 책임져가며 다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희 같은 의원들이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과정에 네. 대한 평가
0: 제가 한 말씀 네. 더 드리면
2: 네. 더하세요. 네. 네. 네. 더하세요. 네.
0: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 네.
0: 지금 우리가 저희 10명은 다 이걸 해결하자는 마음인데
2: 네. 네.
0: 더불어민주당 26분만 말씀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거고
2: 네네네.
0: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제대로 이렇습니다요.
1: 네. 네.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요. 네. 또 앞으로 이 네. 문제를 어떻게 네. 해결해 갈 것인지
0: 네.
1: 좀 이 문제 빠르게 해결됐다 이런 소식 들려왔으면
2: 네.
1: 좋겠네요.
2: 네.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서
2: 네.
1: 그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지금 김노연 작가 그리고 네. 우리 문재인 처장님 제13대 의회에 좀 바라는 거 좀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듣고.
4: 네, 저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의원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감성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다양한 12대 뭐지 시의회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시민들도 다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3대 의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뭐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의원님들도 똑같이 좀 가져가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을 그 시민의 눈높이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 일정 부분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되고 더불어.
2: 맞습니다.
4: 더불어 만나셔야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자, 두 분께도 각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죠. 최서연 의원.
3: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그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지만
2: 네.
3: 더 나아가서 의회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소통의 기회를 더 열어야겠다, 더 네.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제가 좀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3: 많은 언론분들과 많은 시민분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2: 네.
3: 저희가 그 관심에 빗볼 수 있을 만큼의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의회에 관심
1: 네.
2: 가져야 됩니다.
1: 네.
2: 네.
0: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편의점 사장님 논리인데요. 예,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알바생을 하나 뽑았어요.
2: 네.
0: 근데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님한테 친절할 줄 알고 뽑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못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2: 네.
0: 알바를 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상, 모습, 뭐,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1: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의회의 위상, 의회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재현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협치, 함께하는 의회 좀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서연 의원, 경영철 의원, 그리고 문재인 사무처장, 김동 작가 네 분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거침없는 시민 기사읽기 프로젝트 거식이었습니다. 저는 박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6: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7: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8: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오늘따라 이 미션 임파서블의 이 OST가 예.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면서 진짜 막 무슨 예. 요원이 된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국가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1: 왠지 이 예. 노래를 다 들으면 예. 폭파.
0: 예, 5분 후에 자동 폭파한다. 예. 뭐 이거.
1: 그렇게 될 것 예. 같아요.
0: 너의 존재를 부정한다니. 진짜. 예. 아, 그러잖아.
1: 예.
0: 밤에 요즘 잘 주무십니까?
1: 저는 뭐 잘 주무십니까?
0: 네, 그래. 아니, 열대야주의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고생들 하신다고 그러는데.
0: 네, 왜, 왜요?
1: 저는.
0: 집이 너무 시원해요?
1: 아니요, 저는 그래, 잠을 예. 잘 잡니다.
0: 더워도요?
1: 예, 예.
0: 에어컨 켜고?
1: 아, 뭐 켜다가 끄다가. 아, 뭐 그거랑 큰 상관없이.
0: 예, 예. 예.
1: 잠을 잘 자는 걸 좀 챙기는.
0: 아, 진짜 중요하죠.
1: 이 있어서.
0: 진짜 중요하죠. 예, 예. 예.
1: 그 덕분에 저나 제 아내나 아이 모두. 예. 누우면 잡니다.
0: 아, 다행이다. 저는 잠드는 게 좀 힘든 사람이라서.
1: 아, 예.
0: 대면자 아시죠? 대면자.
1: 예.
0: 그 대면자 씨들을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1: 아, 그것도 있잖아요.
0: 예.
1: 주무시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0: 아, 그거는 이제 예. 뭐 갱년기 이후에.
1: 예.
0: 온 증상이라서 그러려니 어느 때는 너무 짜증날 때가 있고
1: 예.
0: 어느 때는 그냥 또 오늘도 깼냐
1: 아~
0: 이제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1: 예. 예.
0: 근데 진짜 워낙 저는 잠드는 게 좀 힘든 타입이라서 예. 예.
1: 힘내요. 힘내요.
0: 이분은 소리 없이 잠들 것 같은
1: 예.
0: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떠세요? 그냥 예. 소리 없이 대면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예. 저처럼?
2: 저 요즘 대면자입니다.
0: 아,
2: 요즘 대면자인데
0: 피곤한가 봐요.
2: 네, 원래는 그렇게 잠.
0: 그러니까 확실히 여자들이 조금 잠드는 게 조금 더 예민하고 힘든 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좀 예. 대면자인데 좀 자기 싫어가지고
1: 예.
2: 좀 이렇게 막 발악을 하다가
1: 아~
2: 뭐 여러 가지 예. 것도 하고 싶고 책도 보고.
0: 아, 근데 대면자가 나아요.
2: 대면자가 낫죠.
0: 훨씬 나아요.
1: 너무 좋죠.
0: 훨씬 나아요.
2: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예.
2: 대면자도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대요.
1: 아, 그래요?
2: 네.
0: 왜요?
1: 왜요?
2: 오히려 머리를 대면 기절하듯이 막 1, 2분 안에 잠드시는 분들이
1: 예.
2: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평소에 많으신 편일 수도 있다.
1: 아~
2: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하더라고요.
0: 진짜요? 네, 아니 맞아요. 원래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들기 힘들어서 네. 막 밤새 뒤척이고 네. 막 이러잖아요.
2: 네.
0: 그게 아닌 거예요?
2: 네, 그래서 적당한 인면 시간이라고 하죠. 잠에 수면에 드는
0: 네.
2: 시간,
0: 그게
2: 하는 시간.
0: 그게 어느 정도면 적죠?
2: 그게 한 15분 정도는 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정도.
2: 네. 네.
0: 대면자 분들을 그렇게 그래도 저는 대면자가 부러워요.
1: 네, 저는 뭐 예,
2: 네,
1: 만족합니다.
2: 맞아요, 네.
0: 그래도 대면자 분들이 부러워요.
2: 예. 요즘 너무 더워서 정말
1: 예.
2: 힘들죠.
0: 아, 진짜 이제 뭐 가장 더운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1: 그렇습니다.
0: 함께 네.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건강하게 잘 이제 이겨내서
2: 네.
0: 말복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1: 그럼요.
0: 요즘은 또 예. 처소매직도 없어져가지고
2: 없어져요.
0: 그래도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지겠죠.
2: 맞아요.
1: 그나마 예. 장마를 좀 이렇게
0: 네,
1: 순조롭게
0: 네.
1: 지나갔으니까요.
0: 예. 예. 전라북도는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2: 편은
0: 또 아니어서
2: 네.
0: 근데 어쨌든 국지성호라는 건 장마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저희 세 사람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어떤 주제를 할 것이냐 막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소리 씨의 의견이 네. 반영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어, 뭘까요?
0: 노래로 소개하겠습니다.
2: 우와.
0: 맞춰보세요.
2: 어?
0: 네. 같이 부르시죠.
1: 24시간입니다.
0: 소리 씨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백희 씨야 선수니까요. 가수잖아요. 노래 안 되세요 소리 씨?
2: 아 근데 노래방 가면 좀 잘하는데.
0: 이거 솜사리 넣어가지고 빨리 해보세요.
2: 너무 높아요.
0: 아니야. 저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요. 죄송합니다. 백희 씨가 저런 소리를 낼 줄은.
1: 시간?
0: 예. 선미 24시간이 모자란데요. 바로 한 시간이 모자라.
2: 네.
0: 우리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 시간 동안 진행되니까.
1: 예.
0: 한 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라는.
2: 맞아요.
0: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지금 소리 씨가 좀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1: 예. 네.
0: 영화는 아니지만.
2: 네.
0: 이것만큼은 너무나 뜨거운 화제고.
2: 맞습니다.
0: 얘기해야 될 네.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네.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예. 네.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이 모자라니까.
2: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0: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죠 네. 그게?
2: 이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참교육입니다. 네. 드라마 참교육을 네. 골라봤어요.
0: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근데 안 보신 분들도 물론 네.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회차당해야 되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교육 문제.
2: 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 문제하고 사형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의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전 답을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2: 이거 딜레마예요. 이거는 정답도
0: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사형제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찬성해야 될 것 같고.
2: 그렇죠.
0: 이쪽을 보면 반대해야 될 것 네, 같고.
2: 그럼요. 네.
0: 쉽게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 교육 문제도 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은 누구나 다 겪어본 이야기잖아요.
2: 네, 경험했었죠.
0: 누구나 다 할 얘기가 있단 말이죠.
2: 있죠.
0: 네. 나이가 어떻든 간에.
2: 네, 맞든.
0: 근데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불러온 반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 네, 있습니다.
0: 오늘은 그걸 토대로 해서 드라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 네, 여러 가지
0: 우리 교육은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 세 사람이 네. 전문가도 아니고
2: 네.
0: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드라마가 주는 어떤 메시지랄지 네. 그리고 그냥 본 사람으로서의
2: 네.
0: 느낌,
2: 네,
0: 그리고
2: 감정,
0: 그리고
2: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네, 나눠볼 수 있을
0: 안타까운
2: 것 같아요.
0: 것들,
2: 네.
0: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런 것 정도는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2: 네, 좋아요. 네,
0: 내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내 아이가 또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
2: 네.
0: 뭐 백년지 대계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다채롭게 해볼까 합니다.
2: 네. 요즘에 선 넘는 학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0: 네, 네. 네.
2: 선 넘는 학생이 많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의 없이 막 이렇게 되바라지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선을 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2: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선을 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1: 그렇죠. 네.
2: 현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선 넘는 학생도 교사도 선을 넘을 수 있죠. 학생한테
1: 그렇죠.
2: 교사가 네네. 선을 넘을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가 교사한테 선을 넘을 수도 있는
1: 네.
2: 그리고 학부모가 또 본인의 자식에게 선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 모든 게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권 침해라고 말을 하면 뭐 학생이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대하거나 뭔가 선을 넘는다를 생각할 수 있지만
1: 네.
2: 그 교권, 그 교육학적으로 교권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뭐 선생님한테 하는 것도 교권 침해이고 학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1: 네.
2: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하는 것도 전부 다
1: 네.
2: 교권 침해가 된다고 해서 이 참교육 드라마는 10부작에 걸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 모든 아. 교권 침해 양상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이 있었는데 이걸 드라마로 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반대하는 성명을 낸 단체들도 꽤 있었어요.
2: 네, 맞아.
0: 하면 안 된다.
2: 네.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1: 네.
2: 이런 그 문장들, 관용구처럼 쓰이던 말들이
1: 네.
2: 요즘은 안 쓰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정당화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1: 네.
2: 말도 안 되는 말이 이제 말이 되게 되지 않느냐. 이 드라마가 나오면
1: 네.
2: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네, 드라마입니다.
0: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김남길 씨가
1: 캐스팅이 됐죠.

0: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교사분들이 그 글을 쓰거나 뭐 기사 형식의 글을 내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올린 걸 보고는
1: 네.
0: 이제 다른 네티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환호한 것이지 그들을 때리는 장면 가지고 환호한 게 아니다. 그쵸, 그러니 그쵸. 오해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옹호를 했거든요.
1: 네.
0: 예.
2: 근데 그게 절반만 맞는 것 같아요. 네. 때리니까 시원했잖아요.
0: 네.
1: 통쾌했죠.
0: 네.
2: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편이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닐까.
0: 네, 네.
2: 예, 예. 그 때리는 게 시원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불편함이 쌓여온 것에 대한 작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시원함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때리는 건 안 돼. 네. 시원한 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순간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발언할 수가 없게 되는
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 현실과 영화를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네. 괴리 같은 것이 네. 생길 텐데 아이러니나 뭐 이런 모순이 생길 텐데 저는 뭐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고
1: 네.
2: 거기서 우리가 현실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네. 얘기하는 편이 네.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0: 그렇죠. 네,
2: 그렇죠. 예, 예.
1: 발전적이죠.
2: 때리는 게 시원한 것은 시원했고요.
0: 네.
2: 예. 그리고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현실적인 논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제가 이제 전문가의 칼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오늘 이 네. 시간 때문에.
2: 예.
0: 그랬더니 더 세게 응징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게 아주 공통적이라는
2: 네.
0: 얘기예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백희 씨 말대로 드라마니까
2: 예, 예, 예.
0: 드라마가 줘야 되는 효과,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작을
2: 예.
0: 한 것이고.
2: 그렇죠.
0: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사실 아무리 교권 보호국이 실제로 만들어진다 한들 김노열 같은 뭐 거기서 뭐라고 하죠? 그
1: 진짜
0: 직책을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무슨
1: 감독관
0: 네, 감독관
1: 네, 감독관이 네. 하더라고요.
0: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0: 예.
1: 그리고
0: 그렇다, 예.
1: 너무 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죽지도
2: 맞습니다.
1: 않고
2: 네. 너무 강력한
1: 네. 예. 네.
0: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뭘 순서대로 바둑을 놓듯이
0: 네.
2: 하나하나
0: 네.
2: 무엇을 네. 쌓고 있냐는 거예요.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현실 기반의 네. 학생들 사이에서의 부조리,
0: 네.
2: 학생들 사이의 권력
0: 네.
2: 그걸 쌓아가고 있거든요.
0: 네. 네.
2: 놀리고 폭력하고 따돌리고
0: 네.
2: 그리고 자살하게 되는
0: 네. 네. 네.
2: 학생의 모습을 일화에서 세밀하게 다뤄줘요.
0: 네. 네.
2: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학생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친구와 학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0: 네.
2: 그리고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 희생자를 찾아 나서는
0: 네.
2: 사냥꾼 같은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현실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드라마적으로든 응징의 대상이다. 로 규정을 해주는 거죠.
0: 그 보통, 가해자만큼은 네.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2: 마땅하다.
0: 네.
1: 네.
0: 네.
1: 사회적
2: 그리고
1: 분위기를
2: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0: 네.
2: 세밀하게 묘사해주기 때문에
1: 네.
2: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돼야
1: 네.
2: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0: 네.
1: 그렇죠.
2: 예.
1: 네.
2: 구도가 아예 누가 누군가를 그 구분하거나 학생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0: 네.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처음부터 단계별로 있어요? 가는 편이
0: 네.
2: 맞는 것 같고 이제 이 드라마가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럼 학생만 잘못이냐?
0: 네.
2: 나중에는
1: 그런 건 또 네. 아니죠.
2: 선생님,
0: 네.
2: 학부모를 이렇게 단계별로 또 순서를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1: 네.
2: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가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럼 어느 지점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들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첫 화를 네. 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인가요?
2: 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 권력을 얻고
2: 차기 대통령을
0: 네.
2: 노리는
0: 대통령 후보 네. 정도의 아주 막강한 정치 권력. 그 아버지의 권력이 마치 내 권력인 것 마냥
2: 휘두르는,
0: 예, 휘두르는 그
1: 아들.
0: 학생이
1: 네.
0: 결국에는 친구를 괴롭혀서 그 친구가 자살하게 되고 그 다음 또
2: 희생자를 찾고
0: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독관이 오게 되는
2: 그렇죠.
0: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왜 아버지의 권력이 내 권력이다라고
2: 네.
0: 생각하게 됐을까? 그건
2: 뭐, 그건 예, 됐다기보다는 네. 할 수 있으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0: 그거예요. 그 예.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내 권력이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는 가난하기 때부터는 아닐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어른들의 시선이 한번 여기서 들어가는 편이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하게 놔두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
2: 부모나 네. 선생님.
1: 네. 그리고 친구들.
2: 네. 그렇죠.
1: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0: 네.
1: 여기서부터.
2: 네. 그러니까
1: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중재해주지 않으면
0: 네.
1: 견제해주지 않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예. 이게 같은 지점인데요. 드라마 네. 도깨비에서 그 여자 선생님 아시죠?
1: 네.
0: 예. 그 김고은
2: 네, 김고은
0: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고 너는 네네. 대학 못 가 뭐 네가 무슨 대학을 간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네. 잘 사는 집 그 학생은 막 학부모한테 굽신거리고 네. 이러니까 나중에 그 신이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졸업식에 네. 와서 더 좋은 선생이 될 순 없었니? 이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얘 이 아이도 우리 엄마한테 굽신거리는 선생님을 보고
1: 네.
0: 아, 내
1: 네.
0: 권력이구나.
1: 그렇죠.
2: 그렇게 네. 학습된 거죠.
0: 학습이 된 거예요. 네. 부모한테도 학습이 됐겠죠.
2: 학습이 됐죠.
1: 그렇죠. 네.
0: 엄마가 우리 집 잘 사니까
2: 아빠가
0: 걱정하지 마.
2: 뭐 이렇게. 네.
0: 예. 우리 아빠가 누구야.
2: 이런
0: 걱정하지
2: 사람이야.
0: 마. 뭐. 사고 쳐도 다 막아주고.
1: 네. 맞아요.
0: 예를 들면
2: 네.
0: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아까 백희 씨가 그렇죠. 말한 대로 중재. 왜? 니네 아빠가 뭐 정치인이면 뭐
2: 너가 정치인이야?
0: 넌 네. 똑같은 네. 다 똑같은 학생이야.
2: 학생이야.
0: 네. 다 같은 친구고 누군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을 했다면
1: 네.
0: 과연 그
2: 거예요.
0: 아이가 그 권력을 그렇게 휘두를까?
1: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는다면
0: 네.
1: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0: 네.
1: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선생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감 교장 단위에서
0: 네.
1: 압박이 없어야겠죠.
0: 네.
1: 그럼 그 교장 교감이 선생님한테 그런 압박을 하지 않으려면 그 윗단에서 네. 그런 교감한테 압박이 네. 없어야겠죠.
0: 제가 네. 아까 조금 전에 네. 수많은 전문가들의 칼럼을 네. 제가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진짜 공통적으로 많이 네. 나옵니다. 교감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2: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0: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 네.
0: 그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줄 서버린
2: 네.
1: 그러니까요.
2: 네.
0: 학교에서도 이 줄 서버린 선생님들 네. 이것 때문에 결국엔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2: 가죠.
0: 네.
2: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0: 우리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2: 네.
0: 또 하나의 그게 통로가 돼버렸다.
1: 그렇죠.
0: 이 네. 지적을 다 하더군요.
2: 네. 그런데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1: 네.
2: 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시나?
1: 네.
2: 좀 같이 일이 좀 커지더라도 교육적인 목표를 향해서 좀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감수하려고 하셔야
1: 네.
2: 될 텐데
1: 맞습니다.
2: 왜 안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기주의였던 것 같아요.
1: 네.
2: 좀 개인적인 이유. 뭐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
1: 네.
2: 뭐 힘든 일이 있는 게 안 좋고 말라는 게 싫고
1: 그렇죠. 막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네. 경험했다고 네. 낙인이 찍히니까
2: 네. 그런 게 싫어
0: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딱 네. 네. 그거 하나
2: 그거잖아요.
0: 네.
2: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란 또 무엇인가? 교장 선생님 우리가
1: 네.
2: 아이들이 되게 크게 생각했었죠. 저 네. 학교 다닐 때까지만
0: 네.
2: 해도
0: 네.
2: 너무 크게 생각하고 정말 큰 어른이고
1: 네.
2: 그렇게 훈화 말씀 새겨 듣고 메모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안까지는 아니겠으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병도요 발견률이 높아지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서
0: 네,
1: 마치
0: 네,
1: 그 병이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0: 암이
1: 있어요.
0: 암이 네. 아주 대표적인 네. 거 아니겠습니까?
1: 이걸 교육에 좀 사용하는 네. 편이 어떤가 싶어요. 뭐냐면 교육
2: 좋네요.
1: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문제 사건을 발견하는 것에 상을 주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2: 승진 점수 같은
1: 건데. 네.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사는 거죠.
2: 그럼요. 너무 좋다.
1: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수록 가점을 주는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그래서 발병률을 높이는 거죠.
2: 네.
1: 예, 발견하게 하고 해결하게 네. 하고 잘 해결하는 분들을 더 높은 공직에 오르게 하고.
2: 네.
0: 이제 학부모들이 막 내 쪽 들고 네. 왜 그런 것까지 문제 삼습니까? 또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좀 감수하고도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네, 말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네. 네.
1: 예. 강력한 예. 가점 혹은 뭐 인센티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면 당연히 그 방향에서 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될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2: 네. 네.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서 자꾸 덮고 네. 덮고 덮고 덮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빵 터지게 되는
1: 맞습니다.
2: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네. 좀 자잘하게 소음이 발생할 때 네. 그걸 말해봐. 좀 더 시끄럽게 해봐. 이렇게 네. 해서 좀 더 끄집어내서 해결하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0: 그러려면 진짜 학부모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2: 네, 네. 도와줘야 돼요.
0: 학부모들도 도와줘야
2: 네,
0: 됩니다.
2: 믿고 도와줘야죠.
1: 학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2: 네.
1: 예, 근데 그쵸. 그걸 있는 법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접촉할 수 없도록
2: 네.
1: 중간 단계를 네. 몇 단계만 거치게 네. 해주면
2: 그쵸.
1: 실제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그 완력 관계, 네. 그 사회적 관계로 선생님을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0: 네네.
1: 것. 근데 이제 그거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역으로
2: 네.
1: 선생님의 권력이 학교에서 너무 크다 보니
2: 네.
1: 내 아이가 피해를 네. 봤을 때 구제할 수 없는 상황.
0: 아, 사실 네,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처음에 시작은 그거잖아요. 진짜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우리는
1: 그럼요.
0: 겪은 네네. 세대니까요. 네. 그냥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니네 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1: 네.
0: 그래놓고 다 무릎 꿇고 막 읽을 수 수업도 안 하고 막 얼마나 서고 가방 들고 이러고
2: 그리고 막
0: 그리고 나가버려 네. 선생님.
1: 소리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저희 네. 왜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해.
0: 그리고 나가버려.
2: 너가 생각해. 너가 왜 이제 생각해.
0: 읽을 수 내내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뺨 다
2: 때리고.
0: 우리 때 정말 우리가 겪었던 세대는 학생 인권이 필요했던 시대죠.
1: 그렇죠.
2: 네.
0: 예.
2: 네.
0: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뭐 아동학대 신고가 너무 작고 학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2: 네.
0: 있고
2: 네,
0: 이러다
2: 네,
0: 보니까
1: 네.
0: 학생 인권은 다 반드시 필요한데
1: 그렇죠.
0: 이게 그 법의 어떤 허점 왜냐면 법은 어쨌든 아무리 촘촘하게
2: 있어요.
0: 만든다 하더라도
2: 그렇죠.
0: 구멍이 있을 수밖에
2: 네.
0: 없잖아요.
2: 네, 좀 있어요.
0: 근데 그 빈틈을 노리고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2: 네,
0: 이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1: 네.
0: 이제 이렇게 학교가 막 흔들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1: 맞습니다.
0: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백희 씨가 아까 그 가점 얘기 조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헐렁하게 돼 있대요.
2: 네.
0: 그러니까
2: 네.
0: 그 기준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2: 해야 되는데.
0: 이 정도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 규정을 정확하게
0: 예. 뭐 겨울에 환기시키려고 문 열어놨더니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1: 네.
0: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대요.
1: 그러니까요. 네.
0: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2: 네.
0: 촘촘한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2: 네.
0: 않겠느냐.
2: 안전망이 있어야
0: 예.
2: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정말 그러네요. 네. 네. 양쪽 다 보완이 돼야 될 텐데
0: 네.
2: 네.
1: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 안에서는 구제할 방법들이 없는지도
2: 네.
1: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부모가 완력을 사용했을 때 선생님이
0: 네.
1: 방어하느라고
0: 네.
1: 시간 다 보내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격리를 빨리 할 수 없고
0: 네.
1: 가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0: 네.
1: 뭐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안에서 원래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0: 네.
1: 파악해서
2: 네.
1: 확실하게 그 선을 좀 지켜주었으면
0: 이제
1: 하는
0: 그 뒤에 만들어진 게 학폭위 아니겠습니까?
2: 네.
0: 학폭위도 지금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1: 네.
0: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2: 해요.
0: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1: 학폭위를 열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학부모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0: 예, 그리고
1: 네.
0: 말도 안 되는 걸 오히려 열고.
1: 네, 네.
0: 저 아이가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2: 네.
0: 학폭위 열어주세요. 이런데요. 아이들이.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도 알아버린 거예요.
1: 그렇죠.
0: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1: 네.
0: 그러니까 아까 그 아동학대 신고를 할지 이 학폭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0: 그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2: 재정비해서.
0: 예.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1: 네.
0: 정화 작업이 네.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근데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에서 그럼 우리가 왜 참교육에 김무열이나 또 이만님
0: 네.
1: 배우역하고
2: 네. 감독관들
1: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했냐면 멋있기 때문이거든요.
2: 네.
1: 그동안 그 감춰두거나 우리가 묵혀뒀던 어떤 스트레스를
0: 저는 겁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1: 해소해 주었기 네. 때문인데 그것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사회에서
0: 네.
1: 뭐가 멋있냐는 거죠. 멋있는 친구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일베 용어 쓰고
0: 네. 네.
1: 그리고 심하죠. 뭐 심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인기를 끄는 경우들이 종종
0: 거친
1: 보여요.
0: 거친 단어를 쓰는 네네네. 학생들이 있어요. 오히려 인기를 끄는.
1: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범하게 성실하게 네. 또 원만하게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멋있어지는 사회가 바람직한 거잖아요.
0: 네.
2: 그럼요.
1: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의 기준들을 학교나 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0: 네.
1: 무엇이 옳다, 무엇이 좋다라고 권장하는 것도
0: 네.
1: 보장이 되어 있어야.
2: 네, 너무 예.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0: 그럼 우리 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네. 백희 씨가 우리 이 얘기, 우리 욕 안 하는 거, 우리 이 얘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뭐. 막 선생님을 비난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정치 쪽으로 막 몰아가가지고 예, 당신 무슨 당이냐, 뭐 무슨 당 지지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뭐 민주화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저는 진짜 너무 암담할 것 같거든요. 제가 선생님이면.
1: 저는 뭐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옳다 그르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0: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1: 예. 예. 뭐냐면 너는 그렇구나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2: 네.
1: 나에게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순간 대결 구도이거나 또 다른 힘의 권력.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이 순간 말로 제압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요.
0: 그렇게 되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1: 그게 아니라
2: 과거적으로 변하죠.
1: 너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모두가 알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전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 녹화 교실 안에 저는 이제 녹화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 음성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 이걸 듣는 시간이야. 우리의 수업 모습을 보는 시간이야. 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위험한 말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딱 모습을 객관화가 되잖아요. 자기 그러면 막 자기 피해지거든요.
1: 그리고 큰 목소리. 남들 다 보는 데서 이 수가 많을수록 조금 전에는 분명히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환호를 받았지만 불과 자신분이? 며칠 지난 뒤에 그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환호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자꾸 반복하게 해주면 지금 너는 그렇구나. 그런데 내일은 달라져도 괜찮아.
2: 그럼요.
1: 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했던 친구들이 그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회들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내가 박수를 보내는 평화로운 성실한 학교 생활이구나를 공감하게 되는 지점들이 온다는 거죠. 저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을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벽을 막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리고 그 영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같이 보는 거예요. 어땠어? 넌 어떤 생각이 들어? 선생님 막 나중에는 울기도 하고 본인이 부끄럽다고 나중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한 며칠 학교에 안 보이기도 하다가 학원에 안 보이기도 하다가 또 자신의 마음을 또 고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지점.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방법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0: 좋은 방법이라고
2: 생각했어요. 저도
0: 수리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전 경험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즌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란색 보드마카로 제가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1: 바로 들어오죠.
2: 바로 들어오죠. 선생님 무슨 색이냐고. 와, 그래서 그때 무슨 색? 이거 파란색이잖아.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선생님은 파란색이신가요? 뭐 빨간색은 아니신가요? 빨간색이신가요? 빨간색을 쓰면 또 빨간색이신가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딱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들어온 거구나.
1: 상 넘었구나.
2: 네, 그래서 제가 너 요즘 정치에 관심도 너 정말 많구나. 바람직해. 근데 여기는 다른 애들도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토론해 보는 거 되게 좋은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수업을 쭉 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뒤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오고 나서.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럼요, 당연하죠.
2: 이렇게 툭툭 건드리듯이 들어오는구나, 아이들이.
1: 거기서 안 멈췄으면 또. 거기서 안 아이들이 한두 걸음 더 들어가 버리면.
0: 네, 그러니까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무섭게 쳐다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정말
2: 무섭게 쳐다보면서. 예.
0: 그래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사회적 합의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1: 선생님들께 특정 정당의 지지를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네. 기존에는 없었는가 있었거든요.
0: 있었죠.
1: 사실 네. 이 드라마 제목도 참교육이잖아요. 네. 이 참교육이 원래 우리가 8, 90년대
2: 네,
1: 기존의
2: 있어요.
1: 교육을
2: 네, 네.
1: 이렇게 하지 말고
2: 진정한
1: 진짜
2: 교육을
1: 진짜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지 말자.
2: 네, 진짜
1: 고 나온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0: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군사 정권 시절에 아까 말한 학생 인권이 완전 바닥일 때 네. 선생님들 정교조에서 만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게 참교육이라는 단어예요.
2: 네. 진정한 참교육. 예.
1: 그래서 예. 이 드라마 제목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예. 왜냐하면 예.
0: 거기서 만들었던 그거, 단어다라는 예. 것 때문에.
1: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폭력과 붙었구나. 오염됐다.
0: 네. 그것도 있고 그 정교조에서 만든 단어라는 예. 것 때문에도 거부감을 가지는 예. 사람이
1: 근데
0: 있어요.
1: 근데 이제 그게 예. 두 단계를 더 갔습니다. 실제는 단계를 더 들어갔습니다. 네. 네, 뭐냐면 일베를 이렇게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일베에서 참교육을 어떻게 쓰냐면 조롱으로 씁니다.
0: 네. 네.
1: 참교육 당했네.
0: 네, 뭐 그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쓰잖아요.
1: 그랬기 때문에 네. 원래 참교육의 언어가 한번 1차 오염된 네. 것인데요. 네. 이 드라마의 제목도 그 의미로 쓴 겁니다. 조롱으로. 네.
0: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1: 네. 너희들 지금 뭔가 스트레스 많잖아. 참교육은 원래 폭력이야. 원래 폭력이야라고 2차 조롱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 드라마 제목에 네. 원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그 걸그룹이 일베용어 네, 써가지고 네. 큰 문제가 되기도
0: 뭐
1: 했잖아요.
0: 했노, 뭐 이것 때문에.
1: 뭐 스타벅 사건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근데 이 참교육을 그러면은 이대로 오염된 채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 비하인드가 다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올바로 쓸수록 맑은 물에 더 들어갈수록 더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1: 그래서 참교육이란 드라마의 폭력을 배제하자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건데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폭력이 묻었고 여기서 누가 누 권력이 묻었고 누군가 또 다시 제재가 들어가서 그걸 해내야 되는 네. 것이 묻었고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네.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2: 처음부터
1: 선명성을 더 드러내는
2: 분명하게 명시하고 네. 가는 거죠.
1: 아니면 그래 너희들이 맞아 우리가 참교육이란 단어로 실패했어 를 분명히 해줄 필요도 네, 있어요.
2: 네.
1: 이런 지점은 사실 좀 소홀했어. 그 기존의 걸 바꾸려다 보니 우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편도
2: 괜찮네요.
1: 맞다고 생각해요.
2: 네, 좋아요.
1: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편감에 네. 양쪽 다 지금 네. 굉장히 그 신경전이 있거든요.
2: 네.
1: 예, 그래서.
0: 근데 그런 네. 그 좋은 면은 있네요. 원래 참교육이란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네. 사람들이 좀 알게
1: 알고.
0: 된.
1: 이제 아니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일베 영어 놀이가 네, 그거예요. 네. 원래의 뜻을 희석시키면서
0: 그렇죠.
1: 조롱으로 사용됐기 네. 때문에 원래의 뜻을 안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2: 뭐 달라지는 게 네네. 없다 뭐 이런 느낌.
1: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 맑은 물 한 방울이 더 들어간다는 건 그런 줄 알면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조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2: 네.
1: 그 곳에서만 네. 쓰고 놀지.
2: 네.
1: 예. 밖에서는 차마 사용하지
2: 못하는 입에 담지 못하죠.
1: 그런 의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꼭 집 꼭 짚어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2: 아, 요즘 너무 문제예요.
1: 문제가 많습니다.
2: 네, 단어 네.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네. 가끔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깜짝깜짝 때가 많습니다.
0: 네. 근데 아이들이 말을...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와, 궁금해요.
2: 궁금해요. 저도.
1: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지난번에 MBC에서나 이런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네, 네. 뭐 일베가 돌아왔다 네, 네, 뭐 식으로 네,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멋져 보인다는 것이 핵심이 있어요. 멋져 보인다. 친구들끼리 도파민이 터지는 상황에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이용하는 것. 것. 예. 네. 선생님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네. 상황을 이용하고. 예, 예. 그럼 선생님들은 저렇게 못하니까 우린 이렇게 해도 되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권력을 학생은 살면서 집과 학교밖에 없는데 집에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 플러스 학교에서 선생님께 반항하는 네. 게 세상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이 청소년기에는.
2: 그러네요.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저항이라든가 의식이라는 80년대, 90년대 민중의 어떤 움직임의 그 뜨거운 마음이 네. 지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최초의 사회의 벽을 부딪혀보는 경험이 이건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멋져 방향을, 보이고 그 네. 방향을 어디로 잡아줄지를 선정하는 게 예,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뜨거운 걸 분출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거든요.
2: 네, 누구한테나 있죠. 네네. 그런 마음이.
0: 그 뜨거운 것들을 좀 잘 분출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몫인
1: 그렇죠, 그렇죠.
0: 거예요?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2: 근데 요즘 아이들 운동도 정말 많이 하고요. 네. 악기도 정말 많이 하고.
0: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2: 네,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또 그 뜨거운 마음이라는 걸 분출하는 수단이 네. 운동, 우리 어른이 생각하기엔 뭐 네. 운동, 악기, 뭐 노래, 뭐 연습.
0: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2: 부족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라는 표현이 네. 제한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SNS라든가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다 보니 네, 네. 어른들이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2: 네.
1: 아, 그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2: 맞습니다.
1: 예, 너무 우리 아. 교실이 이 뭐 적게는 뭐 2, 30명, 많게는 네. 40, 50명 네. 정도가 이 원래 우리에겐 학창시절의 세상이었지만
2: 네.
1: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수천, 수만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2: 네, 가능하죠.
1: 아이들의 세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2: 네. 예.
1: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부족하다는 말씀이 너무 당연하죠.
2: 네,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1: 너무나 잘. 이 메가 트렌드들이 나를 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0: 그래서 네. 다른 나라는 뭐 15세 미만은 SNS 금지 이걸 네. 그냥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2: 네, 있죠.
1: 우리나라 지금 검토하고 있죠. 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금지하고 그러면 금지했던 나라들은 그러면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계속
1: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이미 긍정적인 그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소년의 시간 그 드라마 시리즈 보고 나서도 유럽에서 굉장히 네. 반향이 네. 일어서 네. SNS에 대한 어떤 문제
2: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1: 네. 네.
0: 아, 정말
2: 어렵네요.
0: 어려워요.
2: 어른도 그 본인의 뜨거운 마음을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른도 많은데.
1: 맞습니다.
2: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1: 네네. 그래서 어른 교육이 사실은
2: 제일 먼저일
1: 교육이다.
2: 수도 있고요. 네.
1: 그 순서가
0: 그러니까
1: 맞는
0: 그
1: 것 같습니다.
0: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문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네. 상담도 네. 받고 교육도 받고 때로 필요하면 치료도 받고
2: 네.
0: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1: 네.
0: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2: 근데 이제 또 그런 상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네. 좀 그렇게 하면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부정적인 뭐 이렇게 시선이 워낙 많으니까요.
2: 좀 더 이렇게 낮춰서 보편화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맞아요.
2: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저는 뭐 이 사실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얘기해도
2: 네. 뭐 시간이 모자라요.
1: 한 시간이 뭐예요? 이게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2: 네. 그리고 네. 네 우리 노래 듣기로도 했는데
1: 그러니까요.
2: 지금
0: 노래는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40분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1: 제가 주목한 건 네. 일단 김무열과 그 여성
2: 진기주
1: 배우의 네. 액션이 없었다면 사실 이 드라마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2: 그럼요.
1: 예.
2: 네.
1: 아니면 부러진 화살 같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고발 혹은 뭐 도가니 같은 작품들.
2: 네.
1: 고발을 해서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옮겨와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0: 네.
1: 라고 얘기하는 편이 있다면 저는 이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보여주는데 시원하게 해결도 한단 말이에요.
2: 네, 예. 맞아요.
1: 이 지점에서 그럼 왜 현실은 시원하지 않은지를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논의가 되다가 지금 중단된 것 같아요.
2: 네.
1: 실제로 이
0: 교권보호국이
1: 생긴다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네. 몇몇 네. 그 발언한 내용들이 네. 보이던데
0: 어디 교육 가면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네네. 했었고요.
1: 지금 한 3, 4주 전까지는 계속 보였는데 지금은 아마
0: 이제 드라마가 막 공개돼가지고 네네네. 한창 뜨거울 때는 네. 그런 뭐 정치인들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사그라들긴 네. 했죠.
1: 이게 아마 드라마에서 시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 네. 네. 이미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1: 느꼈기 때문에 근데 현실로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될 것들은 좀 풀고 김무열의 순한 맛 버전
2: 네.
1: 진짜 현실 네. 버전의 김무열이 이만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0: 네.
1: 예.
2: 아, 근데 이게 전 기본이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원래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옛날에서부터 계속 사람이라면 내가 하기 싫은 건 네.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수 있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한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게 아예 요즘에 거의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막 빡세게 만들었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기가 좀 팍팍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2: 그렇죠? 그러면서 여유가 사라지고 내 이득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상관없어 하면서 막 불사조처럼 달려드는 네네.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0: 그러니까 이겨야만 하는 네. 세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함께 그쵸. 살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어쨌든 밥고 일어나서 내가 위 정상을 차지해야만 네. 그래야만. 한다. 근데 1등 아니어도 행복한 1등은 한 명이잖아요.
1: 네.
2: 1등이 아니에요, 심지어.
0: 네, 1등은 네.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1등 아니잖아요.
2: 그럼요.
0: 근데 아니어도 네. 행복하잖아요.
2: 1등이 안 행복하고 네. 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게 이제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네. 되겠죠.
0: 네.
1: 세계관
0: 물론 그렇죠.
1: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네. 뭐 9화, 10화까지 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등인 학생이 따돌림 받는
0: 네.
1: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합심해서
2: 네.
1: 문제 유출하고
2: 네, 시험지.
1: 시험지 유출하고
0: 네.
1: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1등이 1등이 아닌 거죠. 실제로 행복에 대해서는 1등이 네. 아닌 거죠. 근데 그 구조를 어른들이 이미 만들고 있고 부정한 일도 어른들과 부모 단계에서
0: 네, 네.
1: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능력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폐해
2: 그러니까
1: 바로 이런 면인 거예요. 사실은
2: 맞아요.
1: 그러니까 1등을 네. 칭찬했던 우리가
0: 네.
1: 고스란히 이제 영수증을 네. 받게 된
0: 맞아요,
1: 거거든요.
0: 맞아요.
2: 네, 네. 네.
1: 공부 잘하니까 칭찬했어.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온 거거든요.
2: 네, 네.
1: 예.
0: 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넌 공부만 잘하면 돼.
2: 네.
0: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1: 네.
0: 뭐 이런
1: 네, 네, 네.
0: 것들이 결국에 예전에 그
1: 네.
0: 엄마를 그 이렇게 죽인 아이의 그거 있잖아요.
2: 네, 실제 사건이 네.
0: 실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 사건을
0: 그러니까
2: 기반으로 했죠.
0: 전국 1등이 아니라고 엄마가
1: 네,
0: 그렇게
1: 네,
0: 때렸잖아요.
1: 네.
0: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전국에서 이렇게 몇
2: 네,
0: 손가락에 드는데
1: 그러니까요.
0: 전국 1등이 안 된다고
1: 네.
0: 엄마가 그렇게 때리니까 오. 아이가 결국에는 폭발해버린
2: 네,
0: 그런
2: 맞아요.
0: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런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약물까지 구해서
0: 네.
2: 네. 아이한테 먹인
1: 네. 그런
2: 장면도 있고요.
1: 그런 과정들이 아. 나오니까 능력주의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있다.
0: 네.
1: 예.
2: 그 능력주의라는 말을 제가 네. 대학교 때 교육학을 배우면서
1: 네.
2: 정말 막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0: 네.
2: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시험도 그냥 주제가 능력주의를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개인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
2: 그게 그걸 진정한 능력주의 폐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 교사가 아이한테 가르치면서도 열심히 해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야를 가르쳐야지
1: 네.
2: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1: 그렇죠.
2: 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저는 저도 그렇지만 제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 지금 뭐 7억이 넘는 지구인이 네, 네. 살고 네. 있지만 플랜 A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2: 없죠.
0: 1%도 안 될걸요. 플랜 A로 가다가 안 되면 플랜 B로도 가고 C로도 가고 D로도 가도 괜찮아.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요.
2: 그럼요.
0: 아이들한테도 그랬거든요. 네가 그래 플랜 A가 되고 가고 싶었어. 안 되면 아, B로 가도 돼. 네. C도 있고 D도 있어. 근데 네. 그 길로 가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다 있는 거야. 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네. 진짜 그렇게 믿어요. 플랜 A로 사는 사람은 진짜 0.1%도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은 플랜 A로 안 가면 다 낭떠러지 떨어 죽을 것 네. 같은 네. 겁을 주거든요.
2: 그래서 아이들도 상처를 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2: 100점만 인정받는.
0: 아니 그럼 우리 정규일 때 안 했던 네. 우리 세 사람 네. 잘 살고 있잖아요.
2: 잘 살죠. 네. 행복해요. 네. 심지어.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가 그 결국은 몇 가지로 수렴하는 게 있는데 네. 교육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관 제도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네, 감독관 네, 제도를. 네,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입시제도에 네.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또 거기서 그 입시제도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단체와 조직이 있다.
0: 네.
1: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0: 네,
1: 있고.
0: 너무 어마어마해서 네. 우리는.
1: 학부모들은 그것을 바라고. 왜냐하면 네. 내 자녀가 1등이 되면 네. 사회 나와서도 보장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예. 내 남편 혹은 뭐 내 부인처럼 네. 살 수 있으니까. 이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 드라마에서는 뚜렷하게 좀
0: 맞아요.
1: 나오고 있어서.
0: 입시제도를 바꾸지 네.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입시제도는 진짜
2: 와 난제예요. 난제 거기
0: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신의화도 안 될 걸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왜냐하면 그 진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 너무 많고 네. 학부모의 욕망이 너무 크고 이래서 진짜 쉽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1: 맞습니다.
2: 예. 쉽지 않습니다.
0: 네. 아니 저 진짜 저 학력고사 대제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입시제도를 안 겪어도 다 대학 갈 수 있을 걸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2: 그때
0: 내가 결혼해서 해도, 네, 내가 결혼해서 나으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테니까 네. 20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19살에 시험 보고 네. 이러니까 아닐 거야. 네. 진짜 굳게 믿었거든요. 네. 더 심해졌잖아요.
1: 그렇죠. 네.
0: 더 심해졌단 말이죠.
2: 근데 학력고사도 정말 어렵고 지금 수능 보는 아이들이 긴장하는 것처럼 네. 힘들었나요? 그때
1: 그렇죠. 도시락도 네. 싸고 해야 되고.
2: 네. 아 도시락도 싸고.
0: 똑같이 지금도. 네. 오, 저희 언니 오빠는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
2: 네. 네. 아, 네. 네.
0: 예비고사에서 커트라인을 예를 들면 뭐 60점이라면 네. 그 예비고사를 통과를 해야만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 본고사는 그 대학 가서 보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0: 예비고사는 똑같이 보고 그게 예비고사 본고사 그 다음이 이제 학력고사 세대. 네. 그 다음이 이제 수능 세대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저 지금도 우리 큰 오빠를 서울대 보내겠다고 네. 우리 엄마가 네.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했던 모습이 어렴풋하게 나요.
2: 네. 아 그때도
0: 큰 아들 서울대 보내야
1: 정말요.
0: 된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욕망은
2: 똑같아요.
1: 그렇죠.
0: 똑같구나. 그래서 네. 이 사교육 시장 입시 제도는 쉽게 네.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죠. 또 요즘에 뭐 수능을 네. 폐지하는 네네네.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학교 안에서의 평가 방식도 전면 서술형 시행 요즘에 네. 그렇더라고요. 객관식 문제를 없애고 네. 정말 뭐 바칼로레아 이런 것처럼
0: 외국처럼
2: 네. 그렇게 네. 서술형을 강화해야 된다 하면 이것도 또한 선생님의 권력이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2: 채점을 하는 당연하죠. 사람의 눈 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예쁘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1: 그럼요.
0: 미운 아이가 있고 예쁜 아이가 있겠죠 당연히.
2: 그거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또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 더군다나 이제 또 요즘 AI 시대라서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 AI 시대에 살게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 맞는가?
0: 네. 네. 예.
1: 또 부정 행위도 많이 또 일어날 네. 것이고요.
2: 네. 예. 어디까지가 부정 행위고 네네.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0: 그러니까 요즘은 자소서 쓰는 거 이제 의미 없다 그런다면서요. 네. AI가 써주니까. 옛날에야 뭐 자소서 다 자기가 썼잖아요. 네.
1: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네. 이제 방법도 네. 교수님들끼리.
0: 네. 공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네. 이거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도 또 한다고 하더군요.
2: 그러다가 잘 쓴 자소서, 우리랑 네. 제일 잘 맞는 자소서를 골라줘. 이것도 AI가 골라줄 네, 수 있고요.
0: 그러니까요. 네.
2: 그렇죠. AI가 쓰고 AI가 뽑고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1: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자소서 쓰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0: 네. 네. 그냥 네. 그지, 그
1: 쓴 자소서로 네. 질문하기도 네. 하고
0: 쓰고 네. 그걸 토대로 면접 보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써가지고 오지 못하게 네. 네. 네. 하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어쨌든 암담하고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긴 네. 하지만 우리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2: 놓을 수 예. 없죠.
1: 근데 저는 제 학창시절을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 참교육처럼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따돌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네.
1: 근데 돌아보면 이게 약간 미화된 것 같아요. 떨어져서 보면은 다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0: 아, 그냥 그 시절에, 그때 학창 시절의 추억이야. 그것도 학사, 추억이야. 네, 이렇게.
1: 그것이 네. 저 주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맞았던 게 뭐 어두운 그림자처럼 네. 제 청소년 시기를 네. 휘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0: 그런 일이 있었어.
1: 제 전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0: 그래, 나도 맞고 컸어. 그냥 이 정도. 네,
1: 저의 네. 저의 청소년 시절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든지 말았든지.
0: 저도요. 왜냐하면 놀았으니까.
1: 네. 그러니까 놀았던 것도 있는데 딱 눈 뜨면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0: 아, 그거는 백희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1: 그런
0: 학교 가기 진짜 싫은 친구도 있었죠.
1: 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이게 약간 그 청소년기 호르몬 같은 거였겠구나.
0: 네. 네. 있죠. 있죠. 당연히.
1: 내가 어떻게 네. 하지는 못하고
2: 네.
1: 나는 정말 세상을 뛰고 싶었구나.
0: 네.
1: 그리고 그것이 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의 주 정서로 지금
0: 그러니까 남았구나.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앓는 아들이 네. 있으니까 엄마가 정말 나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막 우니까 네.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사실 나도 이 호르몬 때문에
1: 네.
0: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엄마 좀 기다려줘 그러더래요.
1: 네네네네. 그럴 거예요.
0: 네, 엄마가 우는 네. 걸 보고는 그래서 아들도 그랬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게 네. 호르몬 문제라서.
1: 맞아요.
0: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냥 포기하고 기다렸더니 아이가 이제 그걸 지나면서
2: 네.
0: 호르몬이 어쨌든 줄어드니까
1: 맞아요.
0: 사춘기를 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내 의지로 안 되니까.
2: 근데 그렇게 네. 말할 네. 수 있는 아들이면 참
0: 착한
2: 좋죠.
0: 거죠.
1: 진짜
0: 착한 거죠. 기본적으로 착한 네. 거죠.
1: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보는 내내 노래 그 한노로의 0 더하기 0, 00이라고 네. 보통 네, 얘기하더라고요.
0: 네, 네.
1: 가사가 난 널 버리지 않아.
0: 네.
1: 뭐,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을 좀 서로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1: 어?
0: 네. 그 네. 선생님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나, 아까 또 하나의 네. 이야기가 뭐냐면 관계와 기다림.
2: 네,
0: 그 두 단어를 그렇게
1: 네.
0: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1: 네네네. 네, 네, 네. 네.
0: 그래도 관계와 기다림을 포기하면 진짜 우린 다 끝장나는 거다.
1: 네.
0: 우리가 지구 멸망하는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1: 정말요.
0: 그 단어가 너무나 진부하고 그 말밖에 할 말 없어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2: 뻔하다고 한들
0: 관계와 기다림을 절대 포기할 순 네, 없어요. 라고
2: 단계예요.
0: 선생님들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앞으로 더 중요한 네. 화두가 되겠죠.
0: 네. 네. 네.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교육 시스템 네. 뭐 이거의 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바탕에는 선함이
2: 네.
0: 아까 그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네, 아들로도 네. 그 선함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네. 부모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이렇게 서툴러서 그런 걸 쓸 수도 있으니까
1: 네. 네.
0: 내 자신도 자꾸 돌아보고
2: 네.
0: 나도 좀 공부하고
2: 많이 해야
0: 돼 그리고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사는 것이고 플랜 A로 안 가도 얼마든지
2: 네, 네. 방법이 많아요. 네.
0: 얼마든지 수많은 길이 있으니까
2: 네, 방법이 많죠.
0: 내 자신도 너무 욕심을 좀
2: 내려놓고
0: 부리지 않고 좀 내려놓는 그래야 아이도 함께 행복해지는
2: 그렇죠.
0: 네. 하지만 우리는 또 치열하게 고민해야겠죠.
1: 그럼요. 네.
0: 고민하고 대화도 많이 해서 어쨌든 영화에서의 그 명대사처럼 우리는 결국 답을 찾을 겁니다.
2: 네. 네. 돌고 돌아서 네.
0: 찾아야만 하고요.
2: 네. 아마 제가 자식을 낳아서 10년 뒤쯤에면
1: 네.
2: 또 선배님 하셨던 생각처럼
0: 네.
2: 이런 현실이 아니게
0: 네.
2: 될까
1: 네.
2: 하는 생각을 해보게
0: 되네요. 아니 근데 저는
2: 또
0: 좀 희망을 본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의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대요. 교실은.
2: 네. 네. 네. 괜찮아요.
0: 평화롭고 괜찮대요. 네. 이제 드라마니까 더 이렇게 부각되고 실제로 없었던 일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지만
2: 있긴,
0: 네, 있긴 하지만 일부의 일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
1: 네. 네.
0: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1: 네.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하고 예뻤던 아이들이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0: 네.
2: 또 언제 가해자가 네. 될지 네. 모르니까 항상 맞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 네. 조심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1: 정말 중요해요.
0: 그리고 필요... 진짜 그거 나도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네. 가지고
2: 맞아요. 네. 본인도 모르는 사회의 가해자가 예.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0: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무리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왜냐하면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1: 방관하고
0: 너무 무서울 네. 것 같거든요.
2: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 카톡방도 그 단톡방도 만들지 못하게
0: 학교에서요.
2: 네, 아예 그냥 제재를 합니다. 아이들끼리
0: 그 안에서 또 사이버 테러 하고 네, 막 이러잖아요.
2: 만들지 말 것을 그냥 아예 통신문으로 공지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2: 만드는 경우도 DM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0: 있겠지만 있죠. 어쨌든 인별그램 그 있죠. 공식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게
2: 네, 네.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뭐 단체로 모여서 할 이야기들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이
1: 그렇죠.
2: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너무나 다 차단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1: 그렇죠.
0: 사회적 관계를 네. 좀 맺어가면서 네. 배우는 게 있을
2: 배워야 텐데, 될 텐데.
0: 그걸 할 수 있는 네. 기회조차도
2: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 단톡방 뭐 이런 거 네네. 만들어가지고 더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공부 우리는 네. 저 진짜 대학 때도 맨날 놀았거든요.
2: 네, 맞아요.
0: 입시 막 이렇게 막 안 그러고
1: 그렇죠.
0: 골목에서 맨날 모여서 놀고 진짜 지영아 밥 먹어라 백희야 밥 먹어라 하면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맨날 네. 말뚝박기 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막 이러고 놀았고 그랬는데 이게 같이 노는 게 없으니까
1: 더 그런 거죠.
0: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요즘 아이들 뭐 교과서도 되게 얇아졌어요.
0: 디지털로 배우고 이래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있어가지고
2: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의 이제 문해력 이런 거 문제도 있고
0: 저는 어깨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2: 네,
0: 교과서 메고 다니느라고 키도 조그만해요. 그래서 못 갔을지도 몰라요. 아 진짜 어쨌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 네.
0: 아이들을 믿는다.
1: 네.
0: 그러면 오늘 끝곡은 한로로의
2: 네, 백희 선배님이 골라주신
0: 0+0
2: 네,
0: 00 네.
1: 난 널 버리지 않아
2: 가사가 너무 좋아요.
0: 여러분도 한 번쯤 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 생각들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2: 네.
0: 노랫말을 좀 음미하면서
2: 네.
0: 들어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렇게 했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날이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습하지도 않고 같다고 너무 덥지도 않고 더운 건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덥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네, BTS 다이너마이트로 오늘은 놀자 오늘 열었습니다. 월드컵 이제 끝났으니까 월드컵 얘기를 좀 할까요? 최종적으로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여기서 말하는 라스트 댄스는 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겠죠. 아르헨티나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축구는 유기적인 단체가 하는 것이다. 개인 스타 플레이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이다는 것이 모든 스포츠 모두는 아니네요. 개인이 하는 스포츠 말고 스포츠 특히 축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 정말 예전부터 부적함대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얼마 전에도 우승을 했을 때도 정말 그 패스웍이 뛰어났죠. 뭐딱 떠오르는 선수는 없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흔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로 스포츠, 특히 단체 스포츠의 묘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기본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축구의 기본기는 뭔가? 지금까지 축구뿐만 아니라 기본기 하면은 공을 차고 옆으로 슛을 하고 슛의 정확도, 패스의 정확도 이걸 기본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축구에 대한 상대방이 패스를 했을 때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축구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능, 감각적인 그게 기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호나우두와 메시를 많이 비교했죠. 이번에도 호나우두가 나온 포르투갈 나왔는데 호나우두는 전성기 때 기준으로 해서 알고도 못 막고 메시는 알수 없어서 못 막았다. 어쨌든 우리 지금 뭐 시대를 즐겁게 해줬던 축구 영웅들이 너무나 멋진 기록을 남고 마지막까지 축구를 멋진 축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노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분이 구사하는 단어나 이런 게 너무 식상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수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아, 너무 똑같아. 똑같다는 게 느낌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만의 것은 만든 거잖아요. 그 작가는 자기만의 패턴의 글과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 책을 만든 거고요. 가수는 자기만의 색깔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업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계속 자기 것을 찾아가는 단계고 자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아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이야기가 나오지 모르겠네요. 여름이니까 우리 좀 상큼한 노래 두 곡 연속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송하의 바다가자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비타민 미.

네, 성화의 바다가자, 프로미스 나인, 비타민 미 듣고 왔습니다. 상큼하죠? 아, 하얀 노네, 산이의 나의 이래.

0: 네, 하이야, 노네임, 산니, 예, 나, 왜 이래, 두고 있습니다. 조금 예전, 요즘은 이제 피처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녹음할 때 잠시 목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기록이 좀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야네 목소리, 네 분, 아, 익숙한데? 갑자기 전 떠오르진 않고요. 아, 산이, 나, 왜 이래?는 피처링 강민이하고 미스 A가 같이 참여를 했었던 노래입니다. 현승민 H, 잊었니?
1: 잊었니? 네가 고백했던 그말 잊었니?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COC, 조이소 신데렐라, 권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신청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사연만 있고, 곡은 저보고, 주선아님의 생일이랍니다. 축하해 주시고, 딸이, 급급하고, 그러니 빠른 노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를 두 곡 준비했습니다. 확시라고 예전에 폭싹속았수다에서 했죠. 확시. 예, 확시가 아니고요. 팝시의 라틴 러버. DJ 램, DJ 미로의 디지디.

네, 베이비 몬스터 춤 듣고 왔습니다. 아, 주선아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효자동에서 보내셨네요. 요즘 이 드라마 OST인데 아이브의 메인 보컬이죠, 리즈가 OST를 냈습니다. 터널.

네, 최근 시작한 드라마였죠.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아이브의 리즈 터널 듣고 왔습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그리고 우아 썸머

클레오 굿타임 우아 썸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7월 22일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직 장마 전선이 끝나지 않았죠? 뭐 장마 전선이 올라 내려가면서 날씨가 아주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계속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전 주의하시고요. 여름철에 보면 땀나고 어찌 하니까 좀 그런 느낌들에서 부딪힘이나 해서 좀안 좋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참고 조금씩 웃어주고 하면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채널 너트브 채널 전지 공동체 라디오 오늘은 놀자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곳에 바로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사연 댓글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곡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죠.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강용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로는 정인, 게리, 사람 냄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 노래 투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에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의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발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 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 창조 음악 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애의 음악은 수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애의 수공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 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 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 그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어느덧 7월 중순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은 여름이지만 무척이나 선선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선선했던 날씨가 가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긴 하나 대학생들도 종강을 하고 초중고 학생들도 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여행, 놀거리죠? 저도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자연 휴양림의 숙소를 잡고 계곡을 즐기고 왔습니다. 시원한 물놀이 뒤에는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밤늦게까지 게임하며 놀다가 새벽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여행 계획 잘 짜고 계신가요? 혹시나 어디를 놀러 가야 하는지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여행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 탈출 템플스테이 피서는 어떠신가요? 폭염 탈출 템플스테이 피서? 처음 들어보는 조합에 생소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바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여름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여름을 만끽할 피서지를 제공해준다니 신선하지 않나요? 이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50개 사찰에서 60여 개의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전주에서도 운영되는데요. 전주 서구사에서는 캠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캠플스테이는 캠핑이 취미이거나 한 번쯤 캠핑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옥상에서 도란도란 노을뷰와 별빛 하나의 추억을 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어 서구사 옥상에 마련된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스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유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여름에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한국에서 꿈을 꾸는 청춘, 외국인 유학생 진가준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87댄스 야행성.

87댄스 야행성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기력 프로젝트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무더운 여름, 우리 청춘들은 무엇을 하며 여름을 보낼까요? 여러분, 텍스트 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텍스트 힙이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 있다, 멋있다를 뜻하는 힙의 합성어로 독서하는 게 멋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새로운 독서 문화 텍스트 힙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2030 청년으로서 이 텍스트 힙의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방문하고 왔는데요. 16만 명이 방문할 만큼 북적북적했던 서울국제도서전의 행사 속에서 텍스트 힙의 열풍을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부스마다 개성 있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며 눈도 즐거웠고, 정말 다양한 책들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책을 구매하고 왔습니다. 저는 책의 많은 장르 중에서 특히 SF나 판타지 소설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판타지 또는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며 그 세계 속에 푹 빠져드는 감정을 좋아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 역시 그 감정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SF나 판타지 소설 위주로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이 텍스트 힙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이번 여름 책과 여행, 문화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독서를 일상의 즐거운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순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와 독서 공간을 탐방하며 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사람, 공간을 함께 경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닌 친구와 교환 독서를 하기 위해 끄적이거나 저만의 독서 기록함에 기억해두고 싶은 구절을 기록하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기도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동 쿨러 베티.

보수동 쿨러 베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무더운 여름을 식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더위 속에 무기력함을 날려버릴 댄스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4회 2026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지난 10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륙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미얀마, 콜롬비아, 에스와티니, 호주, 일본, 인도, 독일, 몽골, 홍콩, 필리핀 등 세계 11개국 11개 팀이 전통문화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각국의 문화댄스로 탄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문화댄스 페스티벌은 춤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페스티벌에 참가한 각국의 청소년과 관계자들은 전북 도내 각 지역에 숙식하며 최종 리허설과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주에 도착하여 일주일 동안 도민들과 소통하고 축제를 마치면 도내 주요 관광 명소를 찾아 관광하며 각 나라의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춤으로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고 우정과 화합의 마당을 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후원하여 어려운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행사에 필요한 많은 물질은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 내 30여 곳의 음식점에서 식사나 식품 후원을 통해 해외 참가자에게 적게는 10인분에서 많게는 200인분에 달하는 우리나라 음식이 후원되어 훈훈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또 이렇게 멋진 장이 열렸네요. 멋진 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전주문화재단이 지역의 역사와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공연 댄스 플로어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창작 공연 댄스 플로어를 개최한 것인데요. 전주의 대표 산업 지역인 팔복동을 배경으로 세대 간 만남과 청춘의 성장,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작품은 오랜 시간 전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팔복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쇠락한 공간에 새로운 세대의 꿈과 열정이 더해지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표현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오민혁은 팔복동은 산업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주의 팔복동을 봄철마다 방문하는데요. 봄철에 입함나무 철길을 걷기 위해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합니다. 공장을 구경하며, 우와, 지금의 나는 이 공장 안에서 한가롭게 서 있지만 옛날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무척이나 바쁘게 돌아갔겠구나를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에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주변 입함나무 철길은 전주의 꽃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꼭 봄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일대는 관광하기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한국에서 꿈을 꾸는 청춘, 외국인 유학생 진가준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도이 그레이스.

0: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의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다섯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7월의 청춘은 의미 있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신 진가준님을 모셨습니다. 가준님 반갑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가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전북대학교 유학생 진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가준님 반갑습니다. 가준님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가준님은 그럼 현재 어느 과에 재학 중이신 건가요?
1: 저는 현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합니다.
0: 저도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데 저희 같은 과네요.
1: 진짜요?
0: 한국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1: 저는 한국에 온 지는 그 1년 조금 넘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아직도 처음에 한국 왔던 날이 생생한데 벌써 학교를 소개하는 그 학생홍보 대사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가끔은 진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봤는데 지금은 학생홍보대사 전율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알리는 영상도 만들고 이제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정말 바쁘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의 유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저녁만 되면 이제 제 누나랑 함께 TV 앞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이상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는데
0: 아, 대장금?
1: 아, 네. 그 방송하는 시간이 되기만을 그 손꼽아 이제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면서 꼭 챙겨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드라마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올 정도로 아주 좋아해요. 그때는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봤던 건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럼 혹시 아직도 기억 남는 지붕 뚫고 하이킥 드라마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그 시내랑 해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찾아봐서 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생 그때쯤 되면서는 이제 제가 K-POP을 좋아하게 됐고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히 콘텐츠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제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런 그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조금씩 현실로 바꾸기 시작한 건 그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그때쯤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 한국 정보 초정 장학생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이제 한국 유학기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0: 어릴 때의 추억들이 현재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능을 보며 웃고 떠들던 따뜻한 기억들이 있어서 더욱더 공감이 갑니다.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니 선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한국어를 따로 공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냥 천재이신 건가요?
1: 아, 저 천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드라마나 예능,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귀에 익히려고 했어요. 마음에 드는 그 표현이나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메모해두고 혼자 계속 따라 말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틀리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제가 최대한 많이 대화하려고 했던 게 저한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결국 언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리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제 타국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역시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네요.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현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수님은 이렇게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 사용하시니까 더욱 한국에서 즐거운 경험을 쌓는데 수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서 꿈을 꾸며 유학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1: 사실 그런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앞서 잠깐 말씀드린 전북대학교 학생홍보 대사 전율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고, 나도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한국 친구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그 축제를 즐기고, 발표를 하고, 같이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순간들도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전북대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유학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교내 홍보대사 활동 정말 뜻깊은 일이죠? 가주님께서는 더욱 크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가주님은 참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소개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나요?
1: 오, 제가 유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인 전북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전율 활동입니다. 처음 모집 공고를 봤을 때부터 정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을 해도 괜찮을까?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국어로 학교를 소개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원하지 말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후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하게 됐습니다.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까 걱정했던 과는 그 달랐습니다, 정말. 함께 여러 행사나 영상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가까워졌고, 저도 어느새 학교를 대표해서 전북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사실 가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주님 SNS 계정을 봤는데 특히나 영상 제작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춤도 되게 잘 추셔서 트렌드에 민감한 챌린지 영상도 잘 만드시고 완전 인플루언서시던데요?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율 활동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관광공사 크리에이터랑 그 국가유산 글로벌 홍보대사처럼 그 다양한 활동도 할수 있었는데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모두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제 생각에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도전하면 생각보다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자신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할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유학생이 아니었다면 절대 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결과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일단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용기 하나로 전율과 제 자신의 성장이라는 정말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0: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주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0: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가주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신청곡을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니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는 곡이었어요. 가주님도 그래서 이 곡을 신청하신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그 힘들고 불안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늘어도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청춘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여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0: 네. 저도 이 노래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가주님도 이 곡을 아시다니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가주님은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꿈에 대한 도전이라도 먼 타국에서의 일이라면 망설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망설이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신청곡도 그렇고 불안했던 순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순간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고 다시 용감하게 도전할 힘을 얻으시나요?
1: 저 가장 불안했던 게 역시 한국어였습니다. 제 그 일상 대화는 그 괜찮았지만 전공 수업을 듣고 이제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제 발음이 이상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발표도 계속해보고 틀리더라도 그 다시 도전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왜 한국에 오기로 했는지를 다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왔는데 실패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새로운 환경에 저를 던져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익숙한 곳에 계속 있는 것보다 낯선 곳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저한테는 아마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도 많이 하셨죠. 혼자 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밥은 잘 먹고 있다니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헌부 대사 활동도 못했을 거고 한국 친구들도 못 만났을 거고 지금처럼 제 꿈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볼 기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유학은 공부를 위한 선택기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조금 더 넓혀보기 위한 선택기였던 것 같습니다.
0: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넓혀보기 위한 선택이라 참 멋있습니다. 가주님께서 이렇게 먼 타국에서 홀로 유학을 하시며 키워나가는 소중한 꿈은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제 꿈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 막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말과 글을 배우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홍보 대사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경험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기획,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스태프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물론 많지만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그 꿈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 생활과 다양한 도전들이 언젠가는 제 꿈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건가요?
1: 제가 그 기획, 그 촬영, 편집 모두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촬영, 편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K-pop 아이돌들의 그 일상을 담은 콘텐츠와 뮤비 비하인드과 같은 그런 자체 제작 콘텐츠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0: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가주님의 꿈을 가장 먼저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주님께서 외국인 유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창하신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라디오 녹음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국인인 저도 녹음을 할 때는 아직도 긴장이 되는데,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가주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저와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여러분 혹시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은 꿈이 있나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도전했던 일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았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는 청춘들이 있다면 결과보다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경험 자체가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가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님의 신청곡과 함께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신청곡은 베트남 곡인 He Em Leng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꿈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과도 잘 어울리고 한국 청취자분들께도 제가 자란 나라의 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주님과 함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들에게 질문드리며 이달의 청춘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꿈이 있나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렌지 황융의 He Am Long.

오렌지 황융의 He Am Long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 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아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아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 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자신의 그림자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나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지금 방학을 맞아 교내 영상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장비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장비를 홀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말을 안 듣는 장비 때문에 조금 애를 먹기도 했지만 처음이니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를 외치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배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풀이 죽기도 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며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7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7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앞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문장은 청해 작가님의 소설 1억 번째 여름의 문장입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소설 중 하나인데요. 이 소설 역시 여름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제목처럼 무더운 여름에 읽기 정말 좋은 소설인데요.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이 문장은 제가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꽃과 같은 자연을 보며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들 역시 결핍이 존재하기에 완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다는 한데 뭉쳐야지만 온 행성을 덮는 경이로운 푸른 바다가 됩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리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는 시드는 결핍이 존재하기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피어냅니다. 모든 완벽은 완벽하기에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완벽은 결핍이 수반되기에 비로소 완벽으로 존재합니다. 이번 한 달은 완벽한 나 자신을 위해 결핍을 채찍질하지 않고 결핍을 보듬어주며 나아갑시다.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7월의 청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 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8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얜 한 제들이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마이크 옆에 앉았는데요. 바로 오송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시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방송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모든 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질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답을 정리해서 방송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실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경험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고 구성과 팀워크가 가장 뛰어난 한 모둠이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직접 방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후변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찾아냈을까요? 지금부터 오송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진행을 맡은 김다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폭염, 홍수, 산불 소식이 정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 달 동안 기후변화를 열심히 공부한 3명의 친구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게스트 여러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조사한 김일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와 폭우에 대해 조사한 김선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태풍과 산불을 조사한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혜님, 사실 기후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날씨가 변하는 거랑 기후가 변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1: 좋은 질문이에요. 날씨는 오늘 하루 하늘의 상태예요. 오늘 비가 오거나 맑은 것처럼요. 그런데 기온은 30년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날씨 평균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날씨는 오늘의 기분이고 그 기온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0: 오, 기분과 성격이라니. 비호가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랐나요?
1: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2도 정도 올라서요. 겨우 1.2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도 열이 1도만 올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지구도 지금 열이 나서 아픈 상태인 거예요.
0: 아하, 지구가 지금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물이 마를 것 같은데 왜 오히려 홍수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선아님이 조사해 오셨죠?
2: 네, 비밀은 바로 공기에 있어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수증기를 훨씬 많이 품을 수 있거든요. 기온이 1도 오르면 공기가 품는 수증기가 약 7%나 늘어난대요. 공기를 스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더워질수록 스펀지가 점점 커져서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큰 스펀지를 한 번에 꽉 짜면 어떻게 될까요?
0: 물이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겠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비가 오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2020년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장마가 54일이나 이어졌는데 이건 역대 가장 긴 장마 기록이었어요.
0: 54일이면 거의 두 달 동안 비가 온 거잖아요. 여름방학이 통째로 장마였던 셈이네요. 이제 왜 홍수가 심해지는지 알겠어요.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태풍이죠. 태경님, 태풍도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요?
3: 네, 맞아요. 태풍의 연료는 바로 따뜻한 바닷물이에요.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달리는 것처럼 태풍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입장에서는 연료가 가득 찬 주유소가 바다 곳곳에 생긴 셈이죠. 그래서 태풍이 더 강한 힘을 가진 채로 우리나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0: 바다가 태풍의 주유소라니 정말 무섭지만 이해가기 쉬운 설명이네요. 그럼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3: 네, 과학자들은 태풍의 개수보다 강한 태풍의 비율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0: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데 반대로 어떤 곳은 너무 말라서 문제라고 하죠. 이래님, 산불 이야기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기후변화의 무서운 점은 극과 극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는데 다른 지역은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땅과 나무가 바싹 마르거든요. 바싹 마른 나무는 불이 아주 잘 붙는 장작이 돼요.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불로 번지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열흘 넘게 이어져서 우리나라 역대 가장 오래 탄 산불이 되었어요.
0: 열흘 동안 살이 불탔다니 그 산에 살던 동물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폭우, 태풍, 산불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런데 홍수나 산불은 뉴스에서 보는 먼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기후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선아님?
2: 물론이에요. 혹시 봄에 벚꽃이 예전보다 빨리 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벚꽃 피는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벚꽃 축제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뉴스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과일 지도도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과하면 대구가 유명했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사과 키우기 좋은 땅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많이 키워요.
0: 와, 사과가 이사를 가고 있는 거네요. 태경님은 또 어떤 변화를 찾으셨어요?
3: 저는 계절의 길이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름이 100년 전보다 훨씬 길어지었대요. 반대로 겨울은 짧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될 때쯤에는 봄, 가을이 지금보다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체육대회 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가 줄어드는 거죠.
0: 벚꽃, 사과, 그리고 계절의 길이까지 기후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는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게스트들이 문제를 내면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첫 번째 문제, 이래님.
1: 문제 나갑니다. 기온은 오늘 하루의 한일 상태를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오늘 하루의 상태는 날씨이고 기온은 30년처럼 긴 시간의 평균이에요.
0: 딩동댕, 다들 맞히셨나요? 두 번째 문제, 선아님.
2: 이번엔 삼지선다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공기가 품는 수증기는 몇 퍼센트 늘어날까요? 1번 1%, 2번 7%, 3번 70%. 정답은 2번 7%. 그래서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극한 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0: 역시 어렵지 않죠? 마지막 문제, 태경님.
3: 마지막 문제, 태풍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1번 강한 바람, 2번 따뜻한 바닷물, 3번 번개. 정답은 2번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태풍의 힘이 세진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0: 세 문제를 모두 맞히신 분들, 이제 기후 박사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기후 변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태경님이 알려주세요.
3: 네, 먼저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하천이나 개울 근처에 절대 가면 안 돼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거든요. 물이 지하도나 물이 고인 길도 피해야 돼요. 태풍이 올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오는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위험할 때 어디서 만날지 미리 약속해두면 좋아요.
0: 하천 근처 피하기, 창문에서 떨어지기, 재난문자 확인하기, 그리고 가족과 약속 장소 정하기. 오늘 방송을 듣는 친구들 모두 꼭 기억해주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겠죠? 세 분이 하나씩 알려주세요.
2: 저는 급식 남기지 않기를 추천해요. 버려진 음식이 썩으면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대신 채소 반찬을 먹어보는 것도 지구를 돕는 멋진 방법이에요.
3: 저는 에너지 아끼기요. 안 쓰는 방에 불 끄기, 컴퓨터 끄고 나가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작아 보여도 우리 반 전체가 하면 큰 힘이 돼요.
1: 저는 아껴 쓰고 다시 쓰기예요.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공책과 연필은 끝까지 쓰기, 우유과과 페트병은 깨끗하게 헹궈서 분리배출하기. 학교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0: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말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나씩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지구가 보내는 신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였습니다. 함께 해준 김일애, 김선아, 이태경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1: 지구를 지키는 건 바로 우리.

0: 오송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의 방송 진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자리를 내어줘야 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진아의 지그런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그 답을 평생 진료실에서 그리고 밥상에서 찾아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당뇨병이 낫는다,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하루 한 끼 생체식혁명 등 여러 권의 책으로 밥상의 힘을 알려오신 분이신데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자연식물식의 길을 앞서 걸어오신 황성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멀리 지금 대구에서 오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모시는 분도 있고 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박사님 소개와 요즘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저는 오랫동안 그 진료 현장에서 뭐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4년 전에 제가 뜻이 있어서 힐링 스쿨이라는 것을 열어서 한 11년 반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은 그만두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힐링 스쿨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황성수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약이 아니라 밥에 주목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경외과는 뇌, 그리고 척추 수술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뇌 수술 중에는, 뇌출혈이 돼서 뇌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을 수술을 하는데요. 뇌에 이상이 한번 생겨버리면 수술해도 심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장난 것을 고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심한 후유증이 남으니까 이게 그 현대의학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결과란 말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답은 음식에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혹시 그 박사님도 채식, 자연식물식을 하시는 거죠?
1: 아, 물론입니다.
0: 네.
1: 지금은 저는 36년 전부터
0: 네.
1: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연식물식을 하고 있습니다.
0: 36년 전이라고 하면은 자연식물식이나 채식이라는 그 단어조차 생소했던 때인데, 어떻게 채식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1: 저는 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0: 네.
1: 사람 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먹는 음식이 몸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음식이 과연 몸에 맞는지 하는 것을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한번 병이 생기면은 평생 약을 먹지 병은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걸 치료한다고 하지 않고 관리한다고 표현을

0: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치료를 해야지 왜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이 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으로 배운 생리학,
1: 네.
0: 생화학, 그리고 해부학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먹는 것이 혈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다면 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냐 찾아보다가 바로 현미 그리고 이 식물성 식품, 채소, 과일 이세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왜 모를까 싶어서 좀 주위를 살펴보니까 벌써 저보다도 먼저 이런
1: 네.
0: 걸 알고 실천해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 한국에서요?
0: 한국뿐만 아니라 뭐
1: 네.
0: 세계적으로도요.
1: 네.
0: 뭐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성 식품을 안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면은 그런 음식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할 것이면은 금방 문제가 드러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건 오래전부터 이 증명이 된 거다.
1: 네.
0: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실제로 우리 몸의 그 생리학 혹은 생화학적인 그런 증거들로 봐서도 이건 틀림없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다 병이 났습니다.
1: 네.
0: 예.
1: 자,
0: 그래서 또
1: 우선
0: 확신을 가졌죠.
1: 네. 좀더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 뭐 비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자연식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자연식물식과 채식과는 좀 어떤 비건과는 어떤 결이 다른가요?
0: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는
1: 네.
0: 그 내용을 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못 지어버리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병 이름을 잘못 붙여서 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라는 이 병을 고혈압보다도 이 당뇨병이 더 이해가 더 좋겠구만요.
1: 네.
0: 이 당뇨병은 병 이름이 이
1: 당뇨하면 당,
0: 단맛이
1: 네.
0: 나는 오줌병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오줌이 단맛이 나는 병인데 그 병의 본질은 혈당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혈당 검사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소변에 당만 안 나오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혈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당뇨병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고당병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식이라는 말은 채소라는 뜻인데 사람은 채소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곡식을 먹어야 되고 채소, 과일 이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 채소, 과일 이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물입니다. 그런데 식물도 가공을 많이 해서 먹으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사람이 손을 쓰게 된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자연 식물식.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식물식이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 네. 그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식하면은 채소만 풀떼기만 먹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0: 예,
1: 이름이
0: 그렇습니다.
1: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 자연식물식. 사실은 채식도 가공된 어떤 채식 메뉴들이 많이 있지
0: 있죠.
1: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고기를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뭐 다른 뭐그 대안으로 나오는 그 고기들 대신에 나오는 콩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콩고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0: 고도의 가공식품입니다.
1: 네, 그렇죠. 초가공 식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공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에 가까운 자연 식물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주셨고요. 이제 박사님이 이제 강조하신 게 아까 혈관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데 혈관 깨끗하기 위해서는 현미하고 식물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 대신에 환자들에게 현미밥하고 채소를 이렇게 처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좀 주변에 이제 환자들이나 또 의료계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 있어서 갔는데 박사님께서 현미밥 먹어 그러면은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다른 의사한테 갈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지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0: 36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1: 네네.
0: 그래서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좀 가까운 사람들은 저를 좀 질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1: 네.
0: 그렇게 이상해졌느냐?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더니 과연 이게 그저 얘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저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틀려서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1: 네.
0: 확신을 가지게 됐고, 36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이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네.
0: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정도는 아니고
1: 네.
0: 싫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실천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 정도로
1: 주변에도
0: 많이 바뀌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현미 식물식을 하시는데 밥상이 박사님은 어떻게 좀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식사를 하시나? 네, 가장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0: 저는 제 말과 제 생활이 일치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현미, 채소, 과일을 먹으라 그러면 저도
1: 네.
0: 똑같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그 현미를 한 20년 동안 현미 생쌀을 먹어봤습니다.
1: 생쌀이요?
0: 생쌀.
1: 네.
0: 생쌀 먹으면 참 맛이 좋습니다. 현미 밥보다 더 맛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 치아가 생쌀을 씹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미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채소,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채소를 뭐 번갈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싫증이 나지 않게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한번 먹을 때 채소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넘지를 않습니다.
1: 아, 그
0: 그리고
1: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예.
0: 뭐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소는 그 종류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1: 네.
0: 영양물이 비슷하니까 굳이 여러 개를 그 차리면서 힘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번거롭죠. 그래, 식생활은 간단할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먹습니다.
1: 네. 네.
0: 그 외에 감자나 고구마, 그리고 해조류,
1: 네.
0: 미역, 김뭐 이런 거, 그리고 버섯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현미밥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미밥을 고집해서 먹어야 하나요?
0: 사람들은 현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소화가 잘안 된다 그럴 때그 소화라는 내용은 자세히 물어보면은 밥 먹은 후에 빨리 배가 꺼져야 되는데 빨리
1: 네.
0: 배가 안 꺼지더라. 그래서 이 소화가 잘안 되는 거 아니냐.
1: 그리고 방귀 좀 부패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해서 좀 줄이는데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오랫동안 장에 남아 있으니까 부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1: 네.
0: 이 분해를 의미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느낌으로 배가 좀 고파진다, 속이 비어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분해입니다.
1: 네.
0: 우리가 먹은 식물은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이두 가지가 다 되어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미를 먹게 되면은 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1: 네.
0: 그래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흰밥을 먹으면은 먹은 한 2시간쯤 지나면은 배가 고픈데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또 먹습니다. 그러 되면은 비만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은 다음 끼가 될 때까지 별로 배가 고픈 느낌이 안 듭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비만이 생기지 않고 날씬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현미 먹을 때 중요한 게 씹는 오랫동안 씹어야.
0: 오랫동안 씹어야 됩니다. 현미는 원래
1: 네.
0: 오래 씹어야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킬 상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키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게
1: 네.
0: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랫동안 씹어본 사람들은 덜 씹고 삼키라 그러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그래서 그는 처음엔 연습이니까 연습은 뭐 길어봐도 한 2주 정도만 연습하면은 그 빨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씹어서 먹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속에 부담을 좀 적게 주죠.
1: 네.
0: 이가 충분히 그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음식을 먹으니까요. 장에 들어가서는 음식을 부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수는 기능은 우리가 입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미를 먹게 되면은 이네 소화라는 것은 그 허전한 느낌이 드는 배가 비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소화라고 하지 않고 분해를 소화라고 해야 그게 옳습니다. 그게 의학적인 그 용어의 의미입니다. 원래 음식은 현미는 그 속껍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삼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이 대충 씹고 삼킬 수가 없는 상태를 늘 삼켜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뭐 아직 삼킬 때가 안 되는 것을 삼켜도 뭐 괜찮은 걸로 예사롭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를 오래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빨리 삼키라 그래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래 씹으면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1: 네.
0: 이 날씬해지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소화기관에 부담을 좀
1: 네.
0: 줄여줄 수가 있죠. 충분히
1: 네.
0: 씹어서 꼭 곤죽처럼 만들어서
1: 네.
0: 음식을 삼키니까요.
1: 네.
0: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래 씹으면은 비로소 현미의 그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미는
1: 그렇죠.
0: 오래 씹어야
1: 네.
0: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쌀입니다.
1: 네. 근데 그냥 현대인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현미가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과정 하나가 제대로 된 과정이 빠져서 그 제대로 효과를 볼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오래 씹어서 입안에서 좀 분해를 해서 소화 과정에 좀 부담을 줄이는 거. 그러면 그 에너지로 또다 몸이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자연식물식 하면 이제 현미, 그냥 식물, 과일 이렇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 라는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박사님 어떻게 답하시는지요?
0: 예,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다가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물만 먹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단백질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1: 네.
0: 가집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아닌 식물이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겸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1: 네.
0: 바로 콩고기, 예, 그리고 밀로 만든 밀고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1: 네.
0: 다 법칙대로 살아야죠. 법을 어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는 몸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단백질은 적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적게 필요한데 동물에는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식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 동물을 먹게 되면은 그 과잉 섭취한 단백질 때문에 많은 병이 생깁니다.
1: 네.
0: 현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단백질 과잉 섭취 때문에 생깁니다.
1: 네. 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네. 계속 저도 채식을 하면서 이 단백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질문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콩을 먹는다든지 두유를 먹는다든지 두부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채소에도 충분히 현미도 그렇고 단백질 들어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니에요. WHO에서 권장하는 단백질의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 식물식 과일로만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준치에 들어가는 양은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0: 사람들이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3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뒤 돌이 되면은 9kg으로 자랍니다.
1: 네.
0: 그 1년 동안에 자기 몸이 3배가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라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폭발적 성장기라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고 엄마 젖만 먹어도
1: 네.
0: 1년 후가 되면 9kg가 됩니다.
1: 네. 예.
0: 그러므로 엄마 젖에는 1년에 자기 몸을 몸무게를 3배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1: 네.
0: 예. 그 모유에는 단백질이 칼로리 비율로
1: 네.
0: 7% 들어있습니다. 단지 7%입니다. 그 현미에는 8% 들어있고요.
1: 아, 네.
0: 채소에는 32%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일에는 7%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 32%, 7%를 어떻게 조합을 해도
1: 네.
0: 7%보다는 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남습니다.
1: 네.
0: 예, 근데 동물성 식품은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적게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에서 한 50%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 과다군요.
0: 우리 몸에 네. 필요한 것 7%에 비해서 한 6배
1: 네.
0: 예, 정도이 더 들어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 현미식 또는 자연식물식을 통해서 많은 고혈압 환자들과 장려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힐링스쿨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환자들이 직접 그 힐링스쿨에 와서 식단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경험한 것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뭐 해보면은 네.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네. 거짓말 못합니다.
1: 네네. 그래서 한 많은 분들 그동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얼마 동안의 식사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건가요?
0: 힐링스쿨이라 하는 것은 한 번 입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3박 14일을 네. 숙박을 같이 하면서 뭐 기숙학교입니다.
1: 네. 네,
0: 짧은 기숙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1: 네.
0: 왜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런 음식들이 해로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의 공부를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실제로 배운 대로 음식을 13박 14일 약 40끼를 먹습니다.
1: 네.
0: 예, 먹으면은 입학할 때 가지고 온 병들이 졸업할 때 되면은 많은 병들이 나왔습니다.
1: 2주 동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2주 가기 전에 약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고혈압은 약을 먹는 상태에서 오신 사람들이 한 70%는 약을 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당뇨병으로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한 70% 가까이는 약을 끊고 나갑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그 합숙하면서 할 때 힐링스쿨에서 했던 그 식단 그대로 유지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죠.
0: 그렇습니다. 이건 안 네. 하면은
1: 네.
0: 틀림없이 안 되고
1: 네.
0: 하면은 꼭 힐링스쿨에 입학을 하지 않아도
1: 네.
0: 집에서라도 하면 무조건 됩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0: 불안해하죠.
1: 네,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잠재워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1: 네.
0: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1: 네.
0: 병원에서는 고혈압약, 당뇨약은 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20년, 30년 그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 30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고혈압약은, 당뇨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먹어왔던 약을 끊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1: 네.
0: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안 먹던 약을 먹으러 가면 불안하지, 먹던 약을 끊으러 가면 어떻게 그게 불안해집니까?
1: 네.
0: 그런데
1: 네.
0: 오랫동안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도를 네. 받는 것이 좋죠.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은 5명 중에 서너 명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고혈압이나 당뇨는 갖고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 층도
0: 많습니다.
1: 만성질환이 네.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 같아요.
0: 네.
1: 그 원인은 뭐 이제 약, 우리가 식단을 바꾸면 개선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문제는 식단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 다른 거 없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해로운 음식을 먹고,
1: 네.
0: 또 잠을 적게 자고,
1: 네.
0: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량이 적고, 뭐 보통 이 네 가지를 꼽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모든 것들이 네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지만은 가장 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음식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내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죠. 그리고 몸에 좋은 현미는 먹질 않습니다.
1: 네.
0: 요즘 뭐 흰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만요. 빵으로 이제 먹고 하죠. 채소는 깊이 식품입니다.
1: 네. 네.
0: 과일도 잘 안 먹고요.
1: 네.
0: 그러면 가공식품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일찍부터 병이 생기죠. 과거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적어도 한 40, 50대에서 생겼던 병인데 지금은 20대, 30대,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고혈압이나 네.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병을 앓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죠.
1: 네.
0: 예, 그러니까 뭐 합병증도 훨씬 더 많아지고 고생하는 기간이 길죠.
1: 네.
0: 예, 이런 것들을 현대 의학이 약으로 혹은 기술로서 억지로 이제 지탱해 오고 있는데
1: 네.
0: 언제까지 그게 지탱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그 치료가 아니고 사실은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있는 것을 그냥 관리해 준 상태, 언젠간 터지잖아요.
0: 그렇죠.
1: 뭐든지.
0: 네.
1: 그리고 그러면 계속 약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현미채식을 하면은 식단을 개선하면 이제 당뇨나 고혈압도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혼자는 지금 힘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언가의 답을 통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박사님께서 제가 쭉 서적을 보니까 책이 이게 있더라고요.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당뇨병이 낫는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근데 사람들이 당뇨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바꾼다고 하면 고혈압도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책들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뇨병이 낫는다는 어떤 내용인지.
0: 저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물론 뭐 나을 때까지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면은 틀림없이 낫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 좀 겁이 나지요.
1: 네.
0: 예, 아무리 책에 그 있지만은요. 그래서 지도를 받으면 좋은데, 뭐 그런 형편이 안 될 때에는, 이미 그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1: 네.
0: 식물만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뭐 단체도 있습니다.
1: 네. 꽤
0: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죠.
1: 네.
0: 회원 가입을 해서 궁금하면 조금 물어볼 수도 있고.
1: 네.
0: 또 그런 데 가면은 그 나와 똑같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현미, 채소, 과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1: 네.
0: 그러면은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1: 네.
0: 또 경험을 내가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가장 네. 좋기는 뭐 힐링 스쿨과 같은 그런 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그걸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아지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예.
1: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힐링스쿨이 문을 닫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11년 동안 3천 명 가까운 분들이 가셔서 그 음식을 바꿔 식단을 바꿈으로써 이제 많이 개선되고 또 나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좀 사정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건가요?
0: 저희 사정 때문이 아니라
1: 네.
0: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1: 아,
0: 그래서 이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한어 110, 110여 회, 아 지금 110회가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박 14일을 하는 곳을 한 기로 보면은 한 110, 110번 이상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들의 수가 3,6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제가 새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현미식물식을 낳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어떤 병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낳았습니다. 낳아서 저를 놀라게 하기도 하지요. 예,
1: 보람도
0: 그리고
1: 있을 것
0: 예, 그
1: 같아요.
0: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저보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뭐 사는 보람도 있고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다시 힐링스쿨이 문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박사님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질병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식단 개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밥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좀 어떻게 밥상을 바꾸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0: 예, 이거는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 가장 좋은데요. 뭐,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네 권을 썼는데, 중요한 책입니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흔한 병,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만 문제가 심각한데, 이 비만에 관한 이 책, 이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는 이 책을 쓸때꼭 말하듯이 씁니다. 그러니까 글 쓰듯이 쓰는 게 아니고 말하듯이 썼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 읽어보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먼저 해본 사람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되고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밥은 무조건 현미밥입니다. 백미를 드시지 말고요. 현미를, 어떤 현미를 사야 되느냐, 어떻게 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기술이니까 그건 조금 더 배우셔야 되고, 제 책에 그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전부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뭐 수십 가지는 되겠죠. 그런 채소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 계속해서 같은 것만 계속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극기 훈련하듯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한 두세 가지 정도면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날 것으로 먹으면 가장 좋은데 뭐 그렇게 하기 좀 힘들고, 힘들면은 요리를 해서 그 요리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푹뭐 끓이거나 아니면 튀기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양념도 아주 약하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맛, 맛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날 것으로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아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뭐를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1: 양념 맛으로
0: 예,
1: 먹는다.
0: 소금을 넣고 이제 매운 것을 넣고 또 달콤한 걸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다뭐 몸에 좋은 것들은 아니니까요. 뭐든지 사람은 적응하는데 한 빠르면 한 보름 하면은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인데 지금 소금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가 속이 아파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이 좀 듭니다. 저도 과거에는 소금을 먹었죠.
1: 근데 예. 저희 음식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마다 뭐, 요즘 그 SNS에서 뜨는 게 뭐냐면은요 아침에 소금물 마시는 게 요즘 뜨고 있어요.
0: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네. 뭐든지 증명이 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담배를 한 500년 전부터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 줄 몰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 6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가운 입고
1: 네.
0: 담배 선전을 했습니다. 양담배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참 지금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데요.
1: 네.
0: 그래서 뭐든지 명확하게 밝혀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은 뭐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어왔습니다. 걸려와서 더 먹게 됐죠.
1: 네.
0: 과거에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못 먹었을 뿐이죠.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먹을 겁니다만은 이게 해롭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1: 네.
0: 폐해가 별로 나타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그런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이 그 흡연처럼 뒤집어지려고 하면
1: 네.
0: 앞으로 시간 좀 걸릴 겁니다.
1: 네.
0: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1: 네.
0: 아마 뭐 한 20, 30년 이내에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은데
1: 네.
0: 뭐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돼서 그냥 먹는다 이렇게 이제 그 될 가능성이 높죠. 마찬가지로
1: 네.
0: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소금은 식물식보다도 훨씬 더 늦게 이제 출발한 이슈가 된 문제니까요. 예, 저는 그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게 좋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고 경험적으로도 제가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현미 식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채소 가공을 한 어떤 이제 채소 요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0: 채소 반찬.
1: 네, 반찬.
0: 예,
1: 네네.
0: 반찬.
1: 네.
0: 가능하면 날 것으로 먹으면 좋지만
1: 네.
0: 힘들면은 네.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된다.
1: 네.
0: 예.
1: 네.
0: 또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과일.
1: 네.
0: 예, 과일은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 요즘 나오는 거 많죠. 우리나라는
0: 예,
1: 사계절 다.
0: 네. 예, 뭐 수입 과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네. 네, 네.
0: 그걸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일은 아주 종류가 많으니까
1: 네.
0: 과일을 밥 먹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간식으로 먹는 것이
1: 네.
0: 좋겠죠. 한 번에 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분산해서 먹는 것이
1: 네.
0: 위에 좀 좋겠죠.
1: 네.
0: 뭐 그렇게 먹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언제 병이 난지도
1: 네.
0: 모릅니다. 근데
1: 네.
0: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 네.
0: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현미, 채소, 과일로 음식을 드시면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으면은 당장 변화가 옵니다.
1: 네.
0: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혈당이 내려갑니다.
1: 네.
0: 내려갔을 때 먹던 혈압약 혹은 당뇨약을 줄이고 나중에는 끊어야 됩니다.
1: 네.
0: 안 끊으면은
1: 네.
0: 기진막 맥진합니다.
1: 나리간 상태이기
0: 저혈압,
1: 때문에
0: 저혈당이 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거를 시작을 할 때 내가 매일 혈압을 재고 있는지
1: 네.
0: 혈당을 재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혈압약, 혈당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혈압기가 없고
1: 네.
0: 혈당 측정기가 측정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눈 감고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주 참 이상한 겁니다.
1: 네.
0: 반드시 혈압 측정기 혹은 혈당 측정기를 구입을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는 매일 혈압,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어떻게 생긴 것이 혈압약인지
1: 네.
0: 어떻게 생긴 것이 당뇨약인지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만약에 밤에 병원이 문 닫은 후에 혈압, 혈당이 내려갔다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냥 자기가 끊으면 돼요.
1: 네네네.
0: 약은 시작을 할 때는 의사가 주지만 끊을 때는 의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혈압이 내려가면 무조건 끊고
1: 네,
0: 혈당이
1: 네.
0: 내려가면 무조건 약을 끊으면 그만입니다.
1: 네.
0: 어떤 약을 먼저 끊고
1: 네.
0: 늦게 끊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방송이 좀 여쭤볼 말씀도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힐링스쿨을 운영하시면서 아마 그 다양한 또 내용들을 인터넷상이나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박사님의 좋은 강의를 들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1: 네.
0: 그러나 지금은 살아는 있습니다.
1: 네.
0: 그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승수 힐링 스쿨.
1: 황승수 힐링 스쿨 이렇게
0: 아니면 그냥 황승수라는 네. 이름만 쳐도 유튜브에
1: 네.
0: 나옵니다.
1: 네, 네.
0: 나오는데 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천 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그거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없는 게 없을 겁니다.
1: 아, 네, 네. 천여 개면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0: 예,
1: 같긴 근데 하네요.
0: 천여 개 되는 것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좀 힘드실 겁니다만, 그래도 키워드를
1: 네.
0: 입력을 하면은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0: 한번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네, 유튜브 황승수 힐링 스쿨 또는 황승수 키워드.

오늘 지그러운 책 생활 1부에서는 오송 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이 진행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사람의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모두의 작은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황성수 박사님과 함께 자연 식물식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나의 건강과 지구를 함께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그런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전 경기에서 0-1로 패했는데요. 패한 원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체육회 소식을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과장을 연결해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기아와 SSG 4차전 경기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대전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 오늘 첫 코너는 역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주말 K리그 18라운드에서 전북 현대가 인천의 유나이티드에게 0-1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또 주말에는 어디 경기장이든 한 곳은 가셨겠죠?
2: 저는 전남 경기 갔어요.
1: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협회 이제 현장의 감독관으로 가셔가지고 경기를 관전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 전북이 인천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혹시 네. 특별한 뭐 징크스라도 작동하는 건가요?
2: 사실 뭐 징크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1: 네네.
2: 인천 인정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 스타일의 전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1: 네네.
2: 사실 보면 인천이 지난 9라운드에서도 전북 홈에서 2-1로도 승리했던 거고 전북이 패했던 그런 경기 양상과
1: 네네.
2: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카운터택에 최적화된 제리소 그리고 제리소의 스피드 그리고 패리의 홀더 플레이라고 하는 이 측면의 공격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전북이 아쉬운 그런 패배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1-2로 패했던 그 경기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평을 윤정환 감독이 너무 전북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대로 네. 두드러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올 이제 인천과 두 차례 경기에서 두 번 다 패했는데 결정적인 패인은 또 어떻게 좀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전북이 사실 경기의 그 볼 지배력이라고 하는 볼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태의 경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도.
1: 네.
2: 그 K리그의 여타의 팀들이 전북을 상대했을 때는 내려선 수비들을 통해서 카운터를 준비하는 팀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북은 그 내려선 수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득점 루트에 대한 확고한 루틴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네.
2: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1: 네.
2: 그런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1: 네.
2: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스타팅 멤버들이 좀 변했어요? 한두 명 선수가 변했는데 전술적인 또 구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 전술적 구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요.
1: 네.
2: 지난 울산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 스쿼드에서 두 명의 선수의 변화를 가졌는데 왼쪽 측면에 김하진 선수하고
1: 네.
2: 중앙수비 조희재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 외에는
1: 네.
2: 뭐 다른 포지션의 변화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제 경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2: 사실 뭐 경기 양상 전북이 주도했던 경기였잖아요.
1: 네.
2: 두 팀 다 사실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공수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빠른 경기가 될 수 없는 구조였죠.
1: 네.
2: 인생이 내려섰기 때문에.
1: 네네.
2: 그 구조 속에서 전북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인천에겐 기회가 되는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2: 사실 그 경기를 지배했던 전북이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득점이 나오지 못했고 그 득점이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인천에게는 또 기회가 됐고
1: 네.
2: 그 기회가 또 44분에 실점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었었고요.
1: 네네.
2: 계속 전북이 지금 그 답답한 면을 보여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격에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공격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모타에 대한 헤더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이때 아쉬운 게 이승우 선수잖아요. 이승우 선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선수가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 패배에 또 크게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전반과 후반의 흐름이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요?
2: 전반전에는 경기 자체를 전북이 주도했고요.
1: 네.
2: 주도 한 만큼에 대한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또
1: 네.
2: 우리가 데이터적인 측면도 봐도 슈팅이 5개에 불과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득점에
1: 네.
2: 합쳐서 굉장히 고심스럽고, 또
1: 네.
2: 특히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원정 2연전이었잖아요.
1: 그렇죠.
2: 울산전에도 승리하고 좋은 흐름으로 인천에 갔는데, 사실 이 경기를 비기기만 했어도 전북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었던 것들이 좀
1: 네.
2: 아쉬운 상황이었고,
1: 네.
2: 후반 같은 경우는 뭐 전북이 아주 뭐 총공세를 쳤고요.
1: 네.
2: 뿐만 아니라 이제 득점을 만들지 못하자 이제 김혜권이라든지 또 신예가 한석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공격적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보였지만,
1: 네.
2: 결국 또 골도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고 또 VAR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만든 상황 속에서도
1: 네.
2: 득점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북이 이제 경기 중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VR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보진 못했지만 VR을 봤을 때는 업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골이 출발한 지점에 전북 선수가 앞서 있던 상황들이고, 특히 그 모타의 헤더의 두방 이런 것들은 두 개의 득점 같은 게 너무 아쉽죠. 이게만 득점으로 인정됐다면 뭐 충분히 전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어점 역시도 뭐 경기 중에 하나 일부라고 봐야 되니까
1: 네.
2: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전반 44분에 치명적인 실점을 내줬는데 그 실점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2: 실점 상황을 보면 그 전반 그 종료 직전이잖아요.
1: 네.
2: 그때 보면 그 전북이 백라인하고 미드의 간격이 벌어져요.
1: 아,
2: 골이 됐던 순간에 그 간격이
1: 네.
2: 벌어진 순간 안에서 볼이 침투하게 되고,
1: 네.
2: 그 외국인 공격 그 페리어라고 하는 선수 홀드오프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1: 네.
2: 그 선수한테 볼이 직접적으로 볼이 갈수 있게끔 중앙이 벌어졌다라고 간격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1: 네.
2: 그 볼이 또 이청용 선수에게 하고 이청용 선수한 볼이 1차적으로 송범우 선수가 맞기는 했죠. 세이브를 했는데 그게 침투하는 세컨볼에 준비하는 데르토가 득점하면서 실점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결국 송범우 골키퍼가 쳐냈지만은 그 볼이 제르소 선수 발 앞으로 갔고 저
2: 그렇죠. 네.
1: 제르소를 막지 못하는 전북 수비진이 또 하나의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2: 네네.
1: 네네. 자, 후반 24분에 미드필더 오페르단의 슛이 정말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2: 사실 뭐 이날 인천 상대로 가장 완벽한 득점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2: 최전방에 못다가 굉장히 탑승이 높으니까 그
1: 네.
2: 못다가 연비하는 그런 완벽한 어시스트 상황이었죠. 근데 아마 오베르단도 이건 득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또 인천의 김동현 선수가 또그 반전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또 이걸 쳐내더라고요.
1: 네네.
2: 아, 이게 전북이 득점을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아쉬웠죠. 이것만 따라갔으면 충분히 전북이 경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많은
1: 그렇습니다.
2: 발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인천의 김동현 골키퍼가 아주 나르군요. 날려다녀요. 그날 경기를 보니까요. 네네.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정종용 감독이 이제 후반 21분에 과감하게 22 카드인 김혜건과 한석진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교체 이후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2: 중원이나 측면 쪽에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지면서
1: 네.
2: 전북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불어넣고요. 김혜련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볼의 그 운반 능력,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한테 위협을 줬고, 또 한석진 선수의 측면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간을 침투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뭐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 또 경기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전북이 그 전에 교체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1: 특히 그 김희견 선수가 들어왔고 측면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또 찌르는 전진 패스가 인천의 그 인천의 그 두터운 수비를 잘 뚫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석진 선수가 거기에 슈팅을 두 번이나 해때렸더라고요.
2: 근데 뭐 결정적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
1: 네.
2: 기회가 왔었던 부분들이 득점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때 만약에 득점을 했다면 이 선수의 자신감이라든지
1: 네.
2: 또 전북이 또 앞으로 리그를 끌어가면서 어떤 교체 자원의 활용에 대한 선수적 운영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석진 선수도 상당히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장래가 상당히 희망을 걸어도 되는 그런 공격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2: 그렇습니다. 네.
1: 네네. 자, 이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한화 시티즌과 19라운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2: 네.
1: 지난 5차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대전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저는 뭐 전부 이기는 걸로 항상 예상을 해가지고 또 항상 그렇게 있는데
1: 그렇습니다.
2: 사실 뭐 전북이 반드시 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홈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경기가 아마 대전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5라운드에서는 대전에게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이동규 선수가 득점하면서 좋은 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지금 전북도 패한 상태고 대전도 이 앞에 울산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두팀다 지금 승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제 또 주말에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20라운드 경기, 원정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제 3대2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두기는 전북이 했는데, 이번 포항전 원정 경기, 필승 전략을 좀

0: 이렇게 이두 경기를 이겨서 지금 서울과의 승점 차의 간격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하고 전북현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내기 한석진 선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새내기 한석진 선수는 지난 토요일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승우의 공백 속에 전북이 꺼낸 카드, 2007년생 19살 영생고 학생입니다. 한석진 선수입니다. 비록 팀은 0-1로 패했지만은 후반 교체 투입 직후에 과감한 슈팅을 날린 그의 발끝을 위기의 전북이 앞으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개인적인 것을 좀 소개한다면은 2007년생이고요. 만 18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키는 174cm로 날렵하고 탄탄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공격수입니다. 측면 윙어로 아주 활약이 고등학교 시절엔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출신 학교는 제주 서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금산중학교, 전주 영생고등학교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 유스가 키워낸 특급 선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전북현대의 유스 시스템을 고스란히 밟고 올라온 성골 유망생입니다. 고등학교 신부님에도 성인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부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또 폭발적인 스피드도 갖고 있고요. 과감한 돌파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주 포지션인 윙어의 특성을 살려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드리블과 돌파 능력이 압권입니다. 체격이 아주 이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낮은 무게의 중심과 빠른 발로 활동을 하면서 상대 수비 빈 공간을 흔드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가지는 높은 볼의 결정력, 그다음에 슈팅에 아주 정확도가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전에서도 교체 출전하자마자 짧은 시간 동안 팀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슈팅 두 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데뷔 전 직후 인터뷰에서 무조건 데뷔골을 넣고 싶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의 그 자신만만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현대가 내일 경기에 앞서서 이벤트 경기가 있더군요. 이벤트 경기가 아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유럽에 가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 참여를 하고 휴가 기간을 얻어서 내일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팬 서비스 사인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일찍 나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프링 쿨러를 통해 가지고 그 전북현대 서포터즈가 응원하는 응원석에다가 그것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서포터즈들은 가시게 되면 가벼운 그런 티셔츠 입고 가셔서 그럼 물도 좀 마셔 보시면서 겨울 아저 시원한 물을 느끼면서 한여름에 더위를 좀 식혀 보시고 또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네네. 이번이 3주째인가요?
1: 한 지금 8번째, 7번째인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네.
0: 3주 만에 지금 뵙는 거 아니냐고요.
1: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 2주가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만나니까 멀리
1: 예.
0: 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자주 하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그 IOC에 올림픽 화상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유치 도전에 우리 전북이 나선 만큼 이 올림픽 이야기 안할수 없는데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화상회의 재개를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 IOC 미래 유치위원회와 화상회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는데, IOC와 대한체육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빠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에 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라북도와 IOC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새로 부임한 이원택 도지사가 아주 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지사도 나가서 화상회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1: 아마 이제 실무자들이 막 진행하지 않을까
0: 아,
1: 싶습니다.
0: 실무자들끼리.
1: 예.
0: 예, 벌써 IOC와 이 화상회의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고,
1: 예,
0: 또,
1: 맞습니다.
0: 네네. 꼭 올림픽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군요.
1: 예,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요?
1: 네, 회의 안건을 좀 살펴보면,
0: 네.
1: 먼저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배치 계획, 교통 운영 체계, 올림픽 홍보 활동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화상회의에는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IOC 관계자가 참석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 있을 때는 이 IOC가 2027년 상반기쯤에 이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 중 가운데 전략 대화 대상 도시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지원 체계 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0: 알겠습니다.
1: 전북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결정됐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유소년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야구장에서 감동 스토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선수는 단 12명. 누군가 다치면 교체도 쉽지 않은 팀이었는데, 화려한 선수층도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그 어느 팀보다도 강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이야기인데, 횡성 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6명의 선수로 운영되는 완산구 야구단은 실제 대회에는 12명만 엔트리에 등록했는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수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12명의 선수로 예선부터 전승으로 우승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좀.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예선부터 엄청난 기량을 뽐내며 구리시와 연수구, 동작구를 잇따라 꺾고 시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었는데, 예선 3경기에서만 30점을 뽑아냈고 실점은 고작 8점에 그쳤습니다.
0: 오, 대단하네요.
1: 이는 강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가 조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0: 네네.
1: 준결승 경기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강호인 서울 도봉구를 9대 2로 제압하며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은 그야말로 명승부였습니다. 수원 루키즈와 맞붙은 완산구 야구단은 6회 말까지 0대 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결과 3대 2로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이번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0: 네네. 저희 우리 저 차장님 방송이 끝나면은 프로야구 소식 듣죠?
1: 네.
0: 네, 거기 해설을 맡고 계시는 김병철 감독이
1: 예.
0: 완주 유소년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에요.
1: 아, 그러십니까?
0: 그런데 그 대회에 이 감독님도 어린이 야구단을 데리고 갔는데, 이 완주 유소년 야구단은 4강까지 진출을 했고,
1: 아, 잘했네요.
0: 그다음에 이제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이제 이미 감독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뉴스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 정말 잘했다고. 또 잘못됐으면 결승에서 만날 뻔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결승에서 만나서는 더 재밌었겠네요.
0: 그러니까, 아, 그래도,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그래도 안 가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옆에 방송 대기하고 있는데,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전라북도가 초등학교 그 야구팀이 10개랍니다.
1: 아직 좀 부족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희가 좀, 아직은 그래도 초중고 좀 학생들이 좀 많아야 이제 실업팀, 뭐 대학팀 해서 이제 전국 무대에서도 더할수 있는데, 이제 학생 수가 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좀 없어서 좀더 많이 저는 생겼으면
0: 아,
1: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장님, 전라북도가 24개 아마추어 팀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10팀, 그 다음에 중고팀이 중학교 5, 고등학교 5, 그 다음에 대학교가 4개에서 24개가 있는데, 지금 이원택 도지사님께서 11구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2부 리그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는 KBO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마 그 참가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좀 밀어주세요. 유소년 야구팀 한 5팀 더 만들게.
1: 저희 체육회도 더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질제. 어려움이 다 경제적인 여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야구장이 없대요. 매우 부족하답니다. 특히 또이 성인 야구가 있잖아요. 동호회 야구가. 가지고 토일은 훈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차장님.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질문. 이제 호주 청소년 태권도 팀이 전라북도를 방문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청소년 태권도 선수단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 태권도 전지훈련과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며 우리 한국과의 뜻깊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전주 남초와 전주 기린중 등에서 6차례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전북을 비롯한 경남, 충남의 청소년 선수들과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도 펼쳤습니다. 이 훈련 일정이 끝난 뒤에는 전통 예절과 한직뜨기, 아리랑 배우기, 서해 체험 등에 참여했고,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김제 벽골지 등도 방문하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과 화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어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이클 팀이 국제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또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이클팀이 양양 국제 사이클 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정상급 실력임을 재입증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사이클 연맹 국제 포인트가 걸린 대회로 한국을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선수들도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 국토정보공사는 뛰어난 조직력과 경기력을 앞세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단체 종합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체육대회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1: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열기는 무더위도 이겨낼 만큼 뜨겁습니다. 전국 농구선수권 대회가 24일부터 영광에서 열리고,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도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집니다. 또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백마강배 전국 한우 대회도 23일부터 부여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도 검도, 롤러, 볼링, 사격, 씨름, 축구, 태권도, 테니스 종목의 전국 대회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데,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상대가 기아의 상대가 SSG였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드렸죠. 4차전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아가 기록했습니다. 아마 기아 팬들은 주말에 아주 흐뭇한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철 감독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기아 방송처럼 방송을 하잖아요.
1: 네.
0: 주말에 아주 기분 좋게 보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특히 안 식구가
1: 네.
0: 같이 TV를 보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제가 좀 늦게 보거든요. 하이라이트 정도로 보고
1: 네.
0: 있으면 오늘 어떻게 돼서 몰라. 좀 기다려봐. 이기네, 이기네. 역전됐네. 또 언제 이겼어?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1: 저는 저희 딸이 딸이 관심이 많습니다.
0: 참 야구 하잖아요.
1: 네, 지금
0: 많이 들었어요?
1: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니까.
0: 언제 한번 야구하는 거 봐야
1: 네,
0: 되겠네.
1: 한번 놀러 오십시오.
0: 여성 어린이 소년대.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아들이 없던가요?
1: 아들이 지금 23살입니다.
0: 왜 이렇게 차이가 나?
1: 네, 늦둥이입니다.
0: 아들은 야구선수가 아니잖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예상 밖의 장면은 선발 투수로 나온 오울러 선수, 믿었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기아의 아주 첫 번째 투수인데
1: 네네.
0: 조기 강판 됐단 말이에요.
1: 네네.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계획이 어긋났었습니다.
0: 네.
1: 올해는 올러는 올 시즌 처음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0: 네.
1: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기아의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 흔들렸다는 점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1: 1회 박성환의 강한 타구가 문제였는데요.
0: 네.
1: 오른쪽 무릎 뒤쪽을 맞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후 제고와 투구 리듬이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0: 네네. 사실 야구 선수가 다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뛸 수도 없고, 특히 투수들의 경우는 두 발의 그
1: 그렇죠. 밸런스에 네,
0: 밸런스가,
1: 맞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0: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1: 그렇습니다.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0: 네네.
1: 지난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겹친 경기로 보는 것이
0: 네.
1: 맞습니다. 올러는 전반기 내내 기아 마운드를 이끈 에이스였던 만큼
0: 네.
1: 다음 등판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 올러 선수가 워낙 좋은 투수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다리를 노린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이제 기아 팬들은 그렇게 또할 거예요.
1: 네네네.
0: 우리 올러가
1: 그랬을까요?
0: SS한테 지는 투수가 아닌데 아무튼 뭐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타선이 침묵을 했어요.
1: 네, 이날 팀 타선이 4안타에 묶이면서 찬스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SS 마운드 공략이 실패하면서
0: 네.
1: 9이닝 동안 단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만큼 공격에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네. 우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투수의 다리를 놓으면서 타격했다는 건 그냥 지나간 얘기로 말씀드린 거니까
1: 아,
0: 이해해
1: 알고
0: 주시고
1: 있습니다.
0: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말은. 근데 아니깐 가끔 투수에게 갑자기 날아가는 볼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이게
1: 위험하죠.
0: 사실은 방망이를 내놓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거든요.
1: 그렇죠.
0: 투수 쪽으로 날아가는
1: 네네.
0: 것이. 그런데 이제 투수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 투수 출신이잖아.
1: 네네.
0: 그런 일 없었어요?
1: 저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 그런데 SSG 선발 투수 아빌라 투수가 말이죠.
1: 네네.
0: 워낙 좋은 투구를 내용을 보인 것
1: 아,
0: 같아요.
1: 예, 첫 등판이었다고,
0: 첫 등판이었는데.
1: 저도, 그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0: 네.
1: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0: 그러니까요. SSG는 이 아빌라 투수를 아마 보배처럼 여기면서 잘 간다면은 아주
1: 네. 네.
0: 앞으로 남았다면 7, 8승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1: 지금 뭐 정보가 없는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아 타선이 침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SSG가 투수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외국 용병에 대해서. 네, 6이닝 동안 피안타 3개, 사사구 하나, 삼진 8개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자, 후반기 기아의 그 불펜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갖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네네. 지금 기아는 한 명의 마무리를 맡기기보다는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의 투수를 활용하는 총력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승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성영탁 선수는 당분간 마무리보다도 중간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투구에 영향을 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한 6회나 7회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성영탁이 본래의 구위를 회복한다면 네. 기아 불펜도 훨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 성영탁 선수가 사실 어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방어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아마 본인이 스피드가 줄었거나 또는 변화구에 뭔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맞다 보니까 네네. 상대의 전력 평가 팀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0개 구단이니까 9개 구단에서 성영탁 투수로 연구를 엄청나게 전략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벌써 익혔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본인이 좀 변화를 네, 줘야 돼.
1: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예, 어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마무리 투수보다는 중간에 넣어서
1: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0: 네, 네. 지금 중간으로 놓아서 또는 선발도 지금 부상 이후에 안 되니까 이일이 선수 같은 경우도
1: 그렇죠.
0: 결국 이제 중간을 현재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네. 성영탁 선수의 그 중간 역할은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후반기에 불펜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보다 컨디션입니다. 네.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모두 각자의 장점은 분명한 투수들이거든요. 상대 타선과 경기 상황에 맞춰서 네. 가장 좋은 카드를 꺼내는 유연한 운영이 후반기 기아의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2위까지도 지금 이제 네네네. 또 합류가 돼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아주 막강합니다.
1: 네. 네네.
0: 자, 2차전 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기아가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는 어떻게
1: 네, 전날 연봉패를 당했던 기아가 공격과 불펜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난타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나성범의 통산
0: 네.
1: 300호 홈런을 앞세워 6-3 승리를 거두면서 네.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 나성범 선수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300호 홈런.
1: 네, 네, 이날 기아가 낸 6점 가운데
0: 네.
1: 5점을 나성범 혼자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1회 선제 2타점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요.
0: 네.
1: 3회에는 역전 3런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0: 네.
1: 중심 타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특히 그 3회 3런 홈런은 의미가 대단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네. 역전 홈런이 아니라
0: 네.
1: KBO 리그 역대 16번째
0: 네.
1: 통산 300 홈런이라는 대기록이었습니다.
0: 네, 네.
1: 300 홈런이라는 개인의 대기록도 의미가 있지만
0: 네.
1: 더 중요한 건 팀의 후반기 첫 승리를 안긴 결승 홈런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0: 네.
1: 가장 필요한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낸 나성범다운 한 방이었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나성범 선수가 이제 최근에 다른 동료들이 약간 슬럼프에 빠지니까 팀을 이끌어가는
1: 네네네.
0: 그런 타자로 변해서요. 이제 이게 원래 그 실력이에요. 그게
1: 맞습니다.
0: 선수의, 나성범 선수의 네. 16번째 통산 300호 홈런 타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자, 9회에는 이제 박재현 선수의 또 홈런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5대 3으로 앞선 상황이었지만 2점 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박재현이 130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사실상 세기를 박았습니다. 젊은 리드오프가 공격의 시작뿐만 아니라 경기에 마침표까지 찍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홈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런데 이제 선발 시라카와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0점 하면서 조기에 내려갔는데
1: 네네.
0: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었는데 타자들이 한 목소리 이제 다 해주는 거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네, 그 시라카와의 그 그날 그 3과 3분의 2이닝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죠.
0: 네. 네,
1: 기아는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의리를 투입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냈고 이후 정혜영, 전상현, 각도기까지 이어지는 불펜이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집단 마무리 체제가 좋은 결과로 만든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이제 시라가와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3회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는데 바로 이리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죠.
1: 네네, 복귀전이었죠.
0: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투구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이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직구 구위가 살아 있었고 변화구 제구도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투구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1: 네네네.
0: 네.
1: 투구 내용은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암타와 볼넷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0: 네. 네. 자, 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피칭이었는데
1: 네네.
0: 후반기 기아 마운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의리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선발과 불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0: 네.
1: 특히 후반기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의리의 존재는 기아 마운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9회 조상우 선수가 나왔는데
1: 네네.
0: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1: 네네. 갑작스럽게 그러면, 네, 비가 네. 많이 왔죠.
0: 네네. 네. 말씀하시죠, 일단.
1: 폭우가 쏟아지면서 1피안타 볼넷 2개로 제구가 흔들려 말루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아웃칸트를 잡아냈습니다.
0: 네네.
1: 네.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리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불펜 전체가 승리를 합작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직접 TV를 봤는데
1: 네네.
0: 조상우 선수가 이제 비가 내리니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볼을 잡으면.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0: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1: 일단은 뭐 로진을 잘 바르고 최대한 공에 미끄럽지 않은 게 준비를 해서 던지는 게 중요한.
0: 그러면 로진백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나요? 좀
1: 성진가루가 있기
0: 때문에 약간 달라 이게 볼에 밀착되는
1: 네네.
0: 그런 반응이 있나요?
1: 그렇죠.
0: 네. 투수 출신이니까
1: 네. 그때 일단 습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물에 이제
0: 물기도 없애
1: 물기도 없애주고 네. 그래서 송진가루를 만지고
0: 엄청 하죠. 뿌리더라고요.
1: 네.
0: 아무튼
1: 필요하죠.
0: 네. 조상우 선수가 아주 그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마무리 그렇게 잘했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송진백 때문에 대할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차전 경기 기아가 그 12대2로 이겼는데 이날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 이날은 기아다운 야구가 나온 모두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선발 내일이 7이닝을 책임을 졌고 타선은 집중타로 12점을 뽑아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김호령의 명품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투수 타자 수비 3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승리의 큰 동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 역시 승부처였던 3회 집중력이었습니다.
0: 네. 네,
1: 무사 1루루에서 카스트로의 적시 2루타를 시작으로 나성빈, 김선빈, 박상준까지 연속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단숨에 5점을 뽑아냈습니다. 한 번 잡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이날 선발 투수는 제임스 네일이었는데 후반기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3회 홈런과 적시타로 2점을 내줬지만 이후에는 완벽하게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0: 네.
1: 7이닝 2실점으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후반기 첫 승을 챙겼고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 부담까지 덜어줬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날 경기부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5회 말 김호령 선수의 수비를 꼽고 싶습니다.
0: 네.
1: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타구를 몸을 날려서 잡아낸 뒤 곧바로 1루에 송구를 했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더블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SS 추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낸 이날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 김호령 선수를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에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1: 네, 어제 인터뷰 하더라고요.
0: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방송에서 우리 좋죠. 공동체 라디오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군산상고를 나오신 선수인데 아무튼 제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비가 말이죠. 선발 내일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1: 그렇죠. 네. 내일도 경기 후 가장 고마웠을 장면일 겁니다. 3회 2실점 이후에 자칫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0: 그렇죠.
1: 김우령의 호수비 하나로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내일도 안정감을 되찾아 7이닝을 책임지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그날 기아가 기아 타선이 말이죠. 18개 안타를 쳤어요. 뭐 동네 야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1: 무려 18안타.
0: 그러니까.
1: 12득점이었습니다.
0: 네. 네.
1: 카스트로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안타를 기록했고요.
0: 네.
1: 김호령과 박상준이 나란히 3안타를 쳤고 중심 타선뿐만 아니라 하이 타선까지 고르게 터지면서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0: 네네. SSG의 그 팬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저희 방송은 전라북도 내에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기아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인천에도 뭐 기아 팬들이 많죠.
0: 아 그럼요. 네. 저는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우 선수가 경기 후반 승부를 또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1: 네, 8회 2사 만루에서 싹쓸이 3루타를 터뜨리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 네.
1: 네, 개인 한 경기 최다인 3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0: 네.
1: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도 기아에게는 큰 수확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차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9대5로 승리를 했는데요. 시리즈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어제 경기는 기아의 경기력이 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0: 네.
1: 한때 불펜이 흔들리며 역전을 허용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았고 김도영이 곧바로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8회에는 김원영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0: 네.
1: 마지막에는 카스트로의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으며 4연전 3승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네. 마지막 질문. 어제 타선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누굽니까?
1: 김우령 선수죠. 네.
0: 딩동댕 말씀해 주세요.
1: 김우령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0: 네네.
1: 4연전에서 13타수 6안타, 타율 4할 6푼 1리, 3타점 7득점, 3도루를 기록하면서 공수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결승 2타점 적시타와 도루 2개로 SS 마운드를 흔들면서
0: 네.
1: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최근 김우령은 타격은 물론 주루와 수비까지 모두 살아나면서 기아의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거기에다가 양현종 고참 투수가 또 잘 던져줘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더 야구 소식이 한 5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SSG와의 경기 내용을 시원하게 분석해드리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3: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4: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짙어지고 한낮의 열기가 저녁 공기 속으로 밀려드는 7월의 저녁입니다. 찌는 더위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지친 하루를 버텨낸 우리 마음에 문득 어디선가 시원한 산들바람 한 자락이 불어왔으면 하는 순간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무겁고 가불막지게 느껴져도 나를 웃게 만드는 누군가의 청량한 목소리 하나, 마음을 기분 좋게 간지럽히는 쫀득한 기타 선율 하나가 있다면 이 무더운 여름조차도 기적처럼 시원한 계절로 변하곤 합니다. 지친 어깨를 기분 좋게 다독이는 세련된 R&B의 그루브부터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사랑의 노랫말, 그리고 여섯 개의 줄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기타의 숨결까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저녁 공기 사이로 흐르는 청량한 위로를 가만히 따라가는 시간.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프온오프의 베스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뮤지션이 오프앤오프입니다. 네, 오프앤오프는요, R&B와 인디씬에서 트렌디하면서도 독보적인 로파이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듀오입니다. 보컬 콜드와 프로듀서 영채널이 함께하고 있는 듀오고요. 세련된 비트 위에 나른하면서도 몽환적인 음색이 매력적인 음악입니다. 오픈오프의 춤 듣고 가시죠.

네, 오프앤오프의 춤 듣고 오셨습니다. 영채널은 현재 EOH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명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죠. 네, 방금 들으셨던 춤 역시 오프앤오프의 나른한 도시의 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도 그렇습니다. 포토그래프 듣고 가시죠.

네, 어프온오프의 포로그래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시가렛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피처링 타블로와 미소가 함께 있네요.

반가운 타블로의 목소리와 미소의 보컬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시가렛 R&B 트랙으로 약간의 로파이한 감성도 있고요.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피처링이 딘이네요. 딘, 여러분께서도

네, 방금 들으셨던 골드는요, 어프온오프가 하이그라운드에 합류한 후에 딘과 함께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곡 골드였습니다. 상당히 몽환적이면서도 로파이하고, 로파이 그러니까 조금 낡은 감성, 과거의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요, Overthinking이라고 하는 노래네요.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네, Overthinking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긴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그 오픈 오픈만의 색깔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간에 뭐 쉼머 효과도 있었고요. 이렇게 음악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안개처럼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 효과들도 좀 인상 깊었고요. 끝 마무리 때 이렇게 단출하게 미니멀하게 악기들을 함축시키면서도 그 질감을 유지해가는 느낌이 되게 독특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라드 뮤지엄과 함께한 곡이네요. Homeless Door 듣고 가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1부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프온오프와 함께 했고요. 네, 2부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선정곡은요, 바로 시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작년에 이상한 계절의 이름으로 시원한 사랑 여름 EP에 수록된 곡인데요. 요 노래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지난 그 여름 EP의 네 곡 다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에서 만든 곡이라는 점, 그게 특이사항이 있는 지점이었죠. 네, 그럼 먼저 시원한 사랑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1년 7월 20일 도착한 0719님 사연입니다. 올해 여름 모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땀도 많고 더위도 잘 타는 여름이 가장 싫은 청취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요즘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서예요. 물론 제 여자친구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여름 때문에, 계절 때문에 연애하기가 힘들어요. 여름이면 저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선 손, 팔, 몸 전체에 땀이 나니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지, 끈적거리니까 여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들어가기 바빠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이번 여름은 더워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주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이 여름 잘 버텨서 여자친구와 오래 가고 싶어요. 이 여름에 연애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어서 가사를 만나볼게요. 시원한 사랑, 작사 작곡 김은총. 이 여름만큼 날 지치게 만드는 건 없을 거야. 찌는 더위와 타는 듯한 태양, 이 모든 게 날 지치게 해.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지. 이 여름의 싱그러움을 닮은 너, 산들바람 같은 너, 내 마음에 불어온 너는 시원한 바람. 너와 함께라면 이 여름도 시원한 계절. 야야, 여름에도 넌 내게 시원한, 시원한 사랑.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나에게 넌 기적 같아. 널 만나 내 모든 게 달라졌어. 싫어하던 이 여름조차도 점점 좋아져. 내 마음에 불어온 너는 시원한 바람. 너와 함께라면 이 여름도 시원한 계절. 야야, 여름에도 넌 내게 시원한, 시원한 사랑. 아이스크림처럼 너는 시원한 사랑. 오아시스처럼 난 시원한 사랑. 시원한 사랑. 여름에도 넌 내게 시원한 사랑.
1: 네, 시원한 사랑을 정말 많이 말하네요. 가사가 진짜 제가 뭐 후크를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곡마다 그 후크 영역이 꼭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목이나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을 노래에서 많이 반복하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일단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에서 이 시원한 사랑 노래도 2021년 네, 쓰게 된 곡이고요. 확실히 2021년쯤 되니까 곡들이 좀 무르익고 어떻게 곡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전략이랄까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연을 받았을 때도 나랑 너무 비슷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고 쉽게 그리고 이 노래를 어떤 테마로 엮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순식간에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뭐 이 사연 자체가 이미 로맨틱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막 틀어서 막 락킹하게 간다거나 뭐 심파로 간다거나 할 여지는 별로 없죠. 예,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연들은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밝고 맑고 긍정적인 사연이기 때문에 이 사연에 딱 이렇게 편승해서 딱 타서 그 느낌을 계속 유지만 해줘도 별로 그렇게 노래가 뭐 실패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물론 노래만 떼어놓고 들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싱어송라이터인데 굳이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 노래의 작곡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원한 사랑의 원곡 버전으로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려 봐야 되겠네요. 네, 가보시죠. 시원한 사랑. 이상한 계절의 버전입니다.

0: 네, 시원한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시원한 사랑. 부를 때에도 제가 너무 상쾌해져요. 부르는 맛이 있는 노래고요. 근데 또 좀, 너무 자주 불렀나? 2023년에 그 음감회 때부터 불러가지고, 요즘 조금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버전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곡입니다. 일단 그 시원한 사랑이 주는 그, 뭐랄까, 주제 의식이 일단 여름 잎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계절의 여름 잎이에 어찌 보면은 소품 같은 곡이지만, 그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는 데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곡이 바로 시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다음에 제가 또 이거를 뭔가 밴드 버전 형태로 좀 풍성하게 낸다면 그때는 제목을 여름에도 넌 시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길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좀 제가 늘 이런 곡들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소품 형태로 만들어도 이 살을 붙였을 때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음악의 그 무궁무진함 또그 곡마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서사 같은 것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자, 그러면 이 노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글로도 정리해왔으니까요. 에세이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1: 2021년 7월 20일,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한가운데서 0719님의 사연을 만났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라디오 스튜디오 안까지 찌는 듯한 열기가 밀려드는 듯했고, 라디오 마이크 너머로 전해진 사연 속 청취자의 조용한 한숨소리는 내게 유독 남다르고 애틋하게 다가왔다. 자신을 땀도 많고 더위도 잘 타는 여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수줍게 소개한 그는 요즘 계절 때문에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귀여운 고민을 토로해왔다. 혹시나 몸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땀으로 끈적이는 손을 잡았다가 여자친구가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따라 야외로 나가는 것조차 뜨거운 태양이 두려워 망설여진다는 이야기였다. 비록 다정한 여자친구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있지만 이 무더위를 잘 버텨서 오래오래 예쁜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고백에는 참 깊은 진심과 어여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연을 가만히 읽어내려가는데 마치 내 얘기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처음엔 나만큼이나 땀이 많아서 여름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엔 똑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다. 나 역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체질이라 특히 여름철에 무대에 올라 통기타를 치며 공연을 할 때면 온몸에 아주 흠뻑 젖어버리곤 했다. 그러니 연인 간의 스킨십이 얼마나 커다란 조바심이자 숙제인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흠뻑 젖은 손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야 할 때의 그 난감함과 미안함. 혹여 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온 신경이 곤두서고 티셔츠에 짙게 번진 땀자국 때문에 민망해지던 순간들.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연신 닦아내며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연자분의 그 절절하고도 예쁜 걱정이 마치 내일처럼 가슴에 살포시 와닿았다. 하지만 사연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나는 더위를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이상하게 여름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여행만큼은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덥고 지쳐도 떠날 건 떠나야지. 마음 같아서는 사연자님에게 오래 가시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원한 바캉스를 떠나세요 라고 신나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주간 김은총의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렇게 멋없이 조언을 던질 수는 없는 법. 계절의 서으름을 10분 이해하는 동경상련의 마음을 담아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노래로 대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소 뻔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렇게 솔직하고 로맨틱한 사연에는 또그 자체만의 확실한 맛과 따스한 매력이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곡의 서사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다정하게 잡았다. 여름을 무척 싫어하던 화자가 너라는 특별한 상대를 만나 비로소 여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였다. 커다란 주애를 여름에도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대로 정하고 나니 내 안에서 두 가지 다정한 고민이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 여름의 답답함을 씻겨줄 시원한 요소들과 이 계절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들을 어떻게 가사 속에 감각적이고 상쾌하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보통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오브제라고 하면 대개 탁 트인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바다는 너무 뻔하고 흔한 기분이 들었다. 그보다 내 머릿속을 스친 것은 한입 빼어물면 머리끝까지 상쾌해지는 아이스크림, 나무 그늘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 그리고 여름 특유의 푸르고 싱그러운 초록빛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고마운 매개체였고, 이 사연자님에게도 그런 청량하고 쿨한 에너지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쿨한 사랑을 상상하며 기타를 논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름에도 넌 시원한 사랑이라는 문장이 입에 착 감겼다. 사실 이 노래가 원래 생각했던 곡의 원제목이었다. 훗날 내가 이끄는 팀 이상한 계절의 여름 앨범에 이 노래를 실으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시원한 사랑으로 축약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길고 다정한 원래 제목에 대한 애틋하고 그리운 미련이 남아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큰 심상이 잡혔으니 이제 곡의 로맨틱하고 달콤한 색채를 입힐 차례였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제일 자신있게 다루는 기타 스킬, 바로 251 머니코드 진행을 손에 살포시 얹어보았다. 여기에 오른손에 톡톡 튀는 퍼커시브 주법을 얹으니 그 자체로 치트키나 다름없었다. 달달하고 대중적인 사연을 노래로 옮길 때는 이 251 머니코드 진행은 거의 만능에 가까운 효과를 발휘한다. 기타줄을 퉁지자마자 스튜디오 안에는 달달하고 발랄한 설레임이 단숨에 차올랐다. 물론 곡을 처음 만들던 아침 시간에는 목이 조금 잠겨 있었고 음역대도 낮게 세팅되어 있었다. 라디오 생방송 때보다 훗날 이상한 계절 버전으로 정식 녹음할 때는 키를 훨씬 높여서 불렀는데 보컬의 키를 높이니 곡이 가진 상쾌함과 시원한 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게 살아났다. 사실 나와 함께 음악을 하는 파트너 경재는 평소에도 나의 고음 톤을 유독 좋아해서 늘 새로운 곡의 키를 정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곤 하는데 하지만 이번 곡만큼은 고민할 여지조차 없었다. 이 노래는 무조건 시원하고 맑은 톤으로 질러줘야 그 청량함이 완성되는 곡이었기 때문이다. 기타를 잡고 첫 소절을 흥얼거리자 가사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 여름만큼 날 지치게 만드는 건 없을 거야. 찌는 더위와 타는 듯한 태양, 이 모든 게 날 지치게 해. 사연자분의 서글픈 푸념이자 사실은 나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했다. 사계절 중에서 나를 가장 힘들고 버겁게 만드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계절의 연작 앨범 프로젝트에서도 여름 앨범을 가장 마지막에 내놓았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노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부드러운 반전을 맞이한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단 하나의 예외, 바로 이 여름의 싱그러움을 닮은 너, 산들바람 같은 너가 등장하면서 내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너와 함께라면 습하고 무더운 이 계절조차 순식간에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절로 변해버린다는 고백이 경쾌한 멜로디에 설려 퍼져나간다. 1절의 물고가 트이자 2절의 가사는 더욱 부드럽고 깊은 결을 타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서 내가 가장 애정하는 구간이 바로 2절의 도입부, 벌스다.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나에게 넌 기적 같아. 널 만나 내 모든 게 달라졌어. 싫어하던 이 여름조차도 점점 좋아져.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없다고 믿어왔던 화자가 너라는 기적을 만나 변화해가는 과정. 특히 싫어하던 이 여름조차도 점점 좋아져 라는 파트는 가사가 가진 감정의 결이 너무나 명확해서 가사 때문에 리듬과 멜로디의 강조점이 자연스럽게 바뀐 아주 특별한 예시다. 너라는 존재 하나로 인해 내가 그토록 꺼리던 계절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 가사는 곡을 완성한 후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부를 때마다 나 스스로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곤 한다. 이어지는 후렴에서 내 마음에 불어온 너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메시지가 시원스럽게 휘몰아치고 나면 곡은 리듬감이 있는 브릿지 파트로 넘어간다. 이곳에 내가 처음에 떠올렸던 여름의 시원한 오브제들, 즉 아이스크림처럼 넌 시원한 사랑, 오아시스처럼 난 시원한 사랑을 배치했다. 한여름 갈증을 씻어주는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상대방이 내 삶에 선사하는 존재감을 직관적이고도 귀엽게 표현해냈다. 이렇듯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내내 사연자분이 건넨 수줍은 고민은 내 안에서 가장 싱그럽고 다정한 멜로디로 재탄생했다. 0719님의 진심어린 사연 덕분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역시 한층 더 따스하고 시원해질 수 있었다. 땀에 젖은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이 무더위를 기꺼이 견뎌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찬란한 사랑의 증거 아닐까. 이 노래를 들어주는 모든 이들이 찌는 듯한 더위와 타는 태양 아래서도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며 이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끈적임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청량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원한 계절이 되기를. 여름에도 넌 내게 언제나 시원한 사랑이니까.
0: 네, 시원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네, 시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날의 감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있는 그런 에세이가 나와서 참 좋았고요. 저는 이 화자 덕분에 여름 노래를 본격적으로 부르는 가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사연자님께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 뭐랄까 여름마다 그 고역스러운 그 무대와 여름마다 고통받고 힘들었던 어떤 그 더위에 지친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반대로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할머니와 수박이라거나 또 그 여름에 그 잠자리나 뭐 이렇게 곤충들을 이렇게 채집한다거나 여름방학 숙제로 또 수영을 잘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그 시골 아이들이 멱 감는다고 하죠. 그런 경험들을 저는 어릴 적에 해봤기 때문에 여름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생스럽고 더워서 땀 흘리고 짜증도 나고 했었던 저의 그 부정적인 그 여름나기에 비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긍정적이고 네 여름을 정말 잘 즐긴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노래 덕분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여름에 또 그때 여름엔 또 두세 개 먹어도 그렇게 혼나지 않잖아요. 아유 더웠으니 얼마나 더웠으면 저렇게 먹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뭐랄까 많이 먹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움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단어 예, 그런 이야기들 또 이 노래에 좀 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여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앨범이 이상한 계절 여름 EP에 삽입되었고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그 어릴 적에 받는 그런 과자 선물 세트처럼 그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그런 과자가 있잖아요. 그 선물 세트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한 게 시원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시원한 사랑 실제로 사연자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약간 소품의 느낌으로 곡을 했지만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이상한 계절 버전으로 할 때는 경재씨가 또 앙증맞은 그 실로폰 같은 자일로폰 같은 소리를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귀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근데 좀 더 풍성한 버전으로 또 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실제 여름 EP가 지금 나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홍보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요즘 같은 계절 이제 여름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코로나 썸머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름 EP 곡들을 좀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운 여름밤도 라디오 에딧 버전으로 조만간 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재씨가 써줬던 노래 너를 바라는 시간 같은 곡도 있고요. 좀 풍성하니까 또 한 곡 뭐였지? 너의 튜브 여행 맞아요. 너의 튜브 여행도 뭐랄까 공연 때마다 효자처럼 함께 불러서 매력 있는 곡이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한 사랑 좀 더 풍성한 버전을 상상하면서 만든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3, 4부 코너 수상한 초대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리얼 서칭 쇼, 수상한 초대석. 오늘 함께할 분은요, 손끝 하나로 6개의 줄을 튕기며 현란하면서도 쫀득한 리듬을 빚어내는 마법 같은 분입니다. 바로 기타리스트 이도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이도현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이시죠?
2: 네, 네. 처음입니다.
1: 여기 방송국도 처음이시고 저희 전주에 가면 김은총님입니다에도 처음이시니까
2: 맞습니다.
1: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리스트 이도현이고요. 사실 주변 분들이 많이 여기 이 라디오에 참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왜 소감을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아, 우리 도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뭐 이 지역 음악계 후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과거에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팀이 있었는데 그 팀 공연 제가 자주 보러 갔었거든요.
2: 맞아요,
1: 정말
2: 맞아요.
1: 드물게. 사실 제가 후배들 공연 많이는 못 보러 가지만 틈나면 보러 가려고 하지만 유독 좋아했었던 팀이 바로 도현 씨가 하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자, 그 팀을 제가 지금 입으로 먼저 발설하지 않는 건 바로 이 코너가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 쇼거든요. 그래서 AI 검색을 통해서 먼저 도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얘기를 이어가는
2: 나올까요? 근데 AI가 저를 찾아낼 수 있을지
1: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올까요? 네. 안 나오면 뭐 우리 네. 방송 뭐 접어야죠.
2: 네.
1: 자,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 이도현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해봤습니다.
2: 네.
1: 야,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2: 저요? 네.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나요?
1: 안 나올까봐 걱정하고 계시는데 나왔습니다.
2: 와.
1: 자,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 이도현님은요. 전북,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라이브 연주, 방송 세션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는 지역 뮤지션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지도 검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 네네네.
1: 전주 MBC FM4U 정오희망곡 코너에서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활동을 하셨고, 네, KBS, 이게 뭐죠? 백투더뮤직. 예, 백투더뮤직에도 출연한 바 있다고 하네요. 또 영화 OST를 기타 라이브 연주로 전달하고 음악 이야기 들려주는 게스트 활동도 했어요?
2: 네네, 그게 MBC 아까.
1: 그렇군요. 정말, 네. 사운드 트랙이 그런 의미였군요.
2: 네.
1: 오, 정오의 희망곡이 언제였어요?
2: 정오의 희망곡은
1: 제가 한창 활동할 때였나요? 그랬겠죠?
2: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겠죠? 맞아요, 맞아요.
1: 요일만 달랐군요.
2: 예,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소개했나? 아, 내가 소개했군요. 제가 연결했던 것 같아요.
2: 아.
1: 네, 작가님께 효재, 활동하고 있었던 팀을 제가 소개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아, 네네네.
2: 맞아요.
1: 그게 그러면 언제, 몇 년도부터 했나요?
2: 정오의 희망곡을 제가 한두 달 정도 했는데, 사실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한 2년 전.
1: 2년 정도?
2: 네, 와우. 2년 전 정도에.
1: 꾸준하게 했네요. 네. 방송 경력 있으신 거네. 네. 방송인이네요.
2: 백투더뮤직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1: 네.
2: 전.
1: 네.
2: 몇 달 전.
1: 몇 달 전 이야기죠.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방송계 이렇게 활동해보니까.
2: 확실히, 연습하고 뭔가를 무대에 오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가, 방송은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적응하는데 사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1: 네.
2: 네. 이 방송 상황에서도 중요한 스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아.
2: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으로 많이 얻어내고, 네. 그렇게 많이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그래서 방송에 꽤 친화적으로.
2: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친화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방구석에서 연습하기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네. 막상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단답으로 얘기하잖아요.
2: 아.
1: 뭐, 예를 들면, 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요.
2: 네.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1: 그냥 타고 온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그냥 안부를 물어본 거잖아요.
2: 아.
1: 그리고 어땠는지, 오는 기분은 어땠는지, 막 설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2: 맞아요, 맞아요.
1: 막 차는 밀리지 않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하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2: 약간 오라고 해서 왔어요.
1: 오라고 네. 해서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자가로 네. 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2: 네,
1: 근데 지금 일단 어떤 질문을 받아도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니까 상당히 방송에 적응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지역 공연 및 세션 활동도 검색에 걸렸어요. 전주 지역 내 소극장, 버스킹 무대, 문화예술 행사 등에서 보니까 어쿠스틱 기타, 전자 기타, 뭐 핑거 스타일 형태도 하셨고 다양한 연주자로서 활동하셔서 지역 음악 씬에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고 맞아요. 하네요. 또 다양한 장르의 지역 밴드 및 싱어송라이터와 콜라보레이션도 해서 세션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해왔대요. 어? 지역에 싱어송라이터가 몇 명이 없는데 저랑 아직 안 해보셨는데 누가 하신 거죠?
2: 아, 그 여기에 한번 오셨던 네. 김정일
1: 아 맞아요
2: 네, 싱어송라이터님
1: 네네
2: 그분의 앨범 작업에 참여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AI가 아, 이렇게 찾아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때 또 우리 정일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칭찬을, 아~ 네, 극찬을 또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2: 아, 제 얘기를 했나요?
1: 네.
2: 아, 그런가요?
1: 네, 도와줬다. 아~ 이 음원이 그렇다. 그래서 뭐 경재 씨와 도현 씨 덕분에 음반을 낼 수 있었다. 예. 네. 사실 좀 그 과거에 있던 과거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셨던 세대들은 어쩌면 이 홈 레코딩이라거나 직접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2: 맞죠.
1: 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을 좀 담아낼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생활 문화 영역에서도 우리 정일 선생님께서 또 확장해 가고 계시는 무대 영역이 있으세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예, 또 우리 세대 간의 또 이렇게 뭐랄까 통합 같은 맞아요. 것들도 이렇게 엮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기대도 들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조만 같이 만날 때 같이 만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2: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정일쌤 네. 연주를 같이 1대1로 많이 듣는데
1: 네.
2: 숨은 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2: 네, 아마 조만간 발매하실 것
1: 빨리
2: 같아요.
1: 빨리 내야겠네요.
2: 보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또 드려보고요. 네. 네, 오늘은 또 도현 씨만을 조명하는 무대니까 이 자리에서 또 도현 씨의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 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 효자동 그루브라고 하는 팀도 검색이 걸렸는데요.
2: 네.
1: 라틴 퓨전 밴드 효자동 그루브는요, 전주를 기반으로 결성된 밴드로 라틴 음악과 재즈, 팝을 접목한 색깔 있는 음악을 선보인 팀입니다. 맞나요?
2: 맞습니다.
1: 저는 효자동 그루브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라틴 음악 때문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저희 집에 산타나.
2: 아, 산타나.
1: 세르지오 멘데스.
2: 멘데스.
1: 네, 이렇게 음악들, 또 제가 또 음악, 그런 남미 쪽 음악들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서울도 아니고, 이곳 전주에서 라틴 연주를 들을 수 있어?
2: 아.
1: 그런 음악을 하는 애가 있다고? 깜짝 놀랐죠.
2: 아이고.
1: 그래서 호기심으로 효자동 그루브 공연을 동문길에 네. 찾아가게
2: 자주
1: 되었고,
2: 와주셨었죠.
1: 가서 공연을 볼 때마다 아 좋다 이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난 너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2: 아이고
1: 어쩌다가 효자동 그루브를 하게 네. 되셨어요?
2: 일단 형님 말씀해 주셨던 사실 산타나
1: 네.
2: 산타나 노래를 듣고 뭐 라틴 음악들 있잖아요.
1: 네.
2: 뭐 제일 유명한 리빈다비다로카를 들으면
1: 네. 리키 마틴
2: 리키 마틴의 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모두가 신나는 거를 보고
1: 네.
2: 이 라틴 음악이 사람을 신나게 한다.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연주곡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었어요. 후반에는 이제 보컬과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연주팀으로 2년 정도 활동을 했을 때는 오직 연주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 라틴을 좀 홍보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컸습니다.
1: 그때 제가 봤었죠.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자주 갔었죠.
2: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악기 파트들은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야 이 라틴이 완성이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또 군악대라는 곳에 또 관악기가 또 필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군악대를 가서 더 배우고, 그걸 제대를 해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2: 활동은 열심히 하진 않지만 지금.
1: 네. 아이, 지금 이렇게 음악 얘기하면서 눈빛이 빛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네, 꼭 무대가 아니더라도,
2: 네.
1: 네, 뮤지션은 늘 그렇다고 생각해요.
2: 네.
1: 그러면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효자동 그룹
2: 아,
1: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편의상 효자동 그룹 1기와 2기로 나누죠.
2: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렇게 나눠 봅시다. 네. 그러면 1기 시절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대에 약 2년 동안의 시간의 공백이 있어서 제가 도현 씨를 잠깐 네. 잠깐 잊고 있었어.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효자동 그룹 음악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2: 아, 저는 이그니스라는 곡 아, 이걸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1: 알았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2: 빠른 120 템포의 빠른 라틴 곡이고요. 락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약간 산타나스러운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2: 속주 기타가
1: 네. 아 속주 기타 연주 또 기대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효자동 그루브의 이그니스.

0: 야, 여러분 이 곡이 전주에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게 여러분 믿기세요? 아 정말 저는 이 곡의 도입이 시작될 때 아 느꼈던 그 전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이그니스의 기타리스트 이도현 씨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틴 퓨전 밴드 효자동 그루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도현 님이 여기서 이 팀에서 기타리스트이자 핵심 리더 역할을 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특유의 감각적이고 신나는 라틴 기타 리프와 솔로 연주를 담당했다고 나오고요. 오. 검색에도. 주요 음반이 온더 그루브 방금 들으셨던 이 앨범, 그리고 투나잇. 또 야. 냈고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전라북도 및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파이팅 콘서트도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랬고 이 앨범들 그 레드콘에서 선정돼서
1: 아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내게 맞아요. 됐다라고 하는 배경까지도 와.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1: 오 AI가
0: 너무 정확하죠.
1: 너무 정확.
0: 네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네. 제가 한 말 그대로.

0: 특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효자동이라는 또 동이 서울에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꼭 전주에
1: 전국에
0: 있는,
1: 많이 있죠.
0: 예, 전국에 많이 맞아요. 있는 걸로 알아서, 그러면은 너무 전주 한정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짓게 됐습니다.
1: 저는 일단 팀명이 좋은 팀이 좋거든요.
0: 아,
1: 노래 아무 뭐 그 떠나서 팀명이 안 좋으면 아무리 구성이 좋고 음악이 좋아도 기억에 잘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효자동 그룹을 일단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0: 그런가요?
1: 네,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런 거죠. 나 너무 예쁜데 너무 옛날 이름이야.
0: 네.
1: 그냥 너무 예쁘고 막 우아하게 생겼는데 친구 이름이 미숙이야. 미숙이 물론 그때는 너무 아름답고 그런 이름이셨겠지만 뭔가 이지적이고 막 현대적인 외모인데
0: 네.
1: 미숙 씨.
0: 맞아요, 맞아요. 딱
1: 딱.
0: 제가 원한 게 사실 그런 거였는데.
1: 네, 그렇게 되는 것. 야, 그게 좀 뭔가 오히려 매력일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효자동 그룹이라고 한 팀이 그래서 더 끌렸다. 이 전주에서 잘 들어볼 수 없는 라틴 계열 음악을 하는데
0: 이름도
1: 이름은 미숙이야.
0: 예,
1: 효자동
0: 맞아요, 맞아요.
1: 그룹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그 역발상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었던 거죠. 네.
0: 너무 정확하십니다.
1: 네. 그때 이제 만났었던 또 동문길 무대와의 또 인연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동문길인데
0: 네.
1: 어쩌다가 또이 동문길에서 공연을 또 시작하셨죠?
0: 그때, 근데 이거, 그 상호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1: 뭐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저희
0: 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해도 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제가 원래 야간 비행이라는 그 공연장은 아닌데, 공연도 같이 하는 펍에서 공연을 원래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도 공연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동문 블루스 맞나요?
1: 네,
0: 네, 동문
1: 맞아요.
0: 블루스라는 거기서 저희가 호스트 밴드로 매주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희 제가 그 게스트를 매주 구해서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1: 진짜. 그러니까 공연을 자기들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아, 기획자인 거야.
0: 맞아요.
1: 예.
0: 그렇게 한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호스트 밴드로 활동을 하고, 그 진행자님도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뭐 섭외도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해서
1: 네, 예.
0: 같이 알게 된것
1: 제가
0: 같은데.
1: 거기를 섭외를 받았죠, 처음에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그때 엄청 감사했어요.
1: 그랬어요?
0: 엄청 감사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는 형님이 이제 엄청 선배님이었고, 사실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1: 아, 그랬어요?
0: 네.
1: 내가 이미지가,
0: 이미지를 아예
1: 네.
0: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오지 않으니까 연락을 했는데, 선뜻 그 당시에 많이 와주셨어가지고, 게스트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같이 우정을 쌓고, 갑자기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1: 지금도 기억나는 게,
0: 네.
1: 그게 이제 다리를 건너 건너 이렇게 왔던 걸로
0: 맞아요,
1: 기억나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저한테 이런 공간에서 공연하는데 공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저희가 이상한 계절이 그 지역에서 페이 투쟁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상한 계절이 가면 안될것 같아서 또 주간기문총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주간기문총 이름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갔었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랬는데,
0: 정확히 기억났어요.
1: 그 포스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슨, 소주병이,
0: 그래요? 그래요?
1: 그려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포스터에 나오는 제 사진이, 이렇게 하늘을 좀 응시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소주병을 응시하는 모습이,
0: 그 하늘 위에
1: 네,
0: 소주병이,
1: 소주병을
0: 예.
1: 응시하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돼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이고.
1: 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로.
0: 아이고.
1: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현 씨가 진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다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0: 예.
1: 저한테 와서, 뭐, MC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MC, 뭐, 사회도 종종 보는데, 본업은 이상한 계절이라는 팀에서 해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요.
0: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뮤지션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
1: 맞아요.
0: 전까지는
1: 그랬죠.
0: 정말 몇 분밖에 몰랐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와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다 지금까지 다 알게 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1: 예. 아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소중한 거죠.
0: 네, 너무 소중하죠.
1: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어찌

0: 이도현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를 잘 몰랐던 거죠, 저는.
1: 맞아요, 맞아요.
0: 도현 씨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함께 공연도 만들고 공연에 참여하면서 또 서로의 공연도 봐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우정을 쌓았다는 게 그게 이제 그 공연을 만든 도현 씨의 큰 역할인 거죠.
1: 아유,
0: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네. 그러면 네. 효자동 그룹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팀을 했어요? 거슬 올라가 봅시다.
1: 거슬 올라가면 네. 그 동문길의 다른 공연장이었던 야간 비행에서 안태상 밴드라는 밴드에서 이 기타리스트
0: 레전드 선배님이시죠.
1: 네,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많이 배우면서 옆에서 네.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스트 밴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공연장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감도라는 밴드도 국악 밴드가 있거든요.
0: 아 레전드죠.
1: 네 지역에서. 레전드 밴드.
0: EBS 스페이스 공감까지 간
1: 맞아요,
0: 팀이죠.
1: 맞아요. 그 오감도라는 밴드에서 그 기타도 칠 수 있게 또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셨고
0: 이어주셨구나.
1: 네 사실 그때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때 했던 것들로 호스트 밴드 하면서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경험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또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경험이 지역에서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인서울해야만 음악 할 수 있나 봐.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아까 안태상 밴드의 안태상 선생님도 오, 이런 분이 또 지역에?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전주에 남아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도 태상 선배 활동을 처음부터 다 본 건 아니지만 선배의 그 과거 이야기 그리고 활동했던 시기가 좀 겹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배가 활동하는 것들을 틈틈이 보고 있고 또 천인갈채상 거기도 선배님이셔가지고
1: 맞아요.
0: 공연들을 자주 보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보는데 선배님 너무 한결같으세요. 그때도 이렇게 제 첫 데뷔 공연 때도 그 자리에 있으셨는데 막 기타 연주하고 있으셨어요. 그때도 연습하면서 보고 제 공연을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도현 씨 덕분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현 씨는 언제 처음 기타를 만났어요? 인생에서
1: 저는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0: 중학교 네. 2학년
1: 통기타를 대부분 통기타 저 때는 통기타를 거의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렉을 먼저 시작한 분은 못 봤어요.
0: 그렇죠. 통기타가 근본이죠.
1: 네. 네. 그것도 은총이 형님 같은 이제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거든요.
0: 연주하고 있어 기타
1: 키가 좀 크고 핸섬한 얼굴로
0: 할렐루야
1: 가온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맞아.
1: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을 보면서 기타라는 게 멋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사실 밴드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 일렉 기타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거의 드럼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악기가 있는 것만 알고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기타를 잘 치고 싶어지니까 통기타를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렉 기타를 알게 돼서 그 일렉 기타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핑거 스타일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통기타를 쭉 가시는 분들이
0: 그쵸,
1: 있고.
0: 그렇죠. 그 아예 그냥 네. 진짜 그 뭐랄까 기타 연주에 천착하는 분야가 핑거 스타일이죠.
1: 핑거 스타일 쪽으로 이제 쭉 가시는 분들이 정성아 이런 분들.
0: 아.
1: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검색창에 점점 뭐 슬래시 뭐 이런 이런 걸 검색하게 되면서
0: 네, 좀 하드한
1: 네. 네, 락 쪽을 계속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렉 기타를 구매하고 쭉 일렉 기타를 치다 보니까 통기타도 이게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다 두루두루 치게 되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타를 처음에 중2 때 만나게 되면서
1: 맞아요.
0: 또 거기에 깊이 있게 좀 들어가게 되니까 핑거 스타일이냐 아니면 락 기타냐 하는 와중에 락 기타를 선택해서 지금의 제 옆에 있는 기타리스트 도현 씨가 됐던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락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저는 그 시대 때 핑거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젊음의 혈기도 있고, 예, 맞아, 막 맞아. 그 멋있는 그 페달 밟고 막 하는 다양한 톤을 변화무쌍하게 하는 일렉기타가 훨씬 저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활동들을 어디서 주로 하면서 실력을 연마했어요? 학원이에요? 아니죠.
1: 그냥 저는 이제 학원보다는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그 저는 밴드, 스쿨 밴드, 그 당시 스쿨 밴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뭔가 무대에서의 박수 받고 누군가가 동경을 하는 그런 맛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다 네. 네. 그런 재미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밴드를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밴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그거를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시기도 궁금하고요.
1: 네, 요거는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좀 못해.
0: 에이, 뭐. 지가 없었다.
1: 네, 흥미가 없었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흥미가 없어야. 왜냐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제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공부에 흥미가 있었으면은 공부로 갔을 것 같아요, 사실.
0: 그렇죠.
1: 근데 저는 딱히 공부에 일찌감치 흥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고, 근데 음악이 그 당시에 또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한테 이제 평생 그런 적 없는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기타가 필요하다. 네, 지금 뭐 레슨비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한 300만 원 정도의 기타는 필요할 것 같다.
0: 상급기가 필요하다. 상급기가. 네.
1: 그래서 그거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안에서도 얘는 음악 하는 애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0: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수월하게 수락하셨어요?
1: 아, 사실 그 장문 문자도 이제 계속 안 되다가 이제 제가 장문 문자를
0: 최종 수단으로 거였구나.
1: 네, 한 거였는데
0: 제가 아버지 도장 파가지고 휴학계 냈던 그런 상황이 비슷하군요. 네.
1: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타를 사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저도 뒤가 없는 거죠. 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좀 늦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때였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한 건 맞지만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어차피 뭔가 제가 다른 걸 하진 않을 거라는 거를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늦더라도 오랫동안 방구석에 들어가 있더라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0: 과감하고 용감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무모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1: 맞아요.
0: 그 당시에는
1: 무모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쉽게 선택하지는.
0: 예술은 무모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저처럼 과감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
0: 네.
1: 아닌가요?
0: 당연하죠. 네. 저는 무모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지점도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땐 용감했다. 그리고 그만큼 음악을 사랑했다. 라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하나 또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해볼까요? 효자동 그룹 곡은 다 넣어놨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이 보컬들이 추가가 되면서 타이틀곡으로 올라 카를로스라는 곡.
0: 올라 카를로스.
1: 아, 올라 카를로스 1집인데.
0: 온더 그룹에 있는 올라 카를로스.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0: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 앨범을 소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순간입니다.
1: 아이고.
0: 아, 소리축제 안 나갔어요? 소리축제에서 안 불러줬어요? 이런 팀 소속축제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소리축제요? 안 불러주던데요?
0: 아, 뭐, 저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소리축제 담당자님들도 저도 친한데, 꼭 효자동 그룹, 이제라도. 예, 네, 부르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제가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효자동 그룹의 올라 까를로스 듣고 와셨고요. 원더그룹의 앨범 너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수상한 초대석. 기타리스트 이도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그룹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추억에 젖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만 갔는데 자 도현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2: 네.
0: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께서 300만 원이 넘는 그 기타를 사주셨나요?
1: 아, 예, 사주셨습니다.
0: 어떤 모델이었죠? 팬더였겠죠?
1: 예, 팬더의 이제 커스텀 모델.
0: 커스텀 모델을?
1: 예, 커스텀 모델.
0: 경재 씨가 그 기타 레슨 하면 가끔씩 중학생인데요. 밴드 커스텀 들고 왔어요.
1: 아,
0: 깜짝 놀라는
1: 그런
0: 친구들 있거든요.
1: 더 위에 가져오는 친구들도
0: 그렇죠.
1: 있고.
0: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물론 저도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지금 싱어송라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밀었다는 건 아니고.
1: 근데 맞아요.
0: 이런 얘기
1: 전 좀 걸렸습니다.
0: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셨어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공까지 잘 갔나요?
1: 네, 전공까지 갔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네. 사실 이제 대학 가는 게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이제 실용음악과 가는 게, 이제 사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강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초등학교 방과후라든지,
0: 네.
1: 20살이 되자마자 레슨을
0: 야, 바로 사회생활에 투입됐네.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서 레슨을 하면서 이제 레슨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은 네, 초보자들을 가리키더라도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일했던 주로 일했던 이제 실용음악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관리직을 맡기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의자 침대를 깔고 자기 시작했죠.
0: 야,
1: 그때부터 사실. 그때 한 2, 3년 정도를 그래서 저의 20살부터 23살의 행방을 제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나간 적이 없거든요. 레슨 그리고 레슨 끝나면
0: 연습 자고
1: 거기서 자고 이제 옆에 그 목욕탕 월결제 해가지고 옷만 갈아입으러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옷만 잘 받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연습만 한 2, 3년 정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집이 멀어요?
1: 아 사실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집도 바로 옆이었어요 그 학원이랑.
0: 근데 왜 굳이 거기서 잤던 거예요?
1: 이게 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밀잖아요. 그런 각오를
0: 삭발을 하죠.
1: 삭발을 하시는
0: 제가 마치 고3 때 수능 때 밀었던 기억이 있는데
1: 약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비슷한. 가면은 편하고. 그냥 뭔가 안일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그리고 그때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타 그렇게 해도 전혀 불행하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고 힘들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이제 박혀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 뒤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야간비행 야간비행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 그 원장님이랑 안창 선생님이랑 알았기 때문에 친척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투입이 되고 그 뒤로 동문블루스 그리고 군악대 제대해서 지금 이렇게.
0: 네. 아 그렇게 흐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집에를 안 갈 만큼 간절하게 기타를 연주한 거네요.
1: 네.
0: 그랬으니까 이 정도의 연주가 나오는 거구나.
1: 제 제자들한테 저는 이제 한 번씩 물어보, 야, 너희들은 진짜 이 기타 치면서 뭉클하거나 이렇게 울어본 적 있냐? 이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잘 없더라고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타 치면서 그냥 이것만 그냥 하고 살 수 있다면 기타를 계속 뭐 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제 인생에 이제 기타가 없는 삶을 다 배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경종을 울리네요.
1: 아,
0: 저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1: 아,
0: 아니 저도 기타를 너무 좋아하지만 연주를 하면서의 즐거움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맞죠. 연습한 네. 케이스다 보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지 야, 인생의 전부야. 아, 너랑 같이 연주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때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장난도 못 치겠다고 아까 보니까 그냥 라쿠라쿠 침대가 좀 너무 허름해서 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난치도 칠 뻔했는데
1: 아 근데 진짜 허름하긴 했어요. 그때 기울어져 있는데 네. 그냥 기울어진 상태로 자고 아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명언 비슷한 게 있는데 기타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넘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친구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0: 아
1: 저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더 알아가고 싶고 뭐 그런 게 너무 예전처럼 집념 있게 하진 않지만 그냥 제 친구 같은. 예.
0: 야 진짜 제가 도현 씨 연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1: 아,
0: 사실 이게 궁금해서 도현 씨를 모시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아. 어쩜 그렇게 그렇게 진짜 연주하는. 도현 씨의 그 모습을 여러분께 이 라디오에서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도현 씨가 그때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강렬한 에너지를 줬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에,
0: 그런 도현 씨의 음악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저는 그런 팬으로서의 마음도 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좋아했었던 도현 씨의 연주를 만났던 곳 동문 새벽 한번 듣고 갈까요?
1: 아 좋습니다. 네.

0: 그날의 뜨거움과는 좀 사뭇 다를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이런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또 사실 한잔좀 걸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갈 때는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동문새벽의 기타의 완주가 저를 그렇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도현 씨와 지금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도현 씨 되게 바쁘대요. 보니까 이미 CEO가 됐다면서요.
1: CEO까지는 아니고요.
0: 또 전문 경영인이 됐대요. 아, 또 이제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선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홍보해도 됩니다. 네.
1: 저는 이 군대 제가 제 군대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어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0: 좀
1: 군대
0: 늦게
1: 좀
0: 간
1: 늦게
0: 거죠.
1: 갔습니다.
0: 예, 기타에 빠져가지고.
1: 네, 제가 지금 32살인데 29살에 제대를 하면서 중화산동에 음악학원을 하나 차리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기고 입시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여건에 이제 학원을 또 오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객사에 또 학원을 추가로 열게 되는 그루브 뮤직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0: 지나가면서 봤어요.
1: 네, 두 군데를 중화산점, 객사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용음악 학원입니다. 기타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다 이제 모든 파트를 다 하고 있는데
0: 네.
1: 네, 기타를 좀 위주로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0: 기타 전문인 거죠.
1: 네.
0: 네, 기타 전문.
1: 그런 개념으로 왔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수학 학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교습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어때요? 그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아까도 뭐 너네들은 이런 적 없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데 좀그 기타를 배우던 그 소년 이도현을 또좀 만나는 그런 기분도 좀 드나요?
1: 아, 네.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다 잘해요.
0: 다
1: 저보다 훨씬
0: 잘해요?
1: 잘해요.
0: 본인보다 잘해요? 그럼
1: 네.
0: 얼마나 멋진 기타리스트가 우리 전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1: 저도 사실 제 제자들이지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무, 얘네들이 전주 씬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모두 다. 와, 진짜
0: 신의 부흥이
1: 엄청난 걸 뿌리는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원석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뭐 연습량은 다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 하면은, 네. 근데 애들은 안 믿죠. 제가 내 어렸을 때보다 너희들이 훨씬 잘한다. 진짜 가끔 때로는 보면은, 이거를 제가 절대 못했을 것 같은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잘 키워서, 음악신에, 뭐 전주든, 전주가 아니어도 잘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벌써 후학을 양성하고 있네요.
1: 근데 진짜, 나중에 한번 제가 하러 오게 되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0: 네. 같이 또 무대를 또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정말로 해주시면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0: 네. 그래서 후배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공연하는 거면. 그래서
1: 맞아요.
0: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타들만 이렇게 딱 함께 연주하는
1: 네.
0: 그런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1: 너무
0: 재미있을
1: 좋아요.
0: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약간 진짜 우리 그 안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서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1: 네.
0: 보면은 그 걸출했던 한 존재가 후학 양성에 이렇게 정착하거든요.
1: 저는 걸출했던 적이 없긴 하지만, 제가 걸출한 후학을 양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너무
0: 그런
1: 애들이.
0: 자신감이. 좋아요. 그만큼 좋은 제자들을 또 만났다라는 또 인연의 복도 따르는 것
1: 맞아요,
0: 같은
1: 맞아요.
0: 도현 씨인데 그게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음악은 또 특히나 또좀 오래 걸리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학문도 끝이 없겠지만
1: 오래
0: 그래도
1: 걸려요.
0: 뭔가 그 깨우침을 또 전달하고 또 배우고 거기서 서원에서 가르치셨던 서당에서 그 스님들도 대부분 스스로도 계속 그 일신우일신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1: 맞아요. 저도 많이 배워요, 사실.
0: 또 그리고 그런 후학을 양성하면서 또그 명성이 올라가세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또좀 지향하시는 것도 좀 저는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뮤지션으로서는 어때요? 요즘 좀 갈증 있지 않아요?
1: 갈증이 너무 목마르면 한 번씩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0: 네.
1: 최근에도 뭐 기획 공연 이런 거 하면서 다시 멤버들 모아서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
0: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1: 모이장이라는 남부시장. 네. 너무 좋은 공연장이에요, 네. 정말. 거기서 이제 기타리스트 4인인가 5인인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다수를 모아서 이제 각자를 뽐내는 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오랜만에 이제 효자동 그룹을 발표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안태상 선생님을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제가 다른 전주 뮤지션들 정말 멋지다고 형님도 그런 존재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전주에서 음악해도 되네. 전주에 절대 이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분들이 계시네. 이런 존재가 사실 되고 싶어요. 실력적으로 특히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더 발전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 태상 형님 다음에 제 이름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예. 네. 네. 그런 방향성을 지향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 모의장 공연도 저도 너무 관심이 있었던 공연이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못 보러 가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래도 그런 공연들에서 도현 씨의 이름을 볼 수 있어서 네. 저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아이고. 근데 벌써 지금 그 학원 경영을 두 군데나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사실 그 레슨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입시잖아요. 아. 그게 이제 단순히 연주만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부담감 때문에
1: 맞아요.
0: 그 제자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네.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맞아요, 이 친구가 맞아요. 이 귀한 시기에 레슨을 나한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얼마나 도현 씨가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저는 오늘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보통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식사도 한 번씩 사드릴 때도 있고 그냥 선물 드리고 그냥 인사만 할 때도 있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할 때도 있는데 보니까 도현 씨가 오늘도 진짜 시간을 어렵게 내서
1: 아닙니다.
0: 제들 레슨을 해야 되는데 온 거예요.
1: 시간 많습니다.
0: 그게 저는 되게 고맙고 그런데 뮤지션으로서의 그 도현 씨의 모습도 차근차근히 저는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오늘 들었어요.
1: 저는 제가 매주 공연을 할 만큼
0: 네.
1: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런 시기가 저도 기반이 다 끼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투입이 될 네, 자신이 있습니다.
0: 네. 아, 저도 사실은 도현 씨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제 음악에도 좀 한번 도와주시면.
1: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0: 네. 그러면 이제 전주에서 활동한 이야기들도 좀 들어봤고 하는데, 어느덧 또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곡 띄우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어서,
1: 네.
0: 도현 씨가 이 방송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네.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니까 전주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자면은, 전주에 정말 멋지고 실력있고 배울 점 많은 뮤지션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악대에 있으면서 동기나 후임들을 전주로 많이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데,
0: 네.
1: 모르니까 그 친구들은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서 못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누구한테나 추천하고 싶은 음악신이에요.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 저도 힘이 있다면 힘을 써서 발전시키고 싶은 음악신입니다. 그래서 저 은총 형님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시는 거 잘 따라갈 거고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계가
0: 제게 부담을 음악계. 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또 좀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아, 이런 것만 조금 우리 지역신에서 이게 있었다면.
1: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부분, 제가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분들 개선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 음악이라는 거를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냥 와서 너희들이 재밌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악 하고, 우리가 무대 세워줄게.
0: 아, 뭐 우리가 세워줄게.
1: 우리가 세워줄게. 뭐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프로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많이 겪었었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전혀 더 없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무대가 갈급한 그 막 그 음악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무대 하나하나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1: 그럼요.
0: 예, 또 그런 기회를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멋진 예술가들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그거 자체는 맞아. 너무 좋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당연시하게.
1: 맞아요, 맞아요. 예,
0: 당연시하게. 내가 너한테 무대를 제공해 주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1: 맞아, 맞아.
0: 아, 내가 이런 무대가 있는데, 할 의향이 있어? 난 너한테 무대를 제공할 수 있으면 나는 또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도 맞아, 우리 맞아, 공간을 맞아. 빛내줘서 고마워. 네. 이런 서로 상호 존중이 맞아.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형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뭐라 딱 뭐가 맞다고는 말 저도 못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들도 어쩌면은 그 함께 성숙해져야, 뮤지션들이나 예술가들도 덜 상처받고 또 공간도 덜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서로 성숙해져 가면, 우리 지역 음악신도 더 발전하고 우리 문화계 자체가 성숙해지는 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 띄워드리면 될까요?
1: 이 집에 투나잇이라는
0: 네.
1: 연주곡.
0: 네,
1: 이 집의 연주곡인데.
0: 네, 오늘 밤 들어야 되는 곡 같네요. 네,
1: 맞습니다. 투나잇 듣고 싶습니다.
0: 투나잇 띄워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네. 그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에 오시면 처음엔 전주의 가면으로 시작하지만 네. 마지막은 제가 전주에 오면 외치면 이도현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이 방송이 끝이 날 수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그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기타리스트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나 꿈도 좋고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분들께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 라디오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외쳐보겠습니다. 네, 전주를 6개의 줄로 빛내기 충분한 또 그리고 이 지역의 활력소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도 꿈꿔놨었던 우리의 기타리스트 이도현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길 기원 드리면서 외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이도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여름의 7월 밤답게 더위와 습기가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런 밤이면 손에 부채 하나를 쥐고 싶어집니다. 접혀있던 것을 촤르륵 펼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기계가 아니라 내 손목이 기억하는 합죽선의 감각. 전주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죠. 우리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 가명 안에 부채를 만드는 관청, 선자청을 두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의 합죽선은 단오가 되면 부채를 주고받던 단오선 풋습과 함께 전해집니다. 겨울 동지에는 달력을, 여름 단오에는 부채를, 계절 선물하는 문화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선비에게 부채 든 신분과 교양을 드러내는 애장품이었습니다. 부채살 위에 글씨와 그림이 더해진 서와 부채는 회화와 공예가 결합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일부는 부장품으로 쓰일 만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의 손에서 부채는 무대장치 전부가 됩니다. 펼치면 편지가 되고 칼이 되고 접히면 침묵도 되고요. 흥미로운 건 저 멀리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도 부채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도 형태도 다르지만 부채는 동서양 모두에서 말을 대신하는 연기 소품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오늘 밤은 그 부채들을 따라갑니다. 사시인 가득한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도 공연 영상 음원이 많으므로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첫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이명주가 부릅니다. 여자 경지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2014년 7월에 있었던 예술의 전당 라이브입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 것만, 테너 이용훈, 존벨 연출의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2014년 프로덕션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 라이브였습니다. 금방 이어 들으신 두 곡. 오늘의 첫 번째 부채는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한 부채인데요. 푸치니의 토스카, 성당에 숨은 타록스의 여동생이 두고 간 여자용 부채 하나를 경찰총장 스카르피아가 집어듭니다. 그리고 토스카에게 슬쩍 보여주지요. 당신의 연인 곁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듯이 오셀로의 손수건처럼 접힌 부채 하나가 펼쳐지는 순간 질투와 음모의 지도가 되는 겁니다. 부채에 덫에 걸린 토스카가 신에게 묻습니다. 노래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리고 사형을 앞둔 카바라 도시가 새벽 별빛 아래에서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부채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을 두 곡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채는 설렘의 부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채가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길게 따라가 보려고 해요. 라보엠의 부채는 처음에 수줍은 손짓이었다가 관심을 끄는 장치가 되고 끝내는 사랑과 상실을 함께 흔드는 소품으로 확장되거든요. 네막짜리 오페라를 부채 하나로 관통한 셈입니다. 파리의 다락방,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을 빌리러 온 미미와 신 로돌포가 어둠 속에서 손이 닿습니다. 로돌포의 고백 그대 찬손. 가난한 시인이지만 시와 노래의 세계 안에서 마음만은 풍족하다고 노래하죠. 이 장면의 부채는 얼굴 가까이에 대고 망설이는 손을 숨겼다 드러내는 움직임입니다. 미미의 답가. 내 이름은 미미는 술을 놓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의 자기소개예요. 화려한 유혹이 아니라 수줍음과 자기소개를 동시에 담은 부채. 낮게 들고 천천히 여는 절제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막에는 완전히 다른 부채가 등장합니다. 무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 마르첼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거리의 시선을 즐기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부채를 활짝 펼쳐 시선을 모으고 빠르게 접었다 펴며 주변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토스카의 부채가 음모의 단서였다면 이 부채는 관심을 얻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들을 내 이름의 미미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가 부릅니다. 베르트랑 드 빌리 지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한 2008년 실황입니다. 이어지는 곡 내가 거리를 걸으면 소프라노 시모나 미하이가 부릅니다. 리처드 존스 연출 2026년 7월 로열 오페라 하우스 공연 실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채가 펼쳐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접히는 시간입니다. 3막 이별을 결심한 미미가 부르는 그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른다라는 곡이 있고요. 설렘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상실의 노래죠. 이 장면의 부채는 접힌 채로 그저 손에 들려있는 정적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사막, 철학자 콜린이 병든 미미의 약값을 위해 낡은 외투를 팔러 가며 부르는 낡은 외투여. 여기서 부채는 힘껏 펼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이 되겠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낡은 외투여. 베이스 박종민이 부릅니다. 스페란자 스카푸치 지휘. 18년 11월 29일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앞서 들으실 곡은 그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른다. 카라얀지 베를린 필하모닉 그리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73년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세 번째 부채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부채입니다. 3년째 남편을 기다리는 일본 여인 초초상의 부채죠. 이 부채는 빠르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굳게 접힌 채긴 시간을 견디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만 천천히 그 궤적을 그리며 열리곤 하니까요. 무대의 연출가들은 이 부채를 그녀의 손이자 심장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부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손목의 각도와 시선의 방향을 함께 빚어내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부채가 펼쳐져도 그녀의 시선은 부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채는 열되 시선은 먼 수평선에 머물죠.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래서 더 애절한 정적입니다. 처음엔 거리감을 만들던 부채가 기다림 속에선 억제된 희망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무너져 내리는 방어선이 됩니다. 부채 하나로 초초상의 내면 전체를 그려내는 셈입니다. 어떤 개인 날은 그 기다림의 가장 숭고한 선언입니다. 수평선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운 배가 들어오는 날을 눈앞에 보이듯 그리면서도 짐짓 마중은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럼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 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어지는 허밍 크로스는 밤새 항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초초상의 긴 밤을 담은 음악입니다. 알렉산더 소디 지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21년 22년 시즌 앤서니 민겔라 프로덕션 리허설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멘트 없이 그 기나긴 밤을 온전히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네 번째 부채는 무대에서 가장 능동적인 부채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담배 공장 앞 광장에 카르멘이 등장합니다. 나비 부인의 부채가 마음을 숨기는 박이었다면 카르멘의 부채는 시선을 끌고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를 흔드는 도구입니다. 넓게 펼쳐 존재감을 키우고 얼굴을 가렸다 드러내며 밀고 당기고 빠른 접힘과 펼침으로 리듬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 카르멘 역 가수의 인터뷰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요. 카르멘의 움직임은 섹시해 보이려고 의식한 게 아니라 거친 삶의 방식이 몸에 밴 결과라는 겁니다. 무대에서 부채를 떨어뜨리고 치마를 밟는 실수조차 애드립으로 넘겼는데 그 서툰 순간이 오히려 카르멘을 완성했다고요. 그러니 이 부채는 완벽하게 통제된 장식이 아니라 약간의 실수와 즉흥이 허용되는 생활의 소품인 셈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둘 대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부채가 펼쳐져 있을 때는 카르멘의 생기와 유혹이지만 접히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네 번째 막에서 카르멘이 호세에게 받은 반지를 내던지며 비극이 완성되듯이요. 오늘 세비야의 부채 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우장의 열기로 문을 여는 서곡은 콘서트 버전 정명훈 지휘입니다. 이제 라스칼라의 감독이죠. 2026년 4월 17일과 18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공연입니다. KBS 교향악단 연주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바네라는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카랑차, 야닉 네제세겐 지휘, 리처드 에어 연출의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호세를 올려 포박을 풀게 만드는 세기디아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전설의 마리아 칼라스죠. 조르주 프레트르 지휘 1962년 함부르크 실황 라이브로 듣습니다.

오페라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부채의 밤을 푸치니로 열었는데요. 마침 다음 주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7월 22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25일 토요일과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총 4차례 공연입니다. 초연 100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대극장인 오페라 극장에서 그랜드 오페라의 규모로 만나실 수 있고요. 칼라프 왕자역의 테너 백석종, 트란토트 공주역에는 소프라노 에바 푸언카와 서선영이 무대에 섭니다. 여름밤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웅장한 무대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채만 남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채는 태엽으로 움직이는 부채입니다. 시인 호프만의 첫사랑 올림피아는 사실 발명가가 만든 자동 인형이었어요. 인형의 노래 백미는 노래 중간 태엽이 풀려 점점 느려지다 멈추는 대목입니다. 발명가가 달려와 태엽을 감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쌩쌩해지고요. 이 부채는 마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확히 같은 각도, 정확히 같은 박자로. 그런데 마음 없이 움직이는 부채를 보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죠. 오늘 밤 지나간 부채들이 미미의 수줍은 부채도, 초초상에 접힌 부채도, 카르멘에 떨어진 부채도 얼마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요. 인형의 노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릅니다. 실황 영상으로 보시면 조수미 선생님의 놀라운 연기력에 더 감탄하실 건데요. 전성기 시절의 조수미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생김새는 달라도 부채가 닿는 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나 봅니다. 동양의 명창이 부채로 한을 씻어내고 서양의 주인공들이 부채 뒤에 진심을 숨겼듯 부채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고 말하기 힘든 감정을 말 대신 시원한 바람으로 대변해왔던 건 아닐까요? 동과 서, 옛것과 지금이 부채라는 하나의 언어로 만난 시간이었는데요. 음악의 끝에 실어보낸 이 작은 바람들이 더위의 시원함을 일으키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베네치아의 밤물결 위로 흐르는 밴노래는 소프라노 파트마 사이드와 메조 소프라노 마리안 크레바사가 부르고 사시아 개체 지휘, 몬테카를로 피라모니아의 연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저녁 8시 이 시간 본방송 격주 저녁 8시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 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버섯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도시하기 전주와 나.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 경계율을 걷는 이 단어를 자신의 정체성의 하나라고 말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학창시절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이민자. 다시 고국 한예종으로 돌아왔지만 교포라 불렸고 지금은 전주에 살며 매년 뉴질랜드를 오가며 전시회를 여는 사람. 뉴질랜드에선 한국인으로, 한국에선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의 시선에는 경계인만의 독특한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도시학에서는 이 움직이는 궤적을 멈추고 전주라는 로컬의 닷을 내린 박수지 작가와 그 삶과 시선의 동반자인 김신정 디자이너 부부를 모셨습니다. 이 경계의 예술가가 왜 수많은 도시를 지나 마침내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로컬의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예술적 연대를 꿈꾸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정 디자이너님, 박수지 작가님 환영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와 전주, 전북 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지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전주 팔복동에서 소금 공방을 꾸려가고 있는 김심정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두 분의 이력을 아주 짤막하게 수지 작가님 소개를 잠깐 했는데, 현재 각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우리 수지 작가님부터, 아니면 뭐 편하실 대로
2: 먼저 할까요?
1: 네.
2: 저는 공간과 좀 쓰임이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동료들이랑 같이 전시 관련된 그런 기획도 참여해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네.
3: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1: 네네. 좀 더 가까이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와 이제 한국을 오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가끔은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저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전시와 뭐, 연극,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 매체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창작 언어들을 구사하고 협업, 또 함께 남편과 함께 하는 기획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0: 두 분이 협업도 같이 하시잖아요. 뭐 어떤 그 전시관을 하고요.
2: 네. 네. 맞아요. 같이 하죠. 사실 같이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기는 한데요. 저희는 정말 많은 걸 같이 해요.
1: 네. 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소금 공방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곳이 이제 목공으로 우선은, 조금 더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소통되어지진 않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사실은 여러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업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기획을 같이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두 분의 스토리를 알면, 제가 그래서 원래는 두 분 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을 제가 같이 아는데 두 분의 스토리를 알면 또 따로따로는 부르기는 또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의 어떤 쌍 같은 페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두 분이 일단은 오늘은 두 분이 같이 모셨고요. 이 두 분들의 이력을 지금 살펴보면 왜 전주에 자리를 잡았는지가 사실 저는 처음 궁금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정착하지 않, 전주 이전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 섭렵하셨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서울, 뭐 변산, 군산, 익산, 그리고 뭐 뉴질랜드 지금 전시하고 계시는 거기서 공부도 하셨고요. 왜 최종 정착지가 전주였을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분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1: 네.
0: 따로 그 하실 건 없어요.
2: 네. 네. 내가
0: 네, 괜찮습니다.
2: 그 사실 전주여야 한다도 없었고 어디여야 한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안이랑 군산, 부안이 저희한테 조금 어떤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굉장히 우연히 개인적으로 서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고 좀 서울 사람들도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인천 바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바다 아닌 느낌. 그래서 바다는 강릉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다가 처음 이제 난생 처음 아내랑 같이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변산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0: 인천이랑 다르죠.
2: 인천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0: 맞아요.
2: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아무 맥락 없이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우리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그냥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못 살 게 뭐 있나? 해서 이제 변산 보다가 못 살 건 없는데 목공방을 변산에서 하긴 어렵다. 그래서 군산도 보다가
0: 매우
2: 자연스럽게 네, 전북의 수도인 전주로 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장위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0: 장위동.
1: 그리고 장위동은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앞까지 이 재개발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을 눈앞에서 2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저희들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 재개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절이 굉장히 치열했고, 저희들이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왔다 보니 그 회색 지대가 어느 순간 너무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절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그 현장이 2년 동안 계속 되는데 굉음이랑 그 파동 있잖아요. 왜 뭔가를 부실 때 일어나는 그 땅의 파동이 정말 매일 느껴지는데 저희 집에서 흔들리는 흔들림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걸로 이 저희의 삶이 약간 리듬이 느껴지고 진짜 이 계절이 자연의 계절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었어요. 서울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잡혀있던 전시들이 다 미뤄진 상태였고, 그리고 작업은 해야 되는데 작업실은 한국에서 그 시기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외곽으로 이제 조금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곳은 없을까? 이런 기대나 이런 설렘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아까 전에 심정 씨가 말한 것처럼 네, 변산반도를 그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제가 하다가 가게 된 곳이 변산반도였어요.
3: 목적지가 아니고
1: 아니고요. 정말 우연찮게. 네. 그때 차가 너무 막혀서 광주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올라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제가 우리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러고 나서 빠져나간 길에서부터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서 간 곳이 도착한 곳이 변산반도였고 그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아. 네. 그때 정말 약간 그게 되게 놀라웠고 저희에게 이제 어떤 힌트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역으로 변산에서부터 이제 강으로 금강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주까지 사실은 오게 된 거고 맞물려서 저희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전주에서 팔복동이라는 곳을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네, 이곳에서 팔복동의 그 소금 공방이라는 그 곳을 그 자리를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작업장을 먼저 찾고 왔고 2주 만에 저희가 짐을 싸서 왔어요. 네.
0: 정말
1: 아무런 연고도 사실은 없고 전주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3: 한눈에 네. 반했던 그 변산반도가 어디쯤일까요?
1: 그 솔섬.
3: 솔섬.
1: 네네. 솔섬을 지나서 있는 어떤 작은 해안이었어요.
3: 솔섬이면 저기 그 적벽강에서
1: 네, 맞아요.
3: 바라보이는
1: 네.
3: 그쪽이죠.
0: 네. 아주 많이 가본 공간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해변이잖아요.
1: 맞아요.
0: 메인 해변 말고.
1: 맞아요. 메인 해변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 자그마하게 그런 해변들이 네,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계속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예요.
0: 큰 해변 사이에 그 군데군데 조그마한 해변. 그때 가보면 어느 때 가보면 그 웨딩 촬영도 하고 그거로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변산에서 그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결혼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좀 그쪽을 상당히 많이 갔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다는 느낌이 네.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당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네. 예술적 감각이 기본의 바탕으로 있고 뭔가 얽매이지 않는 예술적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흘러온 것 같고 그 밑에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건 또 네. 따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3: 아까 말씀하신 그 장위동의 네. 그 뭐 개발에 네. 그 어떤 그 방해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던 그 동네죠.
1: 맞아요. 맞아요.
3: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1: 지금은 완전히 진행이 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 마무리. 남아있는 저희가 그곳에서 정말 사실은 되게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고 심정 씨는 단청 굉장히 오랫동안 단청을 해왔는데 목공을 시작했고 저는 오랫동안 미술을 하고 현대 미술에 에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글을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 재개발 지역을 저희가 산책하듯이 저희들의 산책로 보물섬 같이 항상 가는 곳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네.
3: 장위동의 재개발이 전주까지 이어지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건가요?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재개발의 그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그 폭력성에 사실 되게 놀랐고 사람들의 자취나 아니면은 정말 방금까지도 여기서 살고 있었을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네. 하여튼 뭐 어떤 저희들의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막 바라보기보다는 그곳을 걷고 그리고 이곳에 남겨 있는 것들과 그리고 머물지 않고 떠나간 것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무나도 그 쓸 수 있는 것들 너무 그냥 써도 될 것들이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셋컵들 막 샹들레야 뭐 예 그냥 집 정말 그런 것들 그냥 다 뜯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냥 한 더미가 돼버리는 장면들.
3: 네. 보통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발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익이나 그런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네. 많이들 바라보는데 거기서 전혀 또 다른 걸 볼 수가 보셨네요.
1: 네. 네.
0: 이게 그 요즘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5.18 관련된 책 한강 작가님 책을 지금 소년이 온다는 책을 네. 너무 읽기가 힘들어서 네.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지금 그게 더 힘들더라고 근데 근데 좀 결이 참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예술가라고는 두 분밖에 없어서요 결이 참 비슷하고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감정과 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전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더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야기를 좀 옮겨서 이제 팔복동의 소금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신정 디자이너님이 운영하고 계신 팔복동 소금공방.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주 와서 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 전에 잠깐 이제 와봤던 곳이 팔복동이었어요. 왜냐면 그 말했던 것처럼, 뭐, 공모 때문에 한번 방문을 몇 달 전이었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기억이 팔복동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0: 팔복동? 그러니까,
3: 네. 처음에 오셨을 때?
2: 네. 왜냐면 공단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근데 저한테 공단은 이렇게 시화나 안산이나 인천에 있는 정말 그 압도적이고 거대한 산업단지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일단 오래되기도 했지만, 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담았던 의도들이 한꺼풀 벗겨지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다 좀 삐뚤삐뚤하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뭔가 여기서는 뭔가 더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집보다 이제 작업실을 먼저 팔복동에서 찾으러 다녔는데, 어쨌든 그냥 지나가면서 와, 딱 저런 데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1: 지나가면서
2: 근데 아저씨가 저긴 나갔다고 저긴 나갔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래 뭐 저렇게 있겠어 하고 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좋다라고 했던 데가 뭐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비어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3: 지금의 그 이제, 소금공방
2: 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소금공방인 이유가 거기가 이제 소금 창고였대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두 글자가 벽에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3: 아, 소금 창고라면 그 당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포대로 이렇게 사는.
1: 네.
2: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이제 화물 열차가 지나요.
3: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 소금 약간 물류가 그쪽에 이제 좀 정착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그 이제 물류 창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꽤 오래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벽에는 소금이라고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어렵게 짓지 말고 이름 하면 되겠다 이렇게.
0: 저는 그랬어요. 거길 갔을 때 소금공방이라고 해서 그 생각은 한 번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 소금 빛과 소금인가?
1: 저는 소금.
0: 사실 단순히
3: 그런 의미를
1: 노래도 좋아하는데
2: 좋아합니다.
0: 또 중의적인 의미였나 아니면 전혀 없었나 그냥 소금공방
2: 사실 당연히 없진 않았죠. 떠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소금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에요.
1: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는
0: 아, 운명처럼 이끌림처럼
1: 일을 만났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약간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장희동에서 살 때도 그 재개발 지역에 무너지고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아간 집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를. 근데 우리가 산책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너무 멀쩡한 자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공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0: 초보.
1: 인턴. 초보. 맞아요. 초보 목수인 거죠. 정말. 이제야 시작해보는. 이제, 근데 저희가 집을 살고 있는 집이 워낙 노후했고, 그, 너무 다 썩어 있는 집이었어요. 모든 게.
3: 사는 집.
1: 네. 왜냐면 그 재개발 바로 앞에 그렇죠. 집이니까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냥 팔려고 맞아요. 가지고 있는 집이었던 거죠. 어느 날 자재를 뜯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폐허에 있는 자재들을.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장애동에 있는 무너질 집들에서 정말 매달려 있는 샹들레어를 떼와서 저희 집 샹들레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팔복동에서 어떤 그 연결이 됐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사실은 그 장애동에서부터 연결된 그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0: 그래서
1: 네. 그리고 그 폐공장이었거든요. 그때 거기가 여러 업종을 거쳐서 결국은 폐공장이 돼버린 성면이 있고 사람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가보니까 싱크대도 없는데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 없는 폐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여기 주인도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고쳐서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만 이걸 갖고 있으면 시에서 사든 팔복예술공장 옆에 있으니 아니면 뭐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공간을 보고 얘를 우리가 만났네 이렇게 된 거죠. 기다린 것처럼. 예. 네. 그런 우리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예. 네.
0: 뭐 가까이서 누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들이 다 무슨 동화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는 게 사실 사실 마인드 같아요. 마인드. 누군 어떤 상황. 재개발 구역 같은 데서 살아본 경험이 어릴 때는 있는데 연탄 때고 뭐 그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 상황들이 막 저희는 20살 때까지 퍼셋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아는데 아마 지금 우리 PD님은 더 잘 아실랑가요?
3: 어떤
0: 그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좀 못 산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피폐하고 또 경제적 자유를 또 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어쨌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사실 그런 쪽을 사실 지향하는데 이게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연결 지점을 보면 제가 소금 공방에 가보면 제가 한 다섯 차례 정도 가봤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모는 종이? 이게 모는 종이가 맞나요? 도면인가?
2: 네. 그렇죠. 모는 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0: 그걸 그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컴퓨터로 안 하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신다고 하고 있고 또 보면 아주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두 마리긴 한데 와서 막 그루밍을 해요.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털이 묻어서 살짝 난감하기도 한데 그게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버린 고양이를 걷어서 키우셨다고 했고 그 여러 모양들 그리고 저랑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버려진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고 또 그걸로 재료를 또 새로운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방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아날로그적인 그 감각일 수도 있고 뭐 저한테는 결핍 같기도 하고 버려짐 같기도 하고 쓸쓸함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어떻게 작업할 때 영향을 주시나요? 이미 어느 정도 들은 것 같긴 해요.
2: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버려졌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임이 없는 것들 되게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냥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쓸모 없나? 근데 약간 저는 아내한테 매번 혼나는 굉장히 자주 혼을 나지만 그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시.
0: 동일시.
2: 그러니까 나를 자꾸 거기에 투영해요. 그래서 너무 축복받은 어린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사실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자존이 높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자존감 되게 낮았고, 항상 너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고, 항상 무리해서 겉도는 그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정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처음에는 어찌면 뭔가 컴플렉스에 기인한 것일 테지만 그게 어쨌든 어느 정도 벗어나고서 성인이 된 이후에

0: 엄청 많은 자재를 쓰군부 또그 자재들이 버려지고 사실 이번에도 많이 쓰레기 만들었거든요, 저.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게 조금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1: 근데 원래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2: 물어보십시오.
1: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팔복동이나 장위동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철거라든가 이런 공간에서는 버리고 또는 밀고 새로 구축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들은 다 치우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 그런 방식의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한계에 봉착했다고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재개발을 비용이란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안에 이 현재 있는 공간을 내서의 쓰임새를 살려가는 그 방식으로 지금 그 사람들 생각도 바뀌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일찌감치 그런 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맥락과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0: 근데 뭐 그게 제가 그런 게 의식이 깨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 자연스럽게.
0: 재결핍에 의한 시점이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수, 이제 거기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그런
1: 의도했거나.
0: 어떤 사회적인 시점으로 그걸 바라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맥락이죠.
3: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마도 심정 씨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심정 씨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저 사실 먼저 작업을 하고 예술을 했던 건 저일 수도 있는 건데 더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와 동시에 하는 어떤 그런 연대감이랄까요?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함께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삶에서 진짜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저한테의 이유는 저는 뉴질랜드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집이 있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가족이랑 떨어져서 저는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삼남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에서 저는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어떤 작업을 제가 만들었는데 당장 내일이 전시회인데 오늘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내일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대학생 때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그걸 다 수거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만들어진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것이 밖으로 뒤집히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 아름다운 이미 쌓여 있는 어떤 모습을 제가 그거를 뒤집혀 핀 형태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시간의 축적. 내가 행위로서 쌓았는데도 그 형상이 그냥 완성돼서 화이트 큐브 전시관 안에 들어갔을 때 보지 못했던 서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1: 그렇죠.
3: 안에. 저는 그거에서부터 사실 제 작업이, 형상 작업에서 추상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언어의 깨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 작업 안에서는. 언어의 깨짐, 텍스트의 깨짐, 언어의 깨짐.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것을 구축하고 미술계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전속 갤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20대 때부터 거기서 계속 전시를 하고 기관에 초대되어지고 컬렉터들이 그거를 가져가고 레지던시를 하고 또 다른 전시에 초대되어지고 이 생태계가 있어요. 똑같아요. 진트리피케이션이랑 똑같아요. 그 생태계에서 근데 단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태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깨졌을 때 균열이 생겼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 되는 것 그래서 언어가 깨져서 새로운 언어가 탄생되는 거 저는 그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거를 협업에서도 느껴요. 사람과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어떤 것이

0: 사람을 만나서 깨져서 내가 만들 수 없고 네가 만들 수 없는 어떤 것을 함께 만들어? 진짜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관계에서도 그거를 경험을 하고 저희들의 작업에서도 경험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경험을 하고 사실 근데 이게 좀 그거를 다시 또 역으로 말하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네. 그런 곳을 네. 왜냐면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도 경험했고 근데 저희는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보이는 어떤 사인들을 그러면 저희 지금 아파트 살거든요.
1: 네.
0: 그것 또한 아파트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너무 싫어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랑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이것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 하지만 생각해봐.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에. 아파트 다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그냥 싫기 때문에 싫은 것으로 두고 경험을 할 수 없으면 그것 또한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경험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살면서 거기도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을 저희도 계속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2: 이 이야기를 쭉
1: 굉장히 철학적인
2: 네, 들으면서 네. 느낀 생각을 이제 질문을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예술가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질문지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분명히 이제 한국 그 생태계와 미술의 생태계 그리고 뉴질랜드의 생태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0: 네.
2: 이 두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절대로 이 한국의 교육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같처럼 저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이분들은 우리나라 정규교 과정으로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묻고 싶은데 뉴질랜드 순수 미술 시장과 한국 순수 미술 시장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지금 두 걸 동시에 경험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아마
2: 전주에서는
0: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우선 뉴질랜드에서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음악을 전공했고 클래식한 음악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피아노를 쳤었고 대학교를 미술 현대 미술로 간 거예요. 순수 미술로. 그리고 나서는 그 대학을 가서도 이제 2D 그 페인팅 드로잉을 기반으로 하다가 이게 조형으로 넘어가고 조형에서 설치로 넘어가고 설치에서 글로 이제 넘어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주에서 지금은 완주에서 살고 있지만 익산에 제 그 농가에 작은 스튜디오 작업실이 있고 팔복동에 이제 우리 목공하는 그런 조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아트 갤러리에서 제 작업을 소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전시가 있어 더니든이라는 뉴질랜드의 더니든이라는 남섬에서 그러면 그때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까 이렇게 해서 전시를 만들어서 이제 또 가게 된 거거든요. 미술 시장이라는 게 되게 정말 모든 예술가들에게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한국에서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모든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거의 1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는 기반이 다 있었던 거죠.
2: 네네.
0: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을 때도 그 똑같은 루트를 밟을 수 있었어요.
2: 네.
0: 어떤 레지던시 뭐 예를 들면 기관들에서 하는 공모를 해서 이제 뽑는 그런 레지던시 입주 작가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 팔복동에서도 사실 그걸 하긴 했는데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돼요. 큐레이터라든지 미술 이제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다른 작가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눈에 띄어지면 이제 전시를 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서울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2: 비슷하다고?
0: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밟는 루트가 있다고 할까요?
2: 네. 네. 한국은
0: 한국도 거기도 네, 거기도 사실은 있어요. 네. 어느 학교에 나와서 어느 갤러리에 들어가고 어느 곳에서 입주를 해서 네,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1: 그러겠죠.
0: 사실은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비껴나는 선택들을 하는 작가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조금 복합적인 얘기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고 또 그 작가들마다 풀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서요. 근데 아마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작품을 사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에 네네 제 작품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뭐 30만 원이 아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에 30만 원을 내더라도 그 작품을 사고 싶으면은 1년 동안이라도 그 돈을 대고 기다렸다가 그거를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그거를 갖다 놓고 또 그 작품을 사는 그 경험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1: 평범한
0: 사람들이
1: 작품을
0: 네 컬렉터 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 서로 예술가들끼리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문화가 사실은 조금 더
1: 그런 게 좀 네, 보편화돼 있고
0: 네, 돼 있어요. 네.
2: 그게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혹시 보세요? 한국은 네. 저는 이제 미술관을 그래도 제법 많이 가는 편인데
0: 네.
2: 한 번도 이걸 소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나 전에 저기 사전 인터뷰할 때도 초등학생도 뭐 조그만한 미술품을 해서 네. 이제 집에다 이제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네. 정착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아주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0: 네.
2: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네.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0: 우선 전주에서 제가 그러니까 느꼈던 거는 작가들이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밖에는 전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고
2: 지방이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그런가요?
3: 아무래도 그러니까
2: 전주만 좁혀서 얘기합시다.
0: 네,
2: 너무
0: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3: 확실히 그런
0: 지역마다 좀 다른 느낌도 있긴 할 것.
2: 저희는 전주 이야기니까.
0: 네,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입주를 했는데 8분 예술공장에 입주를 해서 한국 작가들을 이제 만나고 또 외국에서 작업하던 작가들도 만나고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한 상황은 저는 작업을 해서 전시가 잡혀 있으니까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딜러 갤러리라고 하는데 상업 갤러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작가들이 정말 없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1: 없다.
0: 네, 정말 많지 않아요.
2: 거의 없.
0: 거의 없. 네, 거의 없어요.
1: 상업 갤러리라는 이제 화가들로부터 작품을 수집해서 팔기도 하고.
0: 네, 네.
1: 이런 게 구축이 네. 안 됐다는 거네요.
0: 그건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시 그 관의 딜러라고 하거든요. 그 상업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신뢰가 있는 자기가 정말 그 작품을 믿는 거예요. 그 작가에.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간과 그 공간을. 그래서 그 작품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작품을 보여주는 거를 쇼케이싱 하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주는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작가를 위한. 물론 거기서 수수료를 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전주에 그렇게 그런 갤러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예술가들의 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2: 이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주도 미대가 있죠. 전주도 네. 그러면 그 지방 대학을 나와서 전주든 뭐 익산이든 군산이든 나와서 이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네. 뉴질랜드와 비교하셔도 돼요. 그냥 전주만 얘기하셔도 되고.
0: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속이 돼서 뭐 그런 활동 그 전시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작가들도 물론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그 공모를 통해서
2: 공모를
0: 네, 네. 그렇지만 그 공모라 함은 예산도 정해져 있고 공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테마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작가로서 그거를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젠다와 그게 맞춰지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를 써서 그거를 지원금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전시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생태계인 거예요. 네.
1: 미술 시장이 전주는 굉장히 토대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네요. 관이 아니면 그 전시도 힘든.
0: 네, 하지만 기관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그 전시를 기획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활발한 편이에요.
2: 전주는?
0: 네, 전주가. 생각보다 전북이.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저 작업을 해요. 네. 하지만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기관의 입장에서 해주는 면이 분명 있는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충분하게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벤트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전시를 기획할 때 작가가 자기 전시를 오래 하고 내년에 할 때 그 기획하고는 정말 다른 시점인 거죠. 예.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죠. 한 작가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관에서는.
2: 혹시, 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긴 했는데, 네. 혹시, 아이디어? 뭐, 전주시나 뭐, 전북도에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혹시 뭐,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한 바램? 지금 그 전주시 같은 경우는 민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주시장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제가 저번 주인가 한 달 전에 그 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노인 전문가로서의
1: 은퇴자
2: 고학력 은퇴자들이 어떤 삶을 그냥 뭐 운동이나 하고 뭐 산책이나 다니고 하는 욕구 말고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번 보냈거든요.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정책 제안들이 있으면 저도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여쭙는 거. 두 분 다 얘기하죠.
3: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기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뭐 어떤 재단의 어떤 큐레이터나 이렇게 어떤 관계자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입장이 기관의 입장이 있죠. 근데 사실 기관은 입장이 없죠.
2: 네네네.
3: 뭐 정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사람들이 조직해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 이해는 되거든요. 뭔가 책임 주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뭐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어서, 그 이건 뭐 하나마나 비판일처럼 들지 모르지만,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본질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뭔가 그게 공모에 대한 심사든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함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가 이어 나갔을 때 맥락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도 내가 너랑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대화가 이어질 텐데 대화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2: 굉장히 연속성도.
3: 네,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그 키워드가 바뀌어 버리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랑 이야기했던 사람도 이제는 우리 기관의 정책이 바뀌어서.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대화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고, 예를 들자면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그 부분이 그냥 모르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게 본질이고, 그게 연결되고 지속, 그게 그 부분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정책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는 네.
0: 저는 조금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작가들이 진짜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진짜 작업을 하면.
0: 네, 진짜 함은 공모에 맞춰서 자신의 작업을 포장해서 그거를 그 공모에 맞춘 것처럼 작업을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왜냐면 그 작가가 그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이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깊이감이 또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분절된 어떤 생태계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저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들의 진짜 예술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면을 보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한번 건드려보게 하고 잠겨있던 걸 한번 올려보게 하고 이런 삶에서의 어떤 변화랄까요? 아니면 어떤 생동감이랄까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활기를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다채로움을 더욱 더할 수 있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도 겉핥기가 되는 거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거를, 다음번에 그거를 좀 더 지속해보고 싶은데,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1: 제가 예술에는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이번에 순천에 가서 연극 관람을 처음 해본 정도로.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관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예술을 이렇게 뭐 드라이브 건드린다는 측면은 어떤 좀 예술가들이 열정을 쏟고 더 나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끌어간다기보다 좀 관해서 손쉽게 그 건드린 그렇게 소모되고 많은 정도.
0: 맞아요.
1: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관에서 그렇게 좀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창작도 진작시키는 쪽으로 그 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됐나요?
0: 네. 근데 정말 근데 정말 생태계가 예술가들이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 사실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국이 참 뉴질랜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열심히 그렇게 뭐랄까. 또한 그거 또한 일이거든요. 공모를 쓰고 이런 것 또한 시간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저는 되게 느껴요.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
2: 이게 그 연구자들에게 요새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대한 적게 하는 영국 영역은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좀 네.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한데 예술 쪽은 아무래도 좀 덜 맞아요. 한 느낌은 좀
0: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 사실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계랑 사실 다르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계가. 그래서 그렇게 그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년짜리 프로젝트,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장기적으로 가는 것 또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예,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들의 3분의 1은 못했는데 뭐 충분히 앞쪽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다뤄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심정 디자이너님께서 선곡하신 유재하의 지난날 맞습니까?
3: 맞습니다.
2: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아까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오늘이 도시학이 100회째 방송입니다. 만 2년 이제 돼가는데 오늘 특별히 100회 를 맞이해서 게스트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 믿을 수 없는.
1: 우리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3: 와, 맛있다.
1: 한 마디 갔더니.
4: 아, 축하드립니다.
1: 그래요.
3: 축하드립니다. 네,
2: 축하드립니다.
1: 이건 놔두고 있다가 한번 예, 방송 끝나고. 초 불 켜요? 네, 그래요. 아,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수선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0: 아, 이제 뭐 저희가 그 대본상으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네. 그냥 이제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무리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의 주제이기도 한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각자의 삶과 예술에서 전주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도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에서 우리 사랑하는 윤수리와 함께 어떤 흔적과 기억을 남기고 살아가고 싶은지 각각 말씀해 주세요.
2: 저희는 고향이 다 전주가 아닌데 저희 아이는 이제 고향이 전주예요.
1: 전주에서 나셨나요?
2: 네. 근데 그래서 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갈 거고 중학교 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나이 또래들에 대한 관심이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갓 태어난 아이부터 이렇게 나이 들어 점점 성장해가는 그 아이의 성장 궤적을 따라서 제 시선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 연애 과정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열심히 그 궤적을 쫓아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0: 네. 수지 작가님.
5: 네. 저도 전주에서 처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고 또 가족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었는데요. 전주라는 곳이 저희를 품어준 것처럼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잘 듣고 싶어요. 이곳에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금공방이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라디오에 도시 이야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쉬움이 남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뭐 각각 모셔도 되고 저희 아이들을 모셔도 같이 이야기해도 되고 네. 편안하게 한번 더 많은 인연들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 즉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주는 우리가 익숙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공간의 틈새와 규구 한계를 날카롭게 비춰주는 듯합니다. 규격화된 아파트의 편리함 대신 구도심의 거칠고 불완전한 공간을 선택한 두 분의 일과 예술이 이 도시의 풍경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맺어준 인연 덕분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두 분의 깊은 내면의 서사까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적 행정에 갇히지 않고 전주에서 스스로 생존법을 증명해 나가는 이 예술가 부부의 걸음이 앞으로 전주의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과 탁 부모들에게 단단한 이정표가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길벗, 진행의 제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 진행자 남지숙입니다. 읽어주는 마을 신문은 송촌동 마을 신문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우리 주변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찾아가는 초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완주 봉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방송국을 찾아왔는데요. 교실에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 신문을 만들던 친구들이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도 직접 도전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해 주실 송촌도 마을 신문 편집장이자 이번 교육을 맡고 계신 유수경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잘 지내셨죠?
1: 덥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에 이제 찾아가는 초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요 네. 얘기를 좀 더 나눠주시겠어요?
1: 네. 이번에 봉수초등학교 친구들과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또 학급신문을 만드는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실에서 있었던 일과 또 아이들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봉서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정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봉서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 김정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학급신문 제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지 학생, 이겸유 학생, 백규빈 학생, 그리고 우리 친구
1: 김민준요.
0: 김민준 학생.
3: 조민준.
1: 조민준이에요. 죄송해요. 성 바꿔서 미안해요.
0: 네. 조민준. 자, 내 친구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와,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네, 지금 좋습니다. 스피커로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선생님 먼저 그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 봉속초등학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도 부탁드릴까요?
2: 네, 저희 완주 봉속초등학교에는 완주군에 위치한 아주 큰 학교로서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다니고 있는 아주 즐거운 그리고 안전한 학교가 완주 봉서초등학교입니다.
0: 네. 그리고 6학년은 지금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아마 이 미디어 교육도 그 의미 있는 6학년 학교 생활에 또 다른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학년 담임을 맡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다른 학년보다 어떠신가요?
2: 네, 아무래도 6학년은 초등학교 시절을 마무리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같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성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1년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반의 주인공이고